10월 13일 화요일 비가 와도 아름다운 가을의 하루 시작합니다. 첫 곡은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미니멀리즘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하나둘 사다 보면 어느새 물건이 쌓이고 결국은 미니멀리스트를 꿈꾸다가 장렬하게 맥시멀리스트가 되고 많은 거죠. 천고마비의 계절도 그렇죠. 식욕이 좀 마비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식욕조절 능력이 마비되고 마는 가을의 연례 행사인가요? 또 가을은 또 짧잖아요. 단풍놀이도 가야 하고 좋은 곳도 다녀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독서의 계절인데 너무 바빠요.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죠. 이 책은요. 아, 이 좋은 날 읽는 거 아닌가요? 가을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좋은 벤치에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서 또 좋아하는 소설책 한 권 읽을 수 있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이 가을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우스팅님 어제는 고창 남원에서 운전하느라 방송 못 들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들어오시고 하루라도 안 들으면 왠지 뭔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7277님은 빗길을 뚫고 수원 평생 학습관에 기타 교실 수강하러 가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경산 해피맘님은 비모닝입니다. 저는요 강의를 듣다가 잠시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하트.

0: 아니, 강의 들으셔야지.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미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당장 안경 하나만 두고 나와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눈앞의 사물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는 분도 계시죠. 평소에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막상 없으면 그 가볍고 작은 안경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일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안경을 두고 나오면 눈을 빼놓고 온 것 같고 틀니를 잊으면 치아를, 지팡이를 놓고 나오면 다리를 두고 온 것처럼 불편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또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또 챙겨야 할 것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 이것도 기억력과 준비물이 반비례하는 현상이겠죠. 그러고 보면 젊음의 좋은 점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중 하나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다는 것. 돋보기를 찾을 필요 없이 작은 글씨도 있고 튼튼한 두 다리로 어디든지 걸어다니고 쇠도 씹어먹을 나이니 치아 걱정도 별로 없죠. 에베레스트라도 못 오를까 싶을 만큼 기운이 넘치던 시절.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사정이 달라지죠.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부가 함께 움직인다면 여행 가방에 서로 약봉지만 챙겨도 한 보따리입니다. 거기에 돋보기며 상비약이며 이것저것 넣다보면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준비물부터 지칠 지경입니다. 젊음이란 단지 얼굴에 주름이 없고 기운이 넘치는 시절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몸이 별다른 도움 없이 제 몫을 해주던 시절,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우리는 대부분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죠. 그렇다고 지나간 젊음만 아쉬워할 일은 아니겠죠. 지금도 내 몸에는 묵묵히 제 몫을 해주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요. 잘 보이는 만큼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만큼 걷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건강과 기운에 대한 고마움까지 잘 누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함께했습니다. 젊음은 젊음을 모른다. 그러죠. 만약에 알면 어떨까요? 아우, 너무 황홀해서 나르시스트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요, 이 예전 같지 않은 이 나날이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젊은이처럼 기운이 막 솟아난다 그러면 아마도 자기 자신을 챙길 여유를 갖지 않고 막 더 다른 일로 분주하게 살지 않을까요? 기운이 딸리고 뭔가 또 아 뭔가 나를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멈추게 되고 또 천천히 가게 되고 왠지 또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자신을 챙기라고 기운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렇게 또 초긍정으로 생각해 봅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라고 하잖아요. 나이 드는 일을 너무 또 서운해하기보다는 이것이 자연이다. 내 몸이 해주는 일들부터 고맙게 여기자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윤철님, 오늘은 여기 광주에 배가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비 안 오는 데 있을까요? 오늘 아침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지금 조금 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은 듭니다. 박혜영님도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을비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죠? 여름 장마비랑 너무 다르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 막 걱정되고 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습기도 막 올라오고 근데 가을비는 박혜영님 말처럼 날씨가 시원하고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책 속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나누고 싶은 책 한 줄 함께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류하느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요즘 혼자 뛰는 러닝도 좋지만요, 같이 뛰면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성공 기원 평화런이 열리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피스러너라고 하는데요. 가볍게 달리면서 평화를 위한 한 걸음도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신청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립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꿈동이님 어서 오세요. 요즘 어깨가 아파 고생하는 남편 주사도 맞아보고 도수 치료도 받아봐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힘들어합니다. 퇴직하고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하는데 어쩌죠? 유. 아이고. 그러게요. 그런데 퇴직하고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어떡해요? 많이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수 치료받고 조금 좋아지면 약 조금씩 조금씩 맞게 걷고, 또 조금 좋아지면 또 빠르게 걷고, 더 좋아지면 달리고, 이런 여정을 걷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아집니다. 몸은요, 내가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오님, 비 오는 아침 커피향으로 샤워하고 싶은 느낌. 커피에 빵 한 조각, 행복한 아침입니다. 수녀님도 커피 한 잔 드셨을까요? 예, 저는 아침에 저도 빵을 먹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십니다. 이 샤워하는 느낌이 어떨까요? 향이. 아, 매일 아침 저는 그럼 커피향으로 샤워하고 있네요. 비 오는 날은 유난히 또 맛있습니다. 예, 경산 해피맘님, 수녀님 저는 노안 수술하고 싶은데 형제님, 의사님이 안 된대요. 우리 여성들 왕경기에 우리 몸을 되돌아보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지난 주말 독감 예방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인하는 건강 검진했습니다. 7시 30분 예약이었는데 100m 대기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또 건강 검진 또 열심히 하시고 건강 챙기시는 분들 많은데 가장 좋은 건강 챙김의 비법은 걷는 거. 걷는 것이 조금 건강이 되시는 분은 달리는 거, 이것이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루틴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런도 신청하시면 좋겠죠.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박혜영님이 신청하신 한경의 옛 시인의 노래, 7277님이 신청하신 배타라기 비와 찻잔 사이 들으시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복잡한 출근길을 지나 차 한 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박혜선 작가의 시 늙음을 위하여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주 익숙한 순간을 담은 시인데요. 웃음이 나다가도 문득 마음 한쪽이 찡해지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에 마음이 머무는지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 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생각이 나질 않는다. 날 듯 말 듯 애가 탄다. 미심쩍은 마음 답답해서 눈살이 찌그러진다. 기억이 저편에서 재촉질을 해댄다. 대뜸 다가와서 귀뜸을 해주면 좋으련만 그저 손가락질로 질책만 해댄다. 흠칫흠칫 겨우 생각나 입을 열라 하면 대화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 있고 기억의 노력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얄궂다, 등신 머저리. 그러려니 해야지, 어쩔 수 없다면.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익숙해져야지. 외롭지 않은 늙음을 위하여.

문안젤라님이 신청하셨죠? 임재범 살아야지 들려드렸어요. 오늘의 책 한 줄의 행복은요. 박혜선 시인의 시죠. 늙음을 위하여 전해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아우,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아, 이게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드라마 제목 아니면 가수 이름, 배우 이름.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만 혀끝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아, 맞다. 그 사람이었어 하고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면 이미 대화 주제는 저만큼 지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구절 생각이 나질 않는다. 날듯 말듯 애가 탄다. 너무 와닿지 않나요? 이 대뜸 다가와서 기뜸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기억은 그저 손가락질로 질책만 해댄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 있고 기억의 노력은 더 이상 소용이 없으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이 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억이 안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를 질책하는 것이 힘든 거죠. 아니 이것도 기억 못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타박하게 되면 너무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온 내 삶의 기억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지 않을 뿐이지. 그 살아온 삶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이 시의 마지막도 좋아요. 그러려니 해야지. 어쩔 수 없다면,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익숙해져야지. 외롭지 않은 늙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말보다 외롭지 않은. 거기에 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마리안나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가을비가 내린 아침 언제나 함께해요 라고 하셨고요. 오구구님,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지만 휴대폰 빵으로 듣고 있어요. 가을이 무구익어가는 오늘도 정말 좋은 오늘입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요. 공유공사님, 오늘 생일을 앞둔 저를 위해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비가 오는데요. 오고 가는 길 불편하지만 촉촉한 느낌이 드는 오늘이 낭만적입니다. 이런 날 친구들 만나면 더 좋죠. 이런 날도 친구들 만나면 막 또 수다 떨을 거 아니에요. 빗소리에 이렇게 묻혀서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옛날 빗속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을 또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생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산 해피마님은 이 시 구절에서 저도 여기가 와닿았어요. 그러려니 해야지 어쩔 수 없다면. 근데 그러려니 해야지 그 전에 이 말 있잖아요. 얄궂다 등신 머저리. 저는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제 자신에게 기억이 안 나면 이런 등신 머저리 이러잖아요. 시로 읽으니까 이 말이 되게 친밀감 있고 정감 있네요. 누가 말하면 욕이 되는데 시구로 읽어가니까 아우 친밀감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다면 이 말이 경산 해피마님은 공감이 간다고요. 그러면서 또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건망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이승철 서쪽 하늘.

이승철 서쪽 하늘 유나 빗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박혜선의 외롭지 않은 늙음을 위하여 함께 만나봤는데요. 나이 드는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서러운 일로 만들지 않고 꽃이 피는 계절도 아름답지만 낙엽이 흙으로 돌아가는 계절도 아름답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빗소리였습니다. 규현의 커피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0: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상류층은 작은 공을 주고받으며 핑퐁이라는 이름의 실내 게임을 즐겼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탁구입니다. 라켓에 부딪히는 핑, 탁자에 닿는 퐁, 그 짧은 소리만으로도 경쾌한 에너지가 느껴지죠.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리듬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속도가 맞고 시선만 스쳐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은 언제나 유쾌하고 따뜻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대화의 핑퐁이 기분 좋게 이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안토니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브루크하우저 번호 52 3악장 스케르조 비바체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토니드 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브루크하우저 번호 52,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 뉴욕을 기반으로 한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2부에는요, 정말 훌륭한 우리 아티스트가 출연하는데요. 세계적인 테너, 그리고 독일 리트의 아주 슈베르트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또 역사 연구가이고 또 저자이기도 한 시인 같은 이언 버스트리치, 이 테너가 출연합니다. 이 서정 시인 이언 버스트리치가 출연해서 또 슈베르트 곡도 들려주고 어떤 또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가 또 펼쳐질지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또 샵 1053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담 살림의 말라이카 마이 에인젤입니다. 천사. 보컬의 미리암 마키에바,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로 들으실 텐데요. 이 말라이카는 아프리카어, 스와힐리어로 천사라는 뜻입니다. 들어볼까요?

아담 살림의 말라이카, My Angel. 스와힐리어로 말라이카가 바로 천사였죠. 보컬의 미리암 마케바,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자, 영국을 대표하는 또 이 명문악단 English Chamber Orchestra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만났습니다. The Seasons 4개 이 녹음의 산실로 비틀즈 앨범 발표한 걸로 가장 유명하고 뭐 로스트로퍼 비치도 녹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튜디오를 거쳤죠.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완성한 앨범입니다. 한수진과 English Chamber Orchestra가 함께하는 내한 공연이 10월 30일 롯데콘서트홀과 인천 대구 통영에서 열리는데요. 10월 30일 롯데콘서트홀 공연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수진의 새 앨범 4개, The Seasons는 비발디의 4개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오키드 클래식 레이블로 글로벌 발매했고요. 한수진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전국 투어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D장조 K번호 136과 로시니의 현악소나타 1번 G장조 그리고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단순 교향곡 그리고 비발디 4개 한수진의 협연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모두 다섯 분께 수장식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K번호 467 2악장 안단테 피아노와 지휘의 게자 안다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모차르트엄 자츠브루크 자스프르크 모차르트 아카데미 카메라타의 연주로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켈버너 467 2악장 안단테 피아노와 지휘의 개사한다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데스 모차르테움 자스브루크 자스브루크 모차르테움 아카데미 카메라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드리는 또 책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이채훈 작가가 쓴 클래식 배틀이 되겠는데요. 자, 위대한 예술을 대결 구도로 설명하면 복면가왕이나 스트릿워먼 파이터처럼 흥미 위주로 흐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작품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입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 사람과 작품의 특징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흐와 헨델, 모차르트와 베토벤, 쇼팽과 리스트, 바그너와 베르디 등 위대한 작곡가들이 살았던 시대로 직접 가서 한 걸음 더 깊이 체험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이채훈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딱딱한 역사책의 형식을 훌훌 벗어던졌지만 익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클래식 음악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가령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의 앙코르 곡으로

다섯 분께 선물 드립니다. 이 재미난 책 여러분 또 샵 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섯 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Die sieben Letzten Worte unseres Erlösers am Kreuze,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이 가상 7원이 되겠죠. 자, 소나타 3번 Mulier ecce filius duus et du ecce mater tua, 이 grave 아주 슬프게 펼쳐지는데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테르프시코드 사중주단 퀄텟의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가상 7언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Die sieben Letzten Worte unseres Erlösers am Kreuze 그 중에서 소나타 3번 Grave Mulier ecce filius tus et tu ecce mater tua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Terpsichord 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또 신청하시면서 또 이번 오늘부터 이제 또 이 청취자 조사 기간이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이 활용해 주시고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많이 많이 또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술가의 한 구 만나실 차례입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입니다.

프란츠 레하르는 1902년 빈으로 이주한 뒤 안데어빈 극장 등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빈 음악계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 사교 무도회를 위해 작곡한 왈츠 금과 은이 큰 성공을 거두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요. 이 곡은 처음에는 독립된 오케스트라 왈츠로 작곡했지만 이후 레하르의 마지막 오페레타인 주디타 등 그의 여러 작품과 갈라 콘서트에서 자주 연주되며 꾸준히 사랑을 받죠. 레하르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905년에 찾아옵니다. 빈 안데어빈 극장에서 초연한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The Merry Widow가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인데요. 감미로운 선율과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 우아하면서도 유쾌한 극 전개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빈을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이후 다소 침체되어 가던 빈 오페레타는 레하르를 통해 다시 한번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를 흔히 빈 오페라의 은빛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오페레타는 진지하고 웅장한 오페라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무겁고 엄숙한 이야기 대신 가볍고 재치 있는 사건, 익살스러운 인물, 노래와 춤, 대사를 함께 활용하며 관객에게 밝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르인데요. 유쾌한 미망인은 그런 오페레타의 매력을 가장 세련되게 보여준 작품이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디 루스티게 비트베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또는 즐거운 미망인 가운데서 리펜슈바이겐 입술은 침묵하지만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한나 글라바리 역이고요. 테너 롤란도 비아소니 다닐로 다닐로비치 역을 부릅니다. 데이비드 샬스 아베리지 위한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유쾌한 미망이는 빈 왈츠의 우아한 리듬을 중심에 두면서도 프랑스 보드빌의 유쾌함, 헝가리와 폴란드 춤곡의 활기까지 더해 한층 다채로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드빌은 춤과 노래, 코미디, 마술 같은 요소를 엮은 가볍고 대중적인 오락극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빈 초연 이후 베를린, 런던, 파리를 거쳐 1907년 뉴욕 무대에 올랐고요. 뉴욕에서는 52주 동안 416회의 연속 공연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독일어 원제인 디 루스틱의 비트베버다 영어 제목인 The Merry Widow로 더 익숙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작품은 훗날 미국 초기 뮤지컬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빈 오페레타 특유의 경쾌한 선율과 우아한 무대 감각이 미국 뮤지컬의 형성에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줄거리는 비교적 단순한데요. 가상의 나라 폰테베드로에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 한나 글라바리가 등장합니다. 폰테베드로 대사관은 한나의 재산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해 한나의 옛 연인이었던 다닐로 백작과 그녀를 결혼시키려 애쓰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존심과 오해가 끼어 있습니다. 밀고 담기는 감정, 재치 있는 해프닝, 우아한 왈츠가 이어지고요. 결국 한나와 다닐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유쾌한 미망이는 사랑 이야기면서 동시에 돈과 체면, 국가의 이해관계까지 유쾌하게 비틀어냈는데요. 이 한 편의 성공으로 프란츠 레하르는 오페레타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되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디 루스틱의 비트페, 유쾌한 미망인, 즐거운 미망인 가운데서 빌리알리트,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한나 글라바디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Nun last uns villa o villa du Wald Magdalene. 자, 그러나 지금 빌리아요, 빌리아요, 그대는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이 사냥꾼이 빌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녀가 자기 마음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꼭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소프라노 레이첼 윌 소렌센, 그리고 프레데릭 샤슬린이 샤를랭이 이제 지휘한 이 제노바의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와 카펠라 크라코비엔시스가 함께합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Die lustige Witwe, 즐거운 미망인 또는 유쾌한 미망인 오페레타 가운데서 Villa Lit, Nun lasst uns Villa, o Villa, du Wald Magdalene. 그러나 지금 빌레어 빌레어 그대는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이 사냥꾼이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자 그리고 소프라노 레이첼 윌리 소렌센 그리고 프레드릭 샤슬랑의 이 지휘로 카펠라 크라코비엔시스하고 제노바의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가 함께 해줬고요. 여기는 이제 그 파리의 임시 거처로 지금 한나 글라바리가 와 있는데 거기서 그 모두들 우리 폰테베드로 사람들은 민속 의상을 입고 모이자 이래서 그 민속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면서 또 빌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술가의 항구 프란츠 레하르 편 내일도 이어집니다. 자 잠시 후 2부에는요 우리 초대석에 테너 이언 버스트리지가 직접 등장해서 멋진 슈베르트 노래와 또 그의 아주 지성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스키아 조르지니의 피아노 연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드와르 랄로의 피아노 트리오 3번 A단조 작품 26 1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감상하시겠습니다. 트리오 반더러 이 프랑스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0: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0: 네,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에서는요 정말 이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그리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테너시고요. 키는 또 엄청 크십니다. 한 2m 정도 되는 키와 또 지성과 이 슈베르트를 비롯한 가곡을 너무나 훌륭하게 또 소화해내는 우리 시대 최고의 서정시인 테너 이언 버스트리치 영국에서 오셨는데요. 이언 버스트리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Hello.
2: Yeah.
1: Hello. Come to me.
0: 네. Yeah. 네. Oh, it's great to see you.
1: Very nice to be here.
0: 아, 그리고 그 옆에 정말 또 아주 멋진 피아니스트 모셨습니다. 이언 버스트리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오시면서 거의 뭐 척하면 척하고 서로 잘 통하는 사스키아 조르지니 피아니스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Very nice to meet you.
0: Do you speak Korean?
3: Well, I remembered.
0: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멋진 또 노래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달에 세종 솔로이스트 행사 때 이언 버스트리치 씨의 이제 그 슈베르트 공연도 보고 만났었는데 그동안 계속 한국에 계셨던 건 아니죠? 어디에 계셔서 또 무엇을 하고 다시 한국에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3: So I saw your performance and met you last month at an event with Sejong Soloist event. But you haven't been in Korea all this time, have you? Can you tell us where you've been? What
1: no,
3: have you been up to?
1: I haven't been in Korea. I went home and then I've been in Copenhagen singing the War Requiem of Benjamin Britten. And I've been in Eisenstadt, the city, well, the town outside Vienna where Haydn worked for the Esterházy family, and they have a chamber music festival there. And I did some Rückertlieder there by Mahler and Schubert and Schumann and Hans van Hentze. Mm. So those are the two things that remain in my memory about the past few weeks. Oh. Yeah.
0: I see.
3: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바로 집에 갔는데요. 그 몇 달 이제 몇 주간 제 일정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가장 네.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코펜하겐에서 네. 이제 전쟁 레퀴엄을 불렀던 것과 네 그리고 아이젠슈타트는 이제 비엔나 바깥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네. 하이든의 본고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말러, 슈만 이런 작품을 이제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와 아이젠슈타트 저도 가서 하이든 다게 거기서 이제 저도 그 공연을 보고 참 그랬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공연을 하셨으니 얼마나 또 멋진 공연이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언 버스트리치 하면은 슈베르트가 떠오르고 슈베르트 가곡을 그 지난번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슈베르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작곡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작곡가 가운데서 슈베르트가 우리 버스트리치 씨의 음악적 삶에서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3: So we had the chance to hear you perform Schubert's songs at the event, and it struck me that your name and Schubert's name is almost inseparable. Almost among all the composers you have explored, why do you think Schubert has come to occupy such a special place in your musical life?
1: I think partly because one of the reasons I became a singer was because I heard a very famous song of Schubert's, Erlkönig, in a German lesson when I was 14, and that's really what kept me singing. I mean, I'd sung as a child, I sang in the church choir, but I was sort of, it wasn't my plan in life really to become a singer, but singing Lieder, singing German song, was the thing that really grabbed me, and it was Schubert that started all that. And then since then, I've got to know particularly the chamber music and the piano music really well, and I think it's just the most extraordinary music. And I wrote a book about Winterreise as well, which got me deeper in there.
3: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제가 가수가 된 이유가 이제 14세 엘퀘니 곡을 들은 것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 마왕. 네. 아, 네네네.
3: 마왕을 듣고 이제 저는 성가대에서도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음악적으로 가야겠다 커리어적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일 가곡을 불렀다는 것 그것부터가 슈베르트에 대한 제 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피아노 곡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네. 책을 읽으면서 더욱 깊이 빠져든 것 같습니다.
0: 아, 슈베르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작품은 슈베르트의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3: So, I'm curious. Are still some of your favorite songs pieces from Schubert?
1: Oh yeah, and also I love putting. I mean, partly the big song cycles, Winterreise, Die schöne Müllerin, Schwanengesang, which is a invented cycle by his publisher. But also I love putting together whole programs of Schubert song and trying to make sort of musical sense out of a whole evening of Schubert. There's so much variety and so much drama.
3: 저 단일 연가곡들을 다 좋아한다고 이제 몇 곡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제가 더욱 좋아하는 것은 그 슈베르트 곡들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슈베르트 각 곡에는 이제 서사가 있고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통역해 주시는 분 성함을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우리 황예서 씨가 지금 함께 통역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옆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사스키아 조르지니 씨하고는 어떻게 또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So, Mr. Busters, how did you first come to work with Miss Saskia Giorgini?
1: I worked for many, many years with a pianist called Julius Drake. And Saskia Giorgini at a certain point worked in his studied in his leader class in Graz. And some opportunities came up where it was possible to work with her. It's like 10 years ago now. And since I thought, and we did Winterreise actually, our very first thing was to do Winterreise together in Utrecht, I think. And it was so amazing, I wanted to work with her again. So.
3: 저희 인연은 이제 줄리어스 드레이크와 함께 시작하는데 네. 그 수업 중에서 그냥 좋은 기회가 돼서 처음 네. 이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0: 예.
3: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처음 했던 곡이 빈트라시의 겨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시작된 곡이 겨울 나그네라니 참 특별하기도 하죠.
0: 아,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은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슈네 뮐레린을 비롯해서 여러 음반을 함께

0: 이제 녹음을 하셨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음악을 만들어온 파트너인 만큼 서로의 음악적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상대방에게서 야, 이 부분은 정말 좋다, 혹은 이 사람과 연주할 때만 나온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좀 느끼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 So you have recorded several albums together, including Schubert's Die Schönmüllerin. Having spent so much time making music together, I imagine you know each other's musical personalities very well. So is there something about your partner's playing or singing that you particularly admire, or something special that seems to happen only when you perform together?
2: I very much admire Saskia's playing in the solo repertoire as well, and she brings all of that sort of imagination and also incredible command of playing the piano, which is very rare, to the playing of the leader repertoire. So I feel it feels like we can do anything. There aren't any sort of limits. And then once you've been working together for a long time, I think you breathe together. So you can be free, which is always a brilliant thing in concert, is to feel that you can invent it while you're there. And that's something I think we can do together.
3: It worked the first time. I mean, it's not because we played a lot together.
2: Yeah. Maybe it's an instinctive thing that just happens. Click.
1: 그러면 솔직하게 이제 피아니스트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0: 네,
1: 굉장히 작품을 상상력 있게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또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함에 있어서 청중으로 하여금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몰입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저희는 다년간 이제 함께 합을 맞추면서 음악 안에서 서로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요.
0: 네.
1: 하지만 피아니스트님의 의견상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겨울나그네를 했던 그 순간부터 굉장히 합이 잘 맞았다고 하네요.
0: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막 어떤 면이 또 안 맞는 때도 있고 잘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장단점 이런 거.
1: But we would also love to hear your frank opinion about each other's not only strengths but weaknesses. So what we talked about being a good musical match, but are there some personalities that simply don't get along?
3: I am very bad at taking suggestions that sound like critique.
2: I'm very bossy.
1: 피아니스트님은
2: 네, 그 네. My name, you know, boss.
0: Boss.
2: That's my nickname at school, was bossy. 네. Yeah.
1: 피아니스트님은 네.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네. 약점이라고 하시네요. 비판을 잘 못 받아들인다. 나쁜 말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0: 혹시 토리노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토리노
1: people from Torino are different.
0: Yeah.
2: But it's very good to have a little bit of friction because I have to explain myself, and Saskia is an accomplished total musician, and I'm music. I mean, the very first conversation we ever had before we even worked together, I told her that I was musically uneducated, which is true. So to work with somebody who is a total musician, it's, you know, and it's good that I have to explain why I want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and then Saskia can say, you can.
1: No? 네, 그래서 그 이안 부스트리치 선생님은
0: 네.
1: 이제 이름에 보스가 들어간 만큼 뭔가 의견 피력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고 하시고 그걸 단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좀 해주신 말씀을 보면 조금 마찰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찰은 이제 새로운 이제 더 솔직한 표현의 이제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안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하기 전부터 이제 피아니스트님과 말씀을 나누시기를 그 이렇게 마찰이 있다면 그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0: 네.
1: 훨씬 더 솔직한 교육받은 입장에서 의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기탄 없이 말씀이 오갔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제 두 분을 맞아서 어떤 옷을 입고 나올 건가 저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안 버스트리치가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크리켓 의상을 입고 왔는데 딱 크리켓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가 크리켓 선수였다고 그러는데 그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So more about the clothing, because you were

0: were from England, I actually thought about what to wear and chose a traditional cricket-related outfit.
1: Okay.
0: And then during our conversation, you mentioned that your great-grandfather was a cricket player. So would you like to talk a little deep about that?
1: He was more of a footballer. He was the sort of footballer before, but this is before the First World War, so before 1914. He was famous. He had a, you know, they used to have cigarette cards with people's faces on. He was on a cigarette card. He was a goalkeeper. He played against, he went with Tottenham Hotspur to play against Bayern München in 1914, the spring before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He scored a goal from the penalty box, so he was a big, amazingly strong, scary guy with a big moustache. And he also was hit over the head by a German spectator with an umbrella, which is one of the little-known causes of the First World War. I think he was really scary. I see, look at pictures of him. And apparently he had a wife with one leg. And when he went on tour, my mother told me this, when he went on tour playing football, he'd come home and he'd ask to be given all the meals that he'd missed while he'd been away, which is no doubt why he was so scary. But I don't play sport, and I have no interest in it whatsoever, and I'm useless, absolutely useless.
0: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 고조 할아버지
2: 네.
0: 할아버지보다 그 축구 선수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1914년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명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때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담배갑에다가 이제 축구 선수들 얼굴을 새기던 시기인데 그
2: 선수들 카드 같이
0: 그때 골키퍼를 맡고 계셨고 그 이제 대항하셨던 이제 팀들을 보면 토트넘, 뮌헨 굉장히 유명한 팀들입니다.
2: 아 토트넘에 계셨는데 그 저기 바이에른 뮌헨하고 경기하신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이제 페널티 박스에서 이제 골도 넣고 막 이러신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무서운 선수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는 이제 재미있고 무섭기도 하지만 독일인 이제 관중에게 우산으로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게 막 아내가 다리도 한쪽이 없으셨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오면 놓친 끼니를 모두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실 정도로 별나고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2: 골키퍼였는데 그 공을 하도 잘 막아내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우산을 던진 거죠. 해주고 맞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는 워낙 많은 바리톤 테너들이 다 이렇게 불러오고 사랑해온 작품인데요. 오랜 시간 이 작품을 노래해오신 만큼 처음 이 곡을 불렀을 때와 지금 해석 사이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어떤 작품으로 지금 남아있나요? 저 궁금합니다.
0: The Schoenmüllerin is a song cycle that has been loved and performed by many generations of singers, both tenors and baritones. So having lived with this work for so many years, has your interpretation changed since you first sang it?
1: Yes, I think with interpretations, they change in a sort of seamless way because you, especially if you're singing a piece a lot, it's a bit like looking in the mirror or seeing a film of yourself, things change imperceptibly. But I would say when I've listened back to I did a recording in, it's virtually one of the very first recordings I ever made. And if I listen back to that, so that's in 1996, it's very sort of light and naive and sort of charming. But I think I see the darker side of it now as a piece. And there's Friedrich Schiller, the great German poet, sort of Goethe and Schiller. Schiller talked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naive and sentimental art, and sentimental art is art that reflects upon itself, and I feel that's what really is going on in Die Schoenmüllerin. And we have to remember when he wrote it. He wrote it in 1825, probably some of it while he was in hospital having the first attack of syphilis, which then hung over the rest of his life and in a way lies behind a lot of the depth of the late works. You know, the works of 1827 and 1828. So that's affected me. I've also I became more aware, as you do. You do something and you think it's easy, and then it gets more difficult, and you realise actually Die Schöne Melone is a really difficult sing compared to something like Winterweiser. It's technically much more challenging, even though it's very, in a sense, seems more simple.
0: 네, 변화가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하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의 변화는 물 흐르듯 찾아왔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거나 내가 나온 영상을 볼 때 내 모습이 살짝씩 변해 있는 것을 느끼듯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2: 네.
0: 제가 거의 처음 이제 녹음했던 음반 96년대 이제 음반을 들어보면 참 가볍고 순진한 그렇지만 그래서 매력 있는 이제 네. 음색으로 노래를 했지만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면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계기는 프레드릭 실러라고 볼 수 있는데 1825년경에 그 순진함과 센티멘털함의 차이에 대해서 논했는데 센티멘털함은 순진함과 다르게 성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맞다나 더 의식하게 되면서 제가 쉽다고 생각했던 음악 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면서 겨울나그네와도 비교해서 겨울나그네와 비교했을 때 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가 더 단순하게 들릴진 몰라도 훨씬 깊이 있고 좀 심도 있는 내용이라고 네.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오늘은 이게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가운데 파우제 이 휴식을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이 곡은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중에서 어떤 모먼트일까요?
0: So today we're going to hear pause or rest from Schubert's Die Schöne Melodie. Can you tell us where the song fits into the whole story and what is happening in the particular cycle?
1: It's quite funny because pause is what you would have as an interval in a in a program. So quite often people who don't know, who come to the a concert of Die Schöne Melodie and don't know think that that's where the interval is. Whereas in fact you never have an interval in Die Schöne Melodie. It's really the turning point of the cycle. The first half of the cycle, this young miller boy who's sort of traveling, looking for work, finds a place to work, falls in love with the miller boss's daughter, starts to notice that, I don't know, he's fantasizing that she's interested in him. Mm-hmm. And Pause is the moment where he's a bit reflecting on what's happened in the past. And after Pause is the downfall where he realizes that she's actually in love with somebody else. So it's a moment of great repose and reflection, I think.
0: 네. 그래서 이 제목을 봤을 때 재밌는 건 파우제는 네. 이제 잠시 휴식이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0: 뭔가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 파우제 때가 쉬는 시간 아닌가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오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0: 하지만 오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터닝 포인트라는 건데요. 이 파우제는 이제 밀러 도제가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배우러 왔다가 이제 자기가 배우려는 스승의 딸 그 여자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면서
2: 좋아하게 되죠.
0: 이제 사랑에 작사랑. 빠진 그 기분 그런 기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성찰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찰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돌아보게 되는데 네. 이 파우제가 중요한 것은 이 뒤에는 그 환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저 환상이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환상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2: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이 파우제를 그러면 우리 사스키아 씨는 어떻게 그 표현을 해주십니까? 피아노로.
0: It is heartbreaking. So how would the piano portray this moment of pause?
3: You will hear it.
0: 곧 듣게 되실 겁니다.
2: 그렇군요.
3: Literally, no, but it's very melancholic. It's sort of repetitive in a way. There is lots of silences and it's quite delicate. It's yeah, you can do a lot with colors.
0: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구간과 네. 휴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네. 이 감정을 극대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2: 아주 짧게 말씀하셔도 아주 무게감 있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0: So thank you for it. Your words may be brief, but the meaning inside it is very touching to the heart.
2: 그러면 이제부터 프란츠 슈베르트의 Die Schöne Müllerin, 도이치 번호 795, 예, 두 번째 준비해 주시고요. 12번 Pause, 휴식, 테너, 세계적인 테너 이언 버스트리치, 그리고 피아니스트 토리노에서 오신
4: 사스키아 조르지니 두 분의

0: 정말 아름답습니다. 브라비. 아, 야, 정말 두 분의 이 깊이 있는 음악 그리고 정말 호흡이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와, 이런 그 아주 진경, 아주 진짜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1: Thank you for the wonderful performance and the pure depth and how you seem to converse through music was it was such an honor to see yes. such a performance up close.
0: Absolute beauty.
2: Oh, thank you.
0: Yeah. 근데 아니 그 이언 보스트리지 씨는 어떻게 이렇게 그 젊었을 때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하고 똑같은지 유지하는 비결이 뭐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신의 은총인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1: So compared to

0: your previous recordings, it is amazing that you can maintain the same vocal performance that you have as you were a young man. So, is it God's gift, or do you have a specific way of managing it?
1: I have a teacher.
2: Teacher.
1: So I found a new teacher in just before COVID in 2020, which was a good point because there was lots of time of not doing anything else. So yeah, having a, I think that's helpful. And as you get older, your voice does change. But I think I'm lucky I don't sing a lot of very, very, very, very loud opera with conductors who say, I can't hear you.
0: 선생님을
2: 네.
0: 잘둔 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이전에
2: 네.
0: 이분을 처음 뵀는데
2: 네.
0: 이제 시간이 많기도 했고
2: 네.
0: 그걸 이제 연습해 드리기로 결심을 했는데
2: 오.
0: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아예 안 바뀌기란 쉽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오페라 막 성량이 너무 커서
2: 예.
0: 지휘자조차 약간 버거워할 정도의 그런 오페라를 부를 일은 없어서
2: 네.
0: 그게 유지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랄까요?
2: Peter Grimes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1: I would, that's something I'd love to do. Yeah.
2: Yeah.
0: 언젠가
2: 네.
0: 피터 그램스도 시도를.
2: 좋습니다. 이번에 이안 버스트리지가 슈만의 시인의 사랑, 빅터 립의 그리고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 98,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 작품 24를 가지고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의 전당 R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이2026 서울국제음악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또 연주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브리튼 공연도 했고요. 정말 그 8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서울국제음악제에서 또 활약을 하시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주 많은 팬들이 갈것 같아요.
0: So there will be a
2: 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맨 마지막에
0: you're to perform in the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e introduce to our listeners what a wonderful festival it will be. And we imagine that there will be so many fans. Is there anything that you would love to say about this festival?
1: I just love performing to audiences in South Korea, so it's always a really special enthusiasm and concentration, and it's always a delight.
0: 한국 관객분들의
2: 네.
0: 집중력과
2: 네.
0: 이제 그게 몰입하는 그 능력은 저희가 한국에 와서
2: 네.
0: 공연하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그
0: 기대가
2: 집중력은 아마
0: 됩니다.
2: 그 대입 시험 준비하면서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역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예술전당에서 몇년전 이언 보스트리지 씨를 그 밖에서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딱. 근데 와, 콘서트홀 밖을 걷는데 한 손에 책을 딱 쥐고 책을 그리고 시집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키큰 신사 보스트리지 만나서 인상이 소설 속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아시죠? 그 모습 같아가지고 너무 지적이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자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늘 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지 늘 책을 읽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0: So when I met you a few years ago, you were walking outside the concert hall with a book, maybe poetry, in your hand. You came to me as such a tall, distinguished gentleman and somehow reminded me of the character Daddy Longlegs, the novel. So you struck me as wonderfully intellectual, and that impression never left me. So we even took a photograph the other day, if you remember. So do you always carry a book with you?
1: Yeah. Yeah. Several.
2: Several.
1: Yeah. I always have a very heavy suitcase full of books.
2: Always bring with you.
0: 그래서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씩 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책 전용 가방까지 묵직하게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2: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핸드폰을 뭐 보거나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SNS를 보거나 하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책을 많이 보신다는 거죠?
0: These days, smartphones, there are so many sources of media you could tap into, but you prefer paperback books.
1: I probably spend too much time reading newspapers and things on my phone, but it goes in here and it comes out here and nothing remains. So yeah, I
2: I
1: don't
2: see.
1: think it's good for me.
0: 물론 휴대전화로 이제 신문도 읽고 하지만 한
2: 좋습니다.
0: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느낌이라 오래 뇌리에 남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럼 요즘은 주로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이번에 뭐 가져오셨어요, 책?
0: So, which book did you bring to Korea this time?
1: I brought The Age of Revolution by Eric Hobsbawm, which is a history book.
2: Hobsbawm.
1: I brought Tinker Tailor Soldier Spy by John le Carré, and I brought a book I keep trying to read, Dr. Faustus of Thomas Mann.
0: Oh. 많은 책들을 주셨는데 네. 그 혁명의 시대, Age 네, of Revolution, 네, 네. 네. Tinker Tailor.
2: 네. Tinker Tailor Soldier Spy 그 영화로도 나온 a movie.
1: Yeah,
2: I watched the movie.
1: Yeah.
0: 그리고 이제 토마스 만 책도 Dr.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2: 그 Dr. Faust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읽으시니까 봐요.
0: So I imagine you read a lot of Dr. Faust. Is it your first time?
1: Yes. No, I mean I keep trying to read it and getting stuck.
0: 읽으려고 하는데
1: It's very good, but I get stuck.
0: 막히는 책이 다들 한 권씩 있죠.
2: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파우스트가 그렇던데요. 저 진짜. 보스트리지는 그 겨울나그네에 대한 책 슈베르트 윈터 저니 아나토미 of an obsession 이것도 쓰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이자 작가로 슈베르트를 바라보셨는데요. 음악을 직접 부르는 것과 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또 들여다보는 것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었고 혹시 글을 쓰고 난 뒤에 아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나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0: So you also wrote the book Schubert's Winter Journey, Anatomy of an Obsession, a book about Schubert's winter vice. As a performer, scholar, and also a writer, you've explored Schubert from several different perspectives. So how has the process of writing and analyzing the music influenced your singing in general? So has putting your thoughts into words influenced the way you sing the song?
1: Subliminally, yeah. But it's more, I don't know, thinking about a work always feeds your imagination about the work, but not necessarily in any very precise way. It's not a scholarly exercise.
0: Yeah. 내재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전 작품 자체를 생각하는 게 언제나 상상력에 막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 이 제 작품과 이 책은 예. 분리된 경험 따로이지만 함께인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훌륭합니다. 아, 말씀도 훌륭하시고 통역도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아주 뭐 그냥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사스키아 조르지니 씨도 지금 심심하실 텐데 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리스트와 디비시 독주 음반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안 보스트리치 씨하고는 슈베르트, 슈만, 레스피기 같은 가곡 음반을 함께 만들어 오셨잖아요. 근데 독주 피아니스트로서의 음악과 또 성악가와 함께하는 또 이연과 함께하는 연주는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0: So, your recording of Liszt and Debussy have received considerable acclaim, and you've also collaborated with Mr. Bostridge on song recordings featuring composers such as Schubert, Schumann, and Respighi. I imagine that approaching music as a solo artist is quite different from how you play as a collaborative pianist for a singer. So how does your musical approach change when you're performing with a vocalist?
3: Let's say that a technique that I app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usic is different, but the approach is not. I mean, when I play on my own, I need to have a very clear idea of what I'm doing because there is no words, and I sort of have to create everything on my own, but at the same time, I'm completely free.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change my interpretation on the day, and I'm only responsible for myself. I love the experience of a piano recital because it is very, it's extremely creative because you can use the space in the room, the different colors of a different instrument that you get, it's very creative. So depending on the moment and the place, I feel a lot of freedom. With the voice repertoire, I love that there is more guidelines as we follow a text in the song. And to create a sort of musical setting and colors based on such guidelines

0: also a nice exercise, so to say. It's intellectually very stimulating. There is less freedom, as both singer and pianist depend on breath, I would say. let's say that I normally know who I'm performing with, and mm-hmm. the musical taste as well. So it is a bit more of a compromise, so mm-hmm. to say. But in this specific case with Ian, it's also very creative, because Ian is very free in his interpretation of music, and also quite he improvises, but it is never the same and never gets boring. So mm-hmm. I hope that was clear.
1: Yeah.
0: I am jet lagged and I forgot what I just said.
2: I will interpret. I do remember. So the technique, you discussed the technique. So the interpretations when it comes to technique may be a little different. 그래서 테크닉적인 면을
3: 네.
2: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3: 네,
2: 그래서
3: 네, 네.
2: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접근법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피아노 연주 독주자로서의 모습으로는 피아노에는
3: 네.
2: 말, 단어가 없기 때문에 훨씬 자유도가 높고
3: 네.
2: 이제 당일 바꾸고 싶을 때 살짝 바꾸어줘도 전혀
3: 네.
2: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네.
2: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이게 가장 떨리는 즐거운 순간인데 창의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리사이틀 장, 그 순간, 장소에 따라서 해석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3: 예.
2: 이제 그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그 역할은 그런데
3: 예.
2: 그 독주 레퍼토리, 이제 목소리 보이스를 사용했을 때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지적으로 자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 둘의 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뭐 가수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공통점은 호흡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3: 그렇죠.
2: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 취향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조율을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저와 비슷하게 보스틸즈 씨도
3: 네.
2: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넓으신 편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음악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3: 아, 뭐 명쾌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스키아 조르지니의 예, 멋진 연주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스트라움, 이 사랑의 꿈 3번, 이 서울번호 541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곡을 어떻게 또 이매지네이션으로 또 연주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좀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할까요? 피아니스트 사스키아 조르지니의 프란츠 리스트 사랑의 꿈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サスキーア・ジョルジーニ。Wonderful. Bravo, bravo.
1: Thank you.
0: 아주 리스트의 곡을 멋있게 사랑스럽게 또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Grazie mille.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번에 윗보스트지 씨가 그 슈베르트가 아니라 슈만을 연주하게 되잖아요. 슈베르트하고 슈만 노래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좀 있습니까?
1: So compared to Schubert's world, Schumann's world seems to be a little different. Can you introduce us to the differences?
2: I find this difficult. I mean, there's a very clear difference in character, but the thing is with both of them, but particularly with Schubert, so many songs. I mean, there's about 600 songs, and they exist. There's so many different styles in Schubert. I suppose I feel that, I mean, Schumann, it seems to me, is more, he's more harmonically, what you might could say, advanced. He's of his era. He's of the 1830s and 1840s, very affected by his own piano writing of the 1830s, affected by the other people around him. I think there's a different role very often for the piano. The piano, there's often much more of a sense of the two being interwoven, so that the piano very often finishes the thought that is in the voice, or the voice finishes the thought that's in the piano. And that's quite a big thing in Schumann. Mm-hmm. So what do you think, Saskia?
3: I was thinking while you were talking about Schumann that something a bit different, like that actually Schubert has the reputation of being melancholic and delicate, but I think he was a great interpreter of drama, much more than people think. And it has much more to do with the interpretation of his music than his actual musical writing. So it's a bit, I do think, that Schubert is also very dramatic.
2: Oh, very dramatic, But interesting.
3: Because we always talk about how Schumann is very, direct and almost no filter. Mm-hmm. But actually, I think there is much more, much too much filter applied to Schubert.
0: Mm-hmm.
4: 네, 그 성격적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슈만이라고 하면 하모니의 복잡성이나 이제 감도에 있어서 1830에서 40년 동안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이제 아티스트로서는 이제 자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슈만과 달리 슈베르트는 이제 피아노의 역할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목소리와 생각의 조화를 피아노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느낌, 섬세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키에님께서는 이제 슈베르트가 멜랑콜리한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이제 드라마의 이제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며 특히 그건 해설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베르트 슈만하고 슈베르트 차이점. 슈베르트는 좀 필터가 많고 이 슈만은 보다 스트레이트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next time you have to remember me.
2: Yes.
0: 예, 다음에는 이제 기억 잘해주시라고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로베르트 슈만의 Fifth Lieder, 다섯 개의 리더 작품 40 가운데서 3번 Der Soldat, 이 군인을 어떻게 표현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그건 이제 들을 건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2: Very nice to be here.
0: 예, Georgina and Mr. Bartwist, Bartwist.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0: 예, 그러면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언 보스트리지의 테너 음성과 사스키아 조르지니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신 곡, 로베르트 슈만의 핀플리더, 다섯 개의 노래, 작품 40 가운데 3번 Der Soldat, 이 군인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는 곡인데요. 이렇게 오늘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또 오늘 느낀 이 공감되는 그런 말씀 또 이렇게 우리 새겨보면서 이언 보스트리지의 노래 음반으로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디 슈엔의 뮬레린, 오늘 가장 많이 얘기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도이치 번호 795 가운데서 10번째 곡 트렌 앤 레겐, 눈물의 비, 테너 이언 보스트리지, 그리고 피아니스트 오늘 또 멋진 연주를 들려준 사스키아 조르지니의 연주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폐에서 발견된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위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늘 유선 협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국민 경고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과거 집값 하락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레오 14세 교황이 폐에서 발견된 작은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위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교황청은 오는 20일까지 아련 일정을 취소했고 세계 교회는 교황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교황청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공보실장은 수술 후 약 일주일간 입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수술 날짜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지난 11일 주일 3종 기도를 마친 뒤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고 국소적인 결절이 발견됐다며 수술 계획을 직접 알렸습니다. 결절이 매우 이른 단계에 발견됐다고 설명한 교황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신자들에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교황청은 입원과 회복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모든 아련을 취소했지만 교황은 입원 전날 오전까지 예정된 아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입원으로 사랑의 기쁨 발표 1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주교 시노드 회의 일정도 조정돼 오는 14일 폐망 미사는 타글레 추기경이 교황을 대신해 주례합니다. 교황의 형 루이 프레보스트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태국 등 세계 각지의 교회 관계자들은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교황이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청은 다음 달 남미 3억 방문 일정의 변경 여부는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교황은 지난 주일에도 페루 방문을 위한 신자들의 기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0: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늘 유선협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참은 어제 오전 9시 20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으며 일부 발사체가 9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과거 집값 하락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고 특히 강남 서초를 제외한 지역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거기다가 서울의 전월세 대란은 사상 최악이라 임차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든 LH 사장이든 누구든 집값과 주가에 대해선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며 이 말을 믿고 집과 주식을 팔고 샀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어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국감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이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국정감사법은 제척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의견 검토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없음, 즉 이해충돌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빚 독촉하듯 닥달하고 나섰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중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 한다.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의 무슨 치명적 약점을 잡혀 있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어떻게 범죄자가 대놓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나라가 됐나, 개인 사법 리스크가 나라의 사법 정의를 흔들고 국가 안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북구 상가 건물의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 10일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판매 행사를 하던 중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1,7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0: 또 사고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입원 환자에게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의료비 지원과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 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9개 구군을 돌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행정통합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선보이고 지방분권 전문가와의 대화도 마련합니다. 토크 주제도 지역 현안과 주민 요청을 반영해 오늘 서구에서는 서대구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수성구와 달성군에서는 5극 3특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다룹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에 시민 1,8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직접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4월부터 11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지역기업 118곳의 채용 수요는 21만여 명으로 생산기술직과 연구직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대학 전공인력은 9만여 명이 있고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사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의 인력 수요와 학생들의 취업 희망 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기업과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현장 실습부터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기획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신청사 축복기념 합동전시회가 오는 16일까지 신청사 본관 로비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하느님의 사랑, 시와 그림과 차의 향기를 주제로 대구 가톨릭 문인회와 미술가회, 차인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문인회의 시화 36점과 미술가회 작품 35점이 전시되고 가톨릭 차인회에서 차를 나눕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 동아시아 종이 문자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 종이와 문자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 종이 국제 포럼과 서예가 강병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참여하는 한글 우리 문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됩니다. 또 한중일 작가 30명이 참여하는 현대 종이 예술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전통 종이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봉산 문화회관에서는 오는 18일까지 라이프 오브 5 세컨즈 5초살이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기획전시에 선정된 H아트 프로젝트의 작품으로 쇼츠와 SNS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공지능 생성 가상인물 44명의 얼굴과 목소리, 짧은 독백으로 꾸며집니다. 관람객이 직접 가상인물을 선택하면 해당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낮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21.4도입니다. 오나경입니다. CPBC 정오중앙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량성당 장준영 마카리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0: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51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어쩌다가 강변에 있는 도로를 달리거나 한강을 건널 때면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이에도 수많은 강이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그 강 너머를 바라만 보고 있고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서로 벽을 치기보다는 다리를 놓고 서로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평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세상과 사람의 사이,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젠베르데의 이폰띠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진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한강 위를 지나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다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강에는 총 33개의 다리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33개가 필요하다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는 몇 개가 필요할까? 아마 훨씬 많은 다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첫 곡으로 들은 이 이폰띠라는 노래, 이 젠성가 중에 다리라는 노래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좀 익히 알고 계시는 노래이기도 하고 참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어떤 다리들이 좀 놓여야 할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그 다리를 어떻게 놓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신우신과 함께하는 건 역시도 세상과 복음을 잇는 그런 다리를 놓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또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시면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손님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빵집 이 창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푸카푸카님 오셨는데요. 젠베르데 화이팅이라고 또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방마리아님께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송은주 아니스님께서 두근두근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WJA1234님께서 젠베르데 환영합니다. 너무 기뻐요.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신양민님께서는 젠베르데 환영합니다 라고 환영의 인사 또 해주셨고요. 채첼리아님께서 오늘 오프닝이 첫 곡을 딱 들으시고 가을비 그친 후 선선한 날씨 너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평화의 다리를 놓아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손님 이 젠베르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일부 이 시간부터 노래로 세상에 평화의 다리를 놓고자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신우신 스페셜 빵집 콘서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찾아온 젠베르데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젠베르데는 1966년 창설 이후에 전 세계에서 1500회 이상의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해왔고요. 다양한 국적의 여성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최강, 최고, 실력파 이 국제 공연 예술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신우신 라디오

0: 하고 계신 빵집 콘서트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젠베르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1: 어서오세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노래로 평화의 다리를 잇는 국제예술그룹 젠베르데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라디오 빵집에 찾아온 세계의 친구들. 평화를 노래하다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곡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야, 신신우 씨 오늘의 빵집 콘서트. 오늘 한국에 찾아온 국제 예술 그룹 젠베르데와 함께 하는데요. We Choose Peace라는 곡으로 먼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곡을 또 라이브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동인데요. 우리 오늘 젠베르데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은데요.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2: 네, 저는 안서영 베아트리체이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그렇고 저희가 첫 번째 불러들었던 노래는 We Choose Peace라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선택합니다라는 네.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전쟁과 뭐 부정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평화를 건설하자, 평화를 선택하자 이래서 저희가 이 곡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곡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막 언어가 많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그게 12개국 언어로 다 평화를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라는 뜻이었어요.
0: 같은 의미의 말을 예. 12개국의 언어를 이렇게 네, 또 네, 설명을 네. 해주셨군요.
2: 그렇게 했어요.
0: 네. 우리 또 함께 출연해주신 다른 분들 또 소개도 들어보고 싶어요.
3: 네, 그럼 네. 이쪽부터.
4: 저는 브라질에서 온 아드리아나예요.
0: 반갑습니다.
5: 저는 파나마에서 온 라이베드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한국말 너무 잘 아시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들.
0: 한국에서 오셨나? 약간.
3: 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저도 배주은 골롬바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신신우 씨네 우리 젠베르데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이명희 님께서 젠베르데 보고 싶었어요.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신양미 님께서도 젠베르데 너무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고 계세요. 우리 정지연 님께서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불러주신 노래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우리 아름다우신 네 분 이렇게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신신우 씨는 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좀 네. 신신우 씨 나와보시니까 어떤지 출연 소감이 좀 궁금하네요.
2: 네, 어떠신가요?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지금 24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젠베르데가요.
0: 네. 네.
2: 그래서 진짜 너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신신우 씨는 굉장히 장수한 이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네. 분들이 청취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젠베르데 알고 싶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면서 들으실 텐데 그중에도 제일 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가 그분들에게 정말 위안이 되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이런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안 그래도 우리 오프닝 때 이 다리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헬레나님께서 와, 이 다리라는 이 노래가 평화방송에 나오다니 너무나도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실 이 젠송가를 많이 기다리고 또 목말라 하셨던 것 같아요. 2002년에 부산의 아시안게임 이후에 네. 24년 만에 또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네. 한국에는 언제 도착하셨나요?
3: 아, 저희 일단 도착은 10월 8일 날, 목요일 날 했어요.
0: 지난주 네. 목요일 날. 네, 네, 네. 아직 시차 적응도 다 안 되셨을 것 같은.
3: 대충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또 두 분께 한국의 첫인상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한국 어떠신가요?
6: Come ti è sembrato? Diciamo che noi la Corea ce l'avevamo già in cuore tantissimo anche prima partendo dall'Italia.
2: 저희가 이태리 오기 전 이태리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부터 네. 항상 한국은 저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6: Perché anche lavorando con Be con Colomba molto intensamente per questo tour.
2: 저희가 이 투어를 준비하면서 진짜 골롬바랑 같이 열심히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6: Imparando le canzoni in coreano.
2: 네, 노래도 한국말로 배우고
6: 그러고 anche qualcosa parlato in coreano in
2: 한국말로 말도 해야 됐어요.
0: 네, 네, 네. 이제 그 인사말도 하고.
2: 예, 맞아요.
0: 네.
6: E penso soprattutto volendoci bene, loro come coreane, io brasiliana, però questo affetto profondo che ci ha fatto veramente voler bene già la Corea già prima di partire.
2: 그래서 여기 오기 전부터 저희가 왜냐면은 골롬바랑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브라질 사람이지만 저희가 서로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벌써 저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6: 네. Poi arrivando qua abbiamo avuto un'accoglienza proprio squisita.
2: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너무 큰 사랑을 가득 담긴 환영의 인사를 받았어요.
6: Ci ha fatto sentire veramente a casa. 감사합니다. Grazie.
2: 그래서 정말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정말 집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0: 네. 다시 한번 절. 네.
6: E proprio come prima impressione sembra un popolo che è anche fiero della sua cultura, di quello che è, del suo paese. E allo stesso tempo sa anche valorizzare anche tutte le altre culture. Ho sentito questo.
2: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진짜 왜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자긍감, 네. 자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면서도 그러면서 다른 나라 문화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민족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0: 네. 우리 또 한국에 와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신신우 씨의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분께서는 한국에는 와보신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 오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2: 젠베르데랑 같이 온 건 처음이고요. 네네. 그리고 거의가 저는 3년 전에 왔었어요.
0: 네.
2: 콜롬바는 1년 전에 한국에 왔었고.
3: 그리고 여기 계신 벳은 이분도 2002년에 한국에 왔었었고. 네. 근데 우리 아드리아나는 처음 온 거예요. What to say? Prima volta che vieni in Korea.
0: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 처음 와서
3: 완전 처음.
0: 또 이 젠베르데와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신우 씨네 이렇게 또 첫 자리를 모시게 되어서 그렇죠.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기도
2: 저희가
0: 합니다.
2: 영광입니다.
3: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0: 우리 이렇게 젠베르데 정말 대단한 그룹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젠베르데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3: 네, 젠베르데는 일단 포콜라레 운동, 포콜라레 영성 운동 안에 있는 국제 예술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7명 멤버로 구성돼 있고 저희 중에 뭐 노래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기술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12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멤버가 한 150명 정도는 바뀐 것 같고 지금 또 한국 분들도 또 계셨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만나 뵙게 되겠지만 마리아 레지나 님도 여기 저희 20년 넘게 같이 젠베르데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올해 저희 젠베르데 탄생이라 그러나 젠베르데 60년이에요. 60년. 네. 저희는 물론 그때 없었습니다. 네네네. 태어나지도 네네. 않았습니다.
2: 그렇게
0: 젠베르데
2: 보이죠?
0: 젠베르데 환갑잔치 약간.
3: 그러네. 젠베르데 환갑잔치네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가져가자. 이게 저희의 주된 목표고요. 네, 그래서 진짜 24년 만에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한국에도 이렇게 포콜라레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젠베르데 정말 환영의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요. 이번에 24년 만에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이유, 오늘 왜 오시게 됐나요, 한국에 이렇게?
3: 저희 사실은 한국에 이게 이제 WID, 내년에 있을 WID 네. 사전 준비 행사 차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사실 저희 그룹이 되게 국제적인 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뭐 본당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교회 자체가 이렇게 세계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물론 노래를 하고 그렇지만 저희 노래 안에 포콜라레 영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져가면서 함께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행사 취지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0: 네. 네. 그래서 내일 서울에서 또 문화 행사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내일 이렇게 문화 행사가 있으면 바쁘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또 리허설 시간 이렇게 뺏어가지고 신신우 씨네 모시게 되어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요.
3: 네.
0: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젠베르데 환영 인사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송원주 아니스님께서 우리 식구들이 말하는 한국어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고니고님께서 너무 멋져요. 젠베르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노래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청년들을 위한 노래 함께 또 이 시간에 라이브로 또 들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노래를 좀 준비해 주셨나요?
3: 저희 일단 두 곡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네. 이쪽 분이 우리 배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에스티에 가레라 간소네.
5: Nel Gemverde noi scriviamo le nostre canzoni.
3: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하거든요. 저희가 부르는 노래들은.
0: 네.
5: E come siamo da 12 paesi, siamo anche tante dell'America Latina.
3: 저희 중 멤버 중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 E nella prossima canzone cantiamo una canzone la quale riflette una realtà comune dei nostri paesi.
3: 그래서 이제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저희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많이 이렇게 공통으로 겪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긴데.
5: Che parla di questa spirale di violenza e indifferenza che ci fa soffrire tanto.
3: 그래서 저희를 되게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폭력과 그다음에 무관심. 네.
5: Ma noi crediamo che noi possiamo irrigare le nostre terre con gesti di solidarietà e di amore concreto.
3: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우리들의 이렇게 연대감과 그리고 매일매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우리 땅을 이렇게 적실 수 있다고 믿어요.
5: Per questo abbiamo chiamato questa canzone Come Giubbia Suave.
3: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이렇게 잔잔한 비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잔잔하게 네. 이렇게 땅을 적시자 사랑으로. 예. 그래서 스페인어고 제목이 Como Giubbia Suave예요. 네.
0: 지금 소개해주신 노래 그러면 무대로 모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직접 이렇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다음 노래 또 소개까지 이어서 갈게요. 무대로 네 분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젠베르데를 모시고 또 평화를 노래하다 함께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아, 이 채워주시는 시간들 너무나도 청취자분들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해초님께서 우아 탄생 60주년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한톨미랄님께서 젠베르데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4년 만에 한국 방문이 기쁘고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으시길 바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께서 불러주시는 노래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오늘 노래로 평화를 전하는 이 젠베르데의 라이브를 함께 즐겨보고 있는데요. 와, 나다님께서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듣고 나니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묘지의 베로니카님께서 와, 2002년 그때도 감동이었는데 지금도 너무 감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제노님께서 우와 라이브 맞아요? 음원 같아요. 너무 멋지고 예쁜 우리 젠베르데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또 이어서 들려주실 곡 노래 일부에 또 한국어 가사를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제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맞아요. 한국어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곡은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주제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주제의 그 말씀을 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쓴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한국 순교자들의 그 삶을 본받고 그리고 이 메시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Be not afraid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 Be not afraid trust in me
0: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용기를 내. 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막 방송하시는 용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현순간님께서 젠브레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용기를 내. 랩도 너무 멋지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고니고님께서 용기를 내. 최고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은미 카타리나님께서는 노래에 희망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홍혜자님께서 사랑하는 젠베레드 단원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종현님께서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시기에 방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만나뵐 시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셨고요. 우리 아로라님께서 이번 방한에 이루어지는 공연들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선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젠베레드가 이번에 한국 전국 투어 문화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앞두고 첫 스타트로 약간 신신우 씨네 먼저 모셨다라는 네. 저희의 자랑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 정말 이 젠베레드 만나기 위해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1부의 시간에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벌써. 1부가 끝나지 않고요. 2부로 쭉 이어가니까요. 2부에서도 우리 젠베르데와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젠베르데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라디오 빵집에 찾아온 세계의 친구들, 평화를 노래하다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이 젠베르데의 노래죠. Turning Up 함께 들으면서 저희 2부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11: 신부님.
12: 네.
11: 밥은 드셨어요?
12: 아직이요.
11: 그럼 같이 드실래요?
12: 그러시죠.
11: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12: 저도 미안했어요.
10: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0: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오늘 이 젠베르데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이 시간 즐겨보고 있는데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읽느라 숨이 찰 지경이네요. 네. 다하님께서 2부도 기대 중입니다. 오후의 시작을 젠베르데와 용기내며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월의 장미님께서 노래가 전부 다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그룹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 이제 알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윤승희님께서 일하는 중간중간에 들어도 너무 감동이네요. 광주에서 이번 주말에 함께하는 행사도 기대 만땅입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홍혜자님께서 너무 멋져요. 24년 만에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었네요. 내일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내일 아마 문화행사 때 오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신신우신 화요일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1부부터 젠베르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갑게 인사 계속 나눠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빵 무료 방송 토크나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신신우씨 빵집 콘서트 노래로 평화의 다리를 놓는 국제예술그룹 젠베르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2부부터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 시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젠베르데는 그동안 또 세계청년대회와 함께 이렇게 또 이 시간을 스텝을 맞춰갔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세계성체대회 때 이렇게 오셨고 또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서울까지 오기까지 또 여정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서울까지 그런 발걸음들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3: 네, 일단 우리 배시 파나마에서 있었던 얘기 네. 해드릴게요.
4: Sì, perché il Gianverde in questi anni ha partecipato a diverse GMG.
5: 그래서 젠베르데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청년대를 많이 참여해 왔어요.
4: Nel 91 è stato a Częstochowa.
5: 1991년 거기 폴란드 체스토코바 거기서도 참여를 했었고
4: Nel 2019 siamo stati a Panama.
5: 그리고 2019년 파나마에서도 참여를 했었어요.
4: E anche lì c'è stata una partecipazione molto bella perché abbiamo potuto fare workshop artistici con i giovani.
5: 그리고 저희가 거기 젊은이들과 함께 예술 워크숍을 함께 했었어요.
4: Abbiamo lavorato tre giorni con loro e dopo loro hanno fatto parte della nostra performance.
5: 그래서 보통 이제 3일 정도 같이 워크숍을 하고 나서 이 젊은이들이 저희 무대에 올라오면서 같이 공연을 하게 하는 거예요.
4: È stato bello perché insieme abbiamo potuto testimoniare e dare l'accoglienza ai giovani che partecipavano alla GMG.
5: 그래서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무대에 올라오면서 이 젊은이들이 그 순례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는 주역 그렇게 되는 주역이 됐거든요.
4: Questa esperienza abbiamo potuto farla in due città diverse.
5: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도시에서 했었는데
4: nei giorni prima della grande settimana.
5: 그래서 그 본 대회 전에 그 왜 교구 행사하는 거 있죠?
2: 네네네. 그런
4: 거. E vari di questi giovani venivano da realtà sociale difficile della loro città.
5: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정말 사회 안에서 이렇게 취약층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과 같이 워크숍을 했었어요.
4: Ma vedere che anche loro potevano fare questa esperienza e donarsi agli altri è stata la cosa più bella.
5: 정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6: Anche l'ultima che abbiamo partecipato era quella del 2023 a Lisbona.
5: 저희가 제일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2023년 리스본 거기 포르투갈에서 했던 네. 게 거기서도 참여를 했었어요.
6: Abbiamo potuto essere molto vicino ai giovani in preparazione alla grande giornata, no?
5: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젊은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거기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준비할 수 있었어요.
6: Quel momento speciale, no? della partecipazione dei giovani nella chiesa.
5: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6: Abbiamo potuto anche partecipare fare dei concerti per migliaia di giovani in delle piazze grandi, 맞아요.
5: 다 정말 다 정말 한 저희 공원에서 그 한번 공연했었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공연했었고
6: è un'emozione grandissima e dà tanta speranza.
5: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희망이 있다 이걸 느꼈어요.
2: 네, 이렇게 세계 청년대와 함께 또 발맞춰간 우리 젠베르데 내년 또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3: 네,
2: 또 이렇게
3: 저희도 간절히 네,
2: 기다리면서 네. 오늘 이 젠베르데를 모셨기 때문에 그래도 라이브를 한 곡이라도 좀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노래를 한 곡 더 청해도 될까요?
5: 네,
3: 네. 네. 좋습니다.
2: 이번 네 어떤 노래를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5: 이번 곡은요 이제 포르투갈어로 처음에 이제 스페인어로 들으셨으니까 네. 포르투갈어로 이데알 로카라 그래서요 미친 생각이야.
2: 와.
3: 기발한 생각.
5: 기발한 생각, 미친 생각. 이게 왜 그러냐면 장벽 있잖아요. 네. 장벽에 있는 벽돌을 무너뜨려서 이걸로 다리를 만들자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한 생각을 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자 이런 노래예요.
2: 네, 그러면 우리 네 분을 무대로 다시 한번 모시고 이데알 로카 이건 미친 생각이야.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용기와 희망을 또 이렇게 찾아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연님께서 다들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노래와 또 이 기도하는 마음 역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젠베르데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데알로카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우리 젠베르데의 목소리로 함께 또 라이브를 이렇게 청해 들었는데요. 8538님께서 젠베르데 에너지가 굉장하네요. 이 WYD와 청년들에게 전해주는 노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박모니카님께서 우와 젠베르데 이렇게 또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혜님께서 미소도 예쁘시고 목소리도 좋고 이 젠베르데 보면서 힐링하는 오후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4729님께서는 한국에서의 행사와 WID 너무나도 기대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젠베르데에게 은총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젠베르데 내일 서울에서의 이렇게 문화행사 앞두고 있는데요. 젠베르데 좀 만나려면 어떤 일정들을 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 지금 한 달 동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 광주, 대구, 제주 이렇게 가요. 교구마다 가게 되고 특별히 광주와 제주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세계 네. 청년대회에서의 워크샵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술 워크샵.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문이 이렇게 쫙 열려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마세요.
0: 네. 이 서울에서의 공연은 제가 알기로 이 문화 행사는 좌석이 다 찬 걸로 이미 알고 있고
1: 네, 맞아요.
0: 다른 우리 또 광주와 대구와 제주에서의 문화 행사도 기다려지고 있으니까요. 각 교구 홈페이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더 모시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내일 한국에서의 또 문화 행사 관계로 리허설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먼저 이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함께해 주신 소감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나요?
1: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어떻게 보면 한국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인터넷으로 만나는 처음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 그리고 신부님이 오늘 또 너무 이렇게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0: 네, 우리 또 소감과 함께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도 좀 같이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희에게 진짜 출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전국 투어하기 전에 이렇게 출발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분들 진짜 저희 아까 노래한 것처럼 물론 살기 막 편하지만은 않은 세상이잖아요. 각자 가진 고통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용기 내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이 물론 함께 하시지만 저희도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Io vi ringrazio per averci invitato nella panetteria.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E averte fatto sentire anche questa vicinanza al popolo coreano.
2: 그래서 한국 분들께 이렇게 저희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 Sento che anche per questi giorni che saremo in Corea.
2: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3: sento che ho una maggiore forza. Di poter cantare insieme ai coreani anche in questi eventi.
2: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일정 동안 모두 한국 분들과 함께 저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3: Perché già abbiamo iniziato in queste piccole cose.
2: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Io ti ringrazio per questo momento perché veramente mi sono sentita a casa. All'inizio ero un po' dovevo fare un'intervista, però grazie per l'accoglienza, grazie. Veramente di questo ambiente che fa casa.
2: 편안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처음에 약간 긴장했었거든요. 인터뷰해야 되나 긴장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4: E poi grazie per quello che fate, perché ciascuno di noi no fa la sua parte no per costruire questo mondo di pace, per dare il Vangelo.
2: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역할이 다른데 이 이제 평화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렇게 하는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 믿으려면 in cuore.
2: 네, 여러분들 저희 마음 속에 감축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이 젠베르데와 함께한 시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또 젠베르데 한국에서 일정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빵집을 찾아주신 우리. 세계의 친구들 젠베르데와 인사 나누고요. 저희가 이어서는 지난 35년 동안 젠베르데의 단원으로 또 활동해 오신 민순신 마리아 레지나와 함께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저희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Girls on a Mission 젠베르데의 목소리로 함께 들을게요.

0: 오늘의 빵집 콘서트 2027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우리 라디오 빵집에 찾아온 세계의 친구들, 평화를 노래하다 국제예술그룹 젠베르데와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현 젠베르데 단원들이 오늘 1부와 2부 쭉 이어서 라이브로 너무나도 맛있는 이 젠 선가들을 채워주었어요. 저희 내일 또 서울 문화행사 예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리허설을 하러 현 단원들은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아 신부님 이 젠베르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어요. 저희가 그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스핀오프 같은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35년 동안 젠베르데에서 활동해오신 젠베르데의 선배 단원 우리 민순신 마리아 레지나님과 함께 토크로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젠베르데와 함께 35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길게 그 젠베르데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한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포콜라레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민순신 마리아 레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이 오늘 젠베르데의 노래도 듣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는데 옆에서 보시기 어떠셨나요?
1: 아, 정말 꿈 같아요.
0: 약간 내가 활동했던 그런 시절들이 좀 이렇게 기억이 네, 나시고 네, 네. 뭔가 아, 지금의 이 청년들이 함께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이 모습에서 약간 희망이 좀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신 이 네 분이 전부 다 이제 같이 활동을 어느 정도는 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정말 반갑고요.
0: 네, 그렇군요. 이 젠베르데 이렇게 또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우리 장면님께서는 어떻게 젠베르데의 일원이 되셨었는지 네. 그 얘기도 좀 궁금해요.
1: 네, 그렇죠. 저는 이제 1960년대 중반에 포콜라리 운동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한 신부님을 통해서 이 운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저한테는 하느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자도 아니었고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 집도 신자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포콜라리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영세도 받았고 우리 가족 전부도 이렇게 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성경이 저는 묵상거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포콜라리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삶에 실천할 수 있었다. 아주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작은 일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눈을 치우고 계신 거였어요.
0: 눈이 쌓여가지고.
1: 네, 눈이 쌓여서.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아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한 사랑의 행위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눈을 치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이제 그러니까 젠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런 아 근데 포콜라리 운동을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젠베르데가 살고 있는 피렌체 근처에 포콜라리 네. 운동의 소도시가 한 로피아노라는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온 그 친구들과 함께 뭐 성서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무엇보다 먼저 삶의 복음의 삶의 ABC를 배운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2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젠베르데에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죠. 네네. 그때 보면은 정말 뭐 1년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0: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예. 네.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고 정말 그렇게 같이 살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포콜라리의 성소로 부르신다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포콜라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이 포콜라레 운동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시고 포콜라레에 관해서 뭐 키아라 루빅 뭐 네. 아니면 그 포콜라레 뜻이 벽난로다 약간 이런 거에 네네.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 젠베르데, 젠베르데 단원이 되려면 약간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함께 알려주세요.
1: 네. 아, 뭐 지금은 이제 젠베르데 단원, 이제 젠베르데는 한 포콜라레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젠베르데와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블란서 한 친구가 이제 같이 뭐 한 달 동안 뭐 6개월 동안 한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6개월 동안 같이 지낸 적도 있고 이제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정말 이렇게 그 이런 복음의 삶에 대한 호기심,
0: 열망,
1: 네, 열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거기는 뭐 기술적인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꼭 무슨 뭐 예술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젠베르데와 함께 살면서 일을 저기 뭐야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제 포콜라레 영성을 조금 알면은 거기서 같이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렇게 또 젠베르데로 활동하시면서 한국인 대표로 또 이렇게 바오로 6세 교황님도 네. 아련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아주 역대 교황님을 만날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0: 봉헌하는 그런 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표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1: 한국인 대표로.
0: 네, 한국인 네. 대표로 이제 아시아 대표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한복을 입고 한국 도자기를 네. 교황님께 선 저기 봉헌했던 네. 아. 그런 저기 있었는데 근데 잊지 못할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이제 교황님께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간 교황님께서 저를 위해서 한국어 한마디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네려고 노력하시는 걸 네네네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아마도 제 마음 안에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황님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먼 나라에서 온 이런 젊은이한테 네.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교회의 사랑을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1: 이 바오로 6세 교황님 이렇게 아련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지금 성인품에 오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 재위 시절에 정말 공연도 수많이 또 이렇게 하시고 네. 열심히 활동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잼베레드가 나와서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고 또 한국에서 이번 달 일정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 자매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또 찬양하고 활동하셨던 시절에 약간 기억나는 일들 좀 있으신가요?
0: 네네. 물론 1989년도에 세계 성체대회 왔을 때 그때 이제 교황님하고도 이제 많은 일정을 같이 소화했고요. 네. 근데 특히 두 개의 행사가 기억납니다. UN이 1994년도에 그 세계 가정의 해로 지정한 것에 발맞춰서 가톨릭 네. 교회에서는 이제 전 세계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처음으로 세계 가정 대회를 여셨죠.
1: 세계 바티칸에. 가정 대회. 네네. 네, 네. 바티칸에서 열렸죠.
0: 제1차.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음악가 노아라는 그분이 성베드로 광장에서 교황님 앞에서 아베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이분은 이제 유대인 저기 음악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님 앞에서 아마 노래를 부르신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평화와 종교 간 대화라는 매우 강력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녔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희년 2000년도에 그 산 조반니 라테라노 광장과 대성당에서 열린 제 15차 청년대회죠. 세계 청년대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잼베르데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공식적으로 그 대회에 참여하셨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교황님께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인사를 전하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행사가 왜냐하면 포클라리 운동이 교회의 자녀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이제 포클라리 운동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젠베르데는 이제 초대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 했습니다.
1: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에 또 푹 빠져 계시는데요. 우리 금주님께서 환영합니다. 24년 만이네요. 라고 또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고요. 방모니카님께서 우와 마리아 레지나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어요. 우리 송은주 아니스님께서 마리아 레지나와의 시간도 기대합니다. 우리 마리아 레지나 계실 때 젠베르데 공연을 보고 포콜라레의 이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실 또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우리 하느님의 종이신 김수환 추기경님과도 인연이 이렇게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인연이 좀 있으셨나요?
0: 아, 네. 정말 추기경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렙니다. 추기경님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면서 저희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연에 대한 피드백도 알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령 브라질 투어에서도 제가 가끔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소식 전달을 해주고 그러셨거든요. 한 번은 루피아노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공연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그 이제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네네네. 일들 있잖아요.
1: 네, 비하인드.
0: 네네, 네네. 그런 아주 재미있는 노래 얘기를 막 해드렸는데 그때 막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 아주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만남이라든지 이런 노래도 이제

0: 추경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다리 노래 네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다리는 후클라레 운동의 그 성공의 신자 한 분이 영국에 계시는 레슬리라는 그분이 저기 작곡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로피아노에 지내면서 이 종교 간의 그 차이 있죠. 다른 이런 것을 좀 느끼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를 이제 작곡하셨습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나온 이 노래인데 어디 가서나 인기가 있고 특별히 김수경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던 이 노래입니다.
1: 다리 노래를 좋아하셨군요.
0: 네네네. 네. 네. 아. 그래가지고 1989년도에 저희가 왔을 때 주경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에는 꼭 가셔야 합니다.
1: 광주에 꼭 가셔야 된다. 어? 왜 그랬을까요?
0: 왜냐하면 광주는 상처를 많이 저기 상처가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기억나기를 그때 이제 광주 그 이제 체육관에서 했는데 한 5천 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1: 세상에.
0: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무대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턱을 받치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격이었고 그때 정말 그 광주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네네네. 정말 광주의 그 치유의 그 네. 분위기가 젬베를 통해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저희들이 왔을 때 거기에 그 뮤지컬 첫 장을 열면에는 한국 대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리허설을 추기경님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추기경님께서 감동을 하시면서 정말 한국어가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그런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이 언어의 장벽까지 없앤 것 같다. 그러면서 네. 아주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고 그 아시안 그 오프닝 문화 행사로 저희가 부산 KBS 홀에서 공연을 했을 때 거기까지 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1: 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또 각별하게 또 애정을 또 쏟아 주시고 또 많은 만남을 또 이렇게 이어가셨던 이야기까지 나눠 주셨는데요. 작은 평화님께서 너무 멋진 에너지 넘치는 이 화음도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 한국에 오셔서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눈물나고 너무 아름다운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주셨어요. 공연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고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동과 중장년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 함께 용기를 내보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또 이렇게 자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떤 세대 간의 그러한 용기와 희망뿐만 아니라 지역을 또 넘어선 특별히 우리 추기경님께서 광주를 한번 가서 이런 마음을 나눠봐라 라고 하셨던 의미가 또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나 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네. 네. 우리 이렇게 이 젬베르데의 지난 여정들 또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좀 해서 노래를 한 곡 잠깐 듣고 와서 더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젬베르데의 노래인데요. 에 암모레 사랑이야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젠베르데 목소리로 에 암모레 사랑이야 함께 들었는데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마리아 레지나 자매님과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노래 솔로 부분을 직접 부르셨다고. 이 음원이 우리 마리아 레지나 자매님의 이 솔로 파트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지금 들어서 어이 깜짝아
1: 깜짝아
0: 아니 왜냐면 이 보통 음원을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하고 있다가 아 이거 내가 불렀어요 하면 약간 놀라잖아요. 혹시 한 약간 한두 마디만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1: 아 에 아모레 에 아모레 에 Invisibile ma c'è, incredibile eppure amame, eppure amate.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네.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의 노래입니다.
0: 이 사랑이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담은 노래였거든요.
1: 네, 네.
0: 아니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라이브로 청했는데도 그냥 음원 잘라다가 거기다 붙여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또 들었네요. 아 우리 정님께서 마리아 레지나 멋져요 따봉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조용혜님께서 추기경님과의 사진을 보니 또 그립습니다. 더구나 이 다리의 노래를 추기경님이 좋아하셨군요. 말씀드리니까 우리 추기경님 그립네요. 광주 오셨을 때 공연을 놓쳤던 한을 드디어 풀게 생겼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작은 평화님께서 저절로 흥에 겨워서 어깨를 들썩이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신현정님께서 한국 젠베르데 공연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이렇게 젠베르데 모시고 라이브도 처음에 들었고 이 음원도 듣고 음원 안에 진짜 솔로의 한 부분까지 원조 약간 가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청해 들었는데요. 약간 이 젠베르데가 특별하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이 젠베르데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젠베르데가 복음의 뿌리를 둔 그 삶을 음악과 무용과 연극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일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민속음악이라는 네. 그런 광대한 보물 창고 안에서 자유롭게 용감을 얻어서 춤과 노래를 창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설자 젠베르데 창설자이신 깨아라께서도 여러분들은 노래를 복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비가들의 영성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하면 좋겠다고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편적 형제를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정말 각 나라의 노래나 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다양성 안에서 일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예술가들에게 보낸 서한이 하나 있죠. 네네네. 거기에 보면은 예술은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신이 우리가 이제 만드는 그 곡을 통해서 관람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이것을 저는 이제 한 그 젠베르데에서 일어난 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에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콜롬비아 멤버 드럼을 치는 친구였는데 큰 오빠가 결혼식을 15일 앞두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떠났고 이 끔찍한 시간들 속에서 복음의 말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확신만이 그녀에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던 이 경험을 저희는 저희들의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춤으로 표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선보인 곳마다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뭉클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탈리아 북부 출신의 한 소녀가 보내준 글입니다. 이 소녀는 그 자기가 6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연에서 이 용서라는 춤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즉시 기차를 타고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용서를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네. 거죠. 이렇게 음악은 하느님과 그분의 현존이라든지 그분의 삶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음악을 통해서 복음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정말 음악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젠베르에 대해서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그 삶을 사는 방식을 저기 가르쳐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송라이터가 있는데 네네. 구치니라는 분이 구치니? 계십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노래만으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노래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관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세월 동안 저는 직접 보고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0: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젠베르데 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또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을 전하고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 또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용서에 대한 체험, 사랑에 대한 체험들로 이렇게 약간 뭔가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젠베르데가 부르는 이 노래가 정말 단순히 우리가 와 신난다, 재밌다 이런 느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노래를 듣고 우리가 뭔가 위안을 얻고 희망을 얻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네. 라는 마음까지도 또 이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그 젠베르데 현 이렇게 뭐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셨는데 후배 멤버들을 바라본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1: 정말 뭉클하고요.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럴까 젠베르데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의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 있고 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매개체잖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가진 열망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절망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음악과 춤으로 표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말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멤버가 바뀌어도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젠베르데를 창설하실 때 주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구절인 그 사랑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였어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정말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이었고 저기 음악가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로 들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나 저기 춤을 출 때

0: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도 이 새로운 멤버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박은영님께서 젠데레드의 아름다운 노래와 미소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즘 청년들도 뭐 사실 언제든 안 힘들었나 싶지만 네, 요즘 청년들 참 살기 힘들잖아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 청년들 다들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 자매님께서 수십 년간 또 음악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만남을 가졌으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약간 이런 위로의 말을 좀 건네주고 싶다. 이런 용기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0: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한국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심포지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순간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어렵고 맞아요.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밀어주는 다른 세대가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한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는 개인으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제안을 하고 싶다든지 어떤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 모든 매체를 통해서 평화방송이라든지 뭐 주교회의 그런 가정과 생명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메일을 쓰셔서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안 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킨다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민감하게 교회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이런 세대 간의 연대성 또 네.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또 이렇게 지지하고 도와주고 이끌어가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지난 젠베레드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젠베레드의 현직 멤버들과 또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도 좀 젠이 되고 싶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포콜라레 이 젠베레드와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0: 네. 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젠베르드 활동의 또 다른 측면은 청소년들과의 워크숍입니다. 네. 아, 저기 그 파나마에서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는 사람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하루예요. 이제 이런 그런데 워크숍에 정말 사실은 누가 올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음악적으로 다 준비된 젊은이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루를 지나면서 각 워크숍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악기 소리를 높인다면 끔찍한 소란이 일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워크숍에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여기에 복음의 혁명적인 논리가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작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돼요.
1: 그렇죠. 함께 작업을 예, 하니까.
0: 함께 하니까 내가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저도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처음 만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그 하루에 희한하게 일어나 이런 기적이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이게 제가 이제 뭐 광주나 이런 데서 알아보니까 광주나 대구나 제주 그런 데는 아직까지 이제 워크숍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네네네. 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능하신 젊은이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네. 거기에 가서서 이런 경험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젠베르데와 함께하는 워크샵에 참여하면 우리가 또 함께 그 느낌을 또 느끼고 또 그 감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역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연 일정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내일과 모레 10월 14일과 15일 수요일 목요일 이틀 이렇게 이어질 예정이고요. 광주는 10월 18일 주일 그리고 19일 또 오후 7시 30분에 광주 염주동 성당에서 있을 예정이고 대구는 10월 22일 목요일과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 범호 대성당, 제주는 10월 28일 수요일과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제주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이 젠베르데 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신부님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신우신 유튜브에다가 자세한 내용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젠베르데와 함께 아주 맛있는 라이브도 청해 듣고요. 우리 자매님과 함께 이 젠베르데 어떤 삶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라디오 또 출연하시고 함께 해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오늘?
0: 저도 이제 많이 무대에서 섰지만 그러면은 뭐 아무 떨리지 않겠냐 않겠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실 떨립니다. 인터뷰하고 그리고 다시 무대에서 뭐 어떤 때는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결혼식이나 그렇게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갈 때면 설레요. 그리고 떨리기는 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정말 신부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 신신우신 프로그램 PD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잘 말을 전해 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젠베르데와 함께한 이 평화를 노래하다 콘서트 그리고 더불어 전 젠베르데 선배 단원인 민순신 마리아 레지나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또 이 활동과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 기쁨 가득하시기를 저희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잼베르데와 함께한 이 시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시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DJ로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에서의 잼베르데 일정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수요일, 수요일엔 빵 먹자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빵도크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23번째 주자로 요즘 SNS에서 핫하신 분이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CBCK 홍보국장이신 임민근 그레고르 신부님과 내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필수입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 젠베르데의 콘테 카미네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함께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숙명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 옆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랫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휴식의 힘일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비도 내리고 좋은 노래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 행복찻집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이에요.

오늘의 적곡 10cm 빅너티의 딱 10cm만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특정 대상을 확대해서 놓치기 쉬운 인물의 표정이나 작은 움직임을 강조할 때 줌인을 쓴다면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주변 풍경을 넓게 펼쳐서 보여주는 걸 줌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상에도 이 두 가지 시선이 모두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무심코 건넨 한마디에 담긴 속마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든 친구의 표정, 그리고 애써 감추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은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마음 표정들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줌인을 하면 그 작은 신호들이 눈에 들어오죠.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자꾸 내 마음에 걸릴 때, 일이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할 때, 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줌 아웃을 해보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도 하고요. 작은 것에서 은총을 발견하고 넓은 풍경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도 지혜로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줌인하고 오답은 줌아웃하는 이 시간, 오늘의 퀴즈도 풀어보세요. 어제까지 늦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더니 오늘은 전국적인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질 거라고 하죠.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라는 속담처럼 이제 반팔에서 긴팔 옷으로, 한 겹에서 두세 겹으로 옷차림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런 가을비와 관련된 속담 이것도 있습니다. 가을비는 땡땡땡으로도 피한다. 과연 뭘로 피할 수 있을까요? 1번,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 2번, 가을비는 손바닥으로도 피한다. 3번, 가을비는 낙엽으로도 피한다.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보이게 보이는 라디오 캡처 또는 CPBC빵 화면 캡처, 93.1 주파수 캡처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할게요.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너튜브의 짱구 뭉치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들을게요.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짱구뭉치님께서 신청하신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들으셨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 강수량이 적은 가을비의 특징을 보여주는 속담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가을비는 장인의 나룻 밑에서도 긋는다도 있습니다. 아, 참 속담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이 속엔 과학적인 기상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을은 보통 건조한 대륙 고기압에서 약화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맑은 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당연히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짧고 가볍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런 과학적인 기상학의 비밀을 또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우리 조상님들의 여유를 배우고 싶기도 하네요. 윤세호님 정답 1번 빗자루 잘 맞춰주셨고요. 엘리사벳님도 1번, 대건한드레아님도 1번 빗자루, 그리고 문자메시지로도 8363님 정답 1번 빗자루 하셨고요. 또 너튜브로도 1번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따로 연락드리고요. 수제 간식 세트 받아가실 분 찾아서 5단 문자 살펴볼게요. 빵톡의 대건안드레아님, 가을비는 뜀박질로도 피한다. 제주는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우산 안 쓰고 뛰는 편이거든요. 아하, 맞네요. 또 바람이 많은 다도잖아요. 근데 또 가을비는 적으니까 왠지 이렇게 빨리 피하면 이렇게 샤샤샥 하고 초능력처럼 비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와중에 제주 날씨는 비가 그치고 쌀쌀해졌다고 합니다. 또 3372님을 가을비는 빨간 단풍잎으로도 피할 수 있어요. 촉촉한 가을비 내리는 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행복사집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뭔가 그 요즘 엄청 커다란 그 낙엽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빨간색 이렇게 쓰고 가면 뭐 비를 맞든 안 맞든 일단 되게 감성적이고 예쁠 것 같아요. 그쵸? 2321님 정답 스카프. 오늘 우산 못 챙겨서 차에 있던 스카프를 정수리에 얹어서 뛰어갔어요. 스카프요? 손수건도 아니고 스카프 쓰고 뛰어갔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가을비가 그 정도였나? 근데 중요하긴 해요. 정수리 보호해야죠. 요즘 같은 이 산성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정수리 탈모가 오기 때문에 정수리라도, 저 여기 지금 스카프 있거든요. 스카프를 이렇게 정수리라도 보호해야 합니다. 오, 유고님, 우산 챙겼는데 하도 적게 내려서 참빗으로 피해도 되겠어요. 아, 빗자루 아니고 참빗. 하긴, 참빗 되게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로 이렇게 막 머리니 잡아내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촘촘함이면 뭐 이 정도 가을비는 충분히 피하죠. 아, 오답 많이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은요. 우리 3372님 그리고 2321님께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어지는 차담은 이렇게 가을비 말고 또 내가 속상할 때 나는 어디로 피한다. 어떻게 피한다. 뭐 기도를 바친다. 엄마를 찾아간다. 맛있는 걸 먹는다.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동안 윤세호님께서 신청하신 김현식 비처럼 음악처럼 함께 드릴게요.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속상할 때 나는 이곳으로, 이것으로 피한다. 나만의 피난처 어디신가요? 대건안드레아님은 당연히 오디의 행복찻집 아닌가요? 요 며칠 속상한 일이 좀 많은데 오디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아유, 제 피난처입니다. 제 피난처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근데 참 여러 가지 정말 요즘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라디오는 정말 공감의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있는 속상한 일을 뭐 다

말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오늘 좀 우울했어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 어느 DJ든지 사실 아휴 그럴 수 있죠. 속상하시겠어요. 공감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디오를 애청해 주세요. 4467님, 저는 진짜 피난처가 있어요. 화날 때만 가는 집 앞 치킨집인데 사장님께 하도 푸념했더니 제가 가기만 하면 왜 또 오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 화날 때만 가는 치킨집도 있군요. 있을 수 있죠.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잘 들어주시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속상할 때면 항상 찾게 되죠. 거기다가 치킨까지 있으니까 완전 뭐 해우소 그 자체네요. 6804님, 묵주부터 손에 듭니다. 그리고 묵주알을 막 돌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 분노의 묵주알 돌리기인가요? 근데 맞아요. 묵주기도는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기도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분노의 묵주알 돌리기를 하다가도 하면 할수록 내가 놓쳤던 것들이 보이고 좀 마음에 안, 그 내 어떤 미움하는, 미워하는 모습을 좀 안타까워하는 하느님의 마음도 보이고 그 변화를 느끼기에 참 좋은 기도가 묵주기도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8813님, 오전에 초등학교 창의 체험 수업을 5교시 동안 하면서 후덥지근한 교실에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더니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서 뻗었네요. 오늘 저의 피신처는 소파예요. 소파 최고죠. 특히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온 날에는 그냥 몸을 던져야 합니다. 정신없이 30분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이 좀 드네요 하셨어요. 잘 쉬셨고요. 한 30분 좀 더 누워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좀 푹 쉬시길요. 비도 오잖아요. 오늘 차담 선물은요. 우리 4467님과 8813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DJ 빅터 신부입니다. 오하.
1: 백하. 아유, 네. 자주 뵙네요, 신부님.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접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오디는 또 반기시는데 어쩌면 그럼요. 달자 신부님을 기다리셨을 행복 가족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있을까요?
1: 그냥 백도 신부님 오시면 또 오셔서 좋고 네. 그런 거죠.
0: 또 2주 연속 준비하려고 하니까
1: 네.
0: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건 또 거짓말이
1: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주님의 가호가 제게 머물렀던 것인지 오늘 사플리는 사실은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1: 어, 그래요?
0: 예. 사실 2주 연속 일정이 잡히었는데 지난주 방송하기도 전에 이미 오늘 카테고리에 대한 영감이
1: 네.
0: 머릿속에 번뜩였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방송하기도 전에 오늘 주제와 선곡을 다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영감이 오기도 쉽지 않은데
0: 예.
1: 주님의 예. 가호가 있으셨다고요?
0: 아, 그렇죠. 주님께서 조금 도와주신 것 같아요.
1: 이런 거군요.
0: 네. 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전혀 원고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1: 아, 이 자유로움 네. 얼마나 좋으셨을까.
0: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1: 그래서 오늘 좀 더 기대되는데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우리 엘리사베님도 오늘도 플레이리스트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0: 근데 기대가 또 크면 심한 항상 제 방송은 기대 없이 보시면 200%의 만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근데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네. 약간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0: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저도 오늘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오늘 비가 올 것까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1: 네.
0: 또 원고랑

0: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또 심신의 평안도 찾고
1: 이 책임감.
0: 아, 굉장히 건전한 취미가 생겼다.
1: 아, 네.
0: 그렇죠.
1: 우리 사플리의 영향력이 아주 아주 선하고
0: 네. 아,
1: 건강하네요.
0: 그렇죠. 지금 약간 요정 같은 머리띠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신데.
1: 아, 뿌듯합니다.
0: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도중에
1: 네.
0: 2주 전에 제 머릿속에 거주하시는 이 영감님께서 또 아,
1: 오셨어요? 아,
0: 오셨어요.
1: 네.
0: 자주 요즘에 오시는데
1: 뭘 하시던가요?
0: 꽂아주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행인데.
1: 네, 다행.
0: 예.
1: 네.
0: 2주 연속 하는데 미리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1: 아, 그것도
0: 몰라요.
1: 다행이네요.
0: 네.
1: 네.
0: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게 습관이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한가? 또 내게 드리워진 불행의 먹구름은 언제 거칠까?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 삶의 책갈피 속에는 충분한 행복, 또 행운 깃들여져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게 너무 가까이에 있고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나는 고개를 치켜들고 있고 멀리 보고 다른 데 보고 한다고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너무 안 보이죠, 사실.
0: 그렇죠. 등잔
1: 네.
0: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만 생각을 관점을 바꾸어 보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로 가득한가 모르겠어요. 그 다행스러움에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첫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탁재훈이 부릅니다. 참 다행이야.

0: 네. 이 노래.
1: 아, 들어보셨나요?
0: 네, 우서이 바보야 이 부분. 이 노래가 근데 제목이 참 다행이야였군요.
1: 네, 네. 저도 사실은 노래는 몇 번 들어봤었는데 제목은 잘 몰랐긴 했어요.
0: 저도요.
1: 네. 탁재훈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청년들, 아이들은 그가 가수였다는 사실을 까먹거나
0: 맞아요.
1: 아예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개그맨인 줄 알죠.
1: 맞아요. 근데 엄청 또 경력이 오래된 가수죠. 이 노래는 이별에 관한 슬픈 발라드 곡입니다.
0: 네.
1: 그래서 다행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무겁고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0: 네. 되게 정말 행복한 사랑 노래인 줄 알았어요.
1: 맞아요.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0: 네.
1: 가사를 또 멜로디를 곱씹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0: 맞아요. 세상 절절한 이별 노래더라고요.
1: 그래도 이 화자의 관점을 그 시선을 들여다보면 왜 다행인지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연인의 행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를 떠나서 다행이다.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거죠.
0: 네.
1: 내 안에는 비록 눈물과 그리움 또 사랑의 죄가 그을림으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떠난 이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 또 내가 겪는 통증보다 상대방의 행복이 나에게도 더 소중하다. 그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다행인 거죠.
0: 오늘 되게 이 쓸쓸한 가을 감성 제대로네요.
1: 그렇죠.
0: 비까지 오고 네. 아, 역시 이런 날씨엔 발라드입니다.
1: 네. 그리고 여기 가사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에게도 참 도움이 되고 우리도 적용시킬 만한 표현이 있어요.
0: 그랬나요?
1: 네. 상대방의 미소 띈 나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
0: 아, 네.
1: 또 잘해주지 못한 나나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
0: 아, 네. 안 그래도 주봉님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맞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닌가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1: 맞습니다. 지난주에 빵빵이랑은 전혀 사뭇
0: 다른 그러네. 감성이 네, 확 바뀌었어요.
1: 네, 네, 오늘은 또 그러면 이런 컨셉으로 두 번째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적이 부릅니다. 다행이다.
0: 이거 나와야죠.
1: 그렇죠. 그대...

0: 예.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1: 네. 네.
0: 이적의 대표곡. 그저 마주 보며 대화하고 머릿결 만지고 또 힘이 들 때 눈물 한 바가지 흘리는 거. 이게 모두 나한테는 고마움이다.
1: 네.
0: 그대가 있으니까 하루가 의미 있다.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아, 이런 고백이잖아요.
1: 명곡이죠.
0: 네, 절절한 사랑의 노래.
1: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0: 맞아요.
1: 막상 이렇게 맞아요. 그대의 머릿결을 만지면서 머리 어디 감았어. 그러고.
0: 그러니까요.
1: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왜 내가 맨날 차려야 되는데 하면서.
0: 되게 노래에 대한 신박한 해석이죠.
1: 이게 약간 현실이죠.
0: 네. 그렇죠. 원래 이상과 현실의 갭은 좀 있을 수 있죠.
1: 네.
0: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저는 상투적이고 꽤 오래된 표현이지만 소확행이라는 말로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1: 소확행.
0: 소중하지만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다행이다. 모든 가사는 그 소확행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확행이 정말 나한테 확실한 행복으로 남으려면 화자가 지니는 겸손함,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고자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행복이 출발하지 않나.
1: 네.
0: 저는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1: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0: 그렇죠.
1: 네.
0: 행복 가족분들에게도 소확행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있다면 그걸 꽉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잘 없다. 나는 행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이제는 무심결 내 곁에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는 그 행복의 씨앗을 잘 찾아보시고 내 안에, 내 손바닥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1: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0: 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1: 그리고 이 사플리도 참 소확행이 되어드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또 박연아 엘리사벳님은 운전하면서 듣는 노래 참 좋네요.
0: 아, 그렇죠.
1: 네.
0: 지난주에는 조금 시끄러운 노래라서 그리고 너무 들뜰 수 있는 노래라서 조금 착 가라앉힐 수 있는 노래.
1: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2주 전에 선곡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씨와 딱 맞아떨어지는지.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비 오는 감수성에 젖을 수 있는 노래가 어쩌면 2주 전부터 이 영감님이 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꾸려나가시는 게 아닐까.
1: 아, 그 영감님 대단하시네요.
0: 아, 또 짬바가 있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젖어 있어요.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0: 네, 그럼 마지막 곡도 한번 젖어볼까요?
1: 네.
0: 허각이 부른 물론.

0: 네. 너무 좋죠?
1: 네.
0: 네.
1: 지금 막 느티나무님도 노래가 가을비 내리는 오늘과 너무 잘
0: 네.
1: 어울리네요. 확실히 이런 문자들이 많아요.
0: 제가 이제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돗자리를 깔아야 되네.
1: 아, 촉촉합니다, 덕분에.
0: 그러니까요. 이게 비 올지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심지어 마지막 곡으로 딱.
1: 아.
0: 완벽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1: 네.
0: 함께하겠다는 다짐, 또 작은 행복으로도 미소 짓게 해주겠다는 진심. 이게 이 노래의 제일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1: 에이, 가사가 너무 예뻐요.
0: 네.
1: 이거 결혼식 축가로도 되게 자주
0: 엄청 많이
1: 부르잖아요.
0: 쓰죠.
1: 에이, 이유가
0: 네.
1: 있네요.
0: 가수 KCM의 원곡인데, 지아가 부른 버전도 있고, 또 허각이 부른 버전도 있고 해서
1: 네.
0: 많이 알려졌어요.
1: 아,
0: 그러면서
1: 그래요?
0: 점점 결혼식 축가로 대표곡으로 쓰이게 되었죠.
1: 네.
0: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남으시나요?
1: 저는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아, 이내
0: 언제까지?
1: 편이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 이제 내편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있어가지고 내편안
1: 그러니까요.
0: 돼주고
1: 그러니까요.
0: 맨날 남편만
1: 우리
0: 돼주고
1: 서로의 편이
0: 그러니까 이제
1: 되어주자고요.
0: 이 호칭을 남편 말고 내
1: 맞아,
0: 편으로
1: 내
0: 바꾸
1: 편.
0: 앞으로 내
1: 일부러,
0: 편이라 부르세요.
1: 맞아요. 그리고 폰에 저장도 일부러 내편 이렇게 하신 분도
0: 그러니까요.
1: 있더라고요.
0: 아니 호칭을 좀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지 삶도 바뀌지
1: 아,
0: 않겠어요.
1: 맞습니다. 아까 그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더불어서
0: 맞아요.
1: 호칭
0: 호칭
1: 바꾸기 다
0: 바꾸기.
1: 필요하네요.
0: 네.
1: 신부님은요, 어떤 가사
0: 저는
1: 좋으세요?
0: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순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1: 이것도 맞아요. 좋았어요.
0: 우산이 되어준다는 거 말고 우리 보통 고백할 때또 사랑을 표현할 때뭐 여러 가지 음유 시인처럼 말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하늘에 별도 따준다. 뭐
1: 그쵸.
0: 설거지 안 하게 하고 손에 물
1: 물안
0: 안 묻히게
1: 묻힌다.
0: 해준다. 이런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약속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풋풋한 사랑이잖아요.
1: 네.
0: 비가 오는데 지금 우리 우산이 없잖아. 근데 대신 너 혼자 맞게 하지 않을게.
1: 같이
0: 나도
1: 맞아줄게.
0: 같이 맞아줄게.
1: 얼마나 멋져요.
0: 그러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이두 사람 서로에게 얼마나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우리에게는 그럼 그 다행이 되는 대상이 누굴까? 바로
1: 우리에게.
0: 예수님. 임마누엘 하느님이신 이 예수님이
1: 아,
0: 아닐까요?
1: 네. 정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0: 그렇죠.
1: 분이시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옆에 이렇게,
0: 지금도
1: 여기
0: 계시고,
1: 계세요.
0: 오늘 자기 전에도 계속 함께 하시고, 자는
1: 맞습니다.
0: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1: 네.
0: 우리 곁에 행복 가족분들에게는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다행이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남은 시간들도 잘 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다행입니다.
0: 네.
1: 옆에 계셔 주셔서. 네. 문자 메시지로 빵톡으로 우리 앙꼬님도 소소함의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대건안드레아님도 아유, 오늘 선곡도 너무 좋네요, 신부님.
0: 네.
1: 하셨고, 또 아까 미스 봄님.
0: 네.
1: 신부님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네요. 비 오는 날이라 더 좋아요. 하셨고.
0: 그렇습니다.
1: 9107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완벽입니다. 하셨어요.
0: 완벽. 이러면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1: 오늘 선곡이
0: 네.
1: 우리 행복가족들 취향을 완전 저격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너튜브로도 김진규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시고는 다들 아유, 뭐 달다구리 해지는 곡이네요.
0: 네.
1: 또 마지막 곡,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저장 완료요.
0: 아,
1: 이미드레사님.
0: 네. 많이 추가해 주실 수 있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0: 엄청 뿌듯해요.
1: 맞죠?
0: 사실 이거 고백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사플리인데 저는 플레이리스트가 없어요. 저는 없는데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1: 네.
0: 여러분들의 마음속 플레이리스트, 일상의 플레이리스트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영양제나 비타민으로 잘 들고 가십시오. 이런 마음이니까.
1: 네. 그리고 또
0: 제 사플리는 없어요.
1: 뭐 신부님 근데 뭐안 좋은 곡을 또 소개해 주시지는 않을 거니까 신부님 취향이
0: 그렇죠.
1: 고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면서 아름다운 묵상을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우리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주신 백터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MW 내가 있어 다행이야 였습니다. 오늘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참여 선물은요. 우리 빵통 남겨주신 앙꽃님 그리고 미스봄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0월 13일 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끝인사드릴 시간입니다.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오늘 매일미사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인데요. 남은 하루 나는 정말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행복찻집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첼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우형동 믿음으로 사는 삶을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7: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량성당 장준영 마카리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뮤직 김빈나입니다. 태연의 춘천 가는 기차 들으면서 시작했어요. 우격 다짐님 춘천 가는 기차 춘천 가는 전철 느낌 춘천은 우리가 또 너무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면서 경춘선 요거 타고 덜컹덜컹 하면서 그냥 가고 싶잖아요. 어디론든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가을입니다. 지니클라라님, 와 벌써 2부 빠름빠름요. 신동철 미카엘님, 빛띠 저는 얼굴 피부 꾸미는 거 좋아해요. 마사지 10분씩 합니다. 와우, 좋죠. 평소에 이렇게 가꾸시는 거 좋습니다. 임유리님, 저도 소품이 좋아요. 옷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소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쵸? 김마태호님도 오셨네요. 빛나님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잠깐 여유가 돼서요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자 화요일 2부 시간 우리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 할 거거든요.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코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코너. 큐시트 싹 비워뒀으니까요. 여러분이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광고 듣고 노래 듣고 올게요. 이 시간은 한국 비드랩 제공이고요. 태윤의 It's Alright 듣고 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빅디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이죠. 제가 주제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제 곧 단풍놀이 떠나러 산에 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산 정상에서 듣고 싶은 노래 주제 잡아봤어요. 문자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빵톡 산 정상에서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사운드 오브 뮤직 OST였던 곡을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그리고 제이미 팍스가 함께 다시 불렀어요. Climb Every Mountain.
1: Everyone has a dream, don't you think?
2: Yes, but the question is, how do you make it happen?
1: Well, first of all, if you can imagine it, then you can achieve it.
2: Yeah, yeah, yeah. But it might take a lot of time.
1: Uh-huh.
2: It might take a lot of hard work.
1: I agree. If you want something you've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ve never done, right?
2: I like that.
1: You have to have patience.
2: One day at a time.
1: Little by little.
2: Step by step.
1: With a little love in your heart.
2: Oh, yes, indeed.
1: Take chances, too.
2: And then

산 정상에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지금 나가고 있죠? 산 정상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세요. 청춘 누룽지 드릴게요.

좋은 곡들이 엄청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8266님, 산유에서 듣고 싶은 이은미의 알바트로스. 너무 좋죠. 이 노래 듣고 청춘 누룽지 주인공 발표할게요.

이야,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날아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예, 그런 알바트로스를 보는 것만 같은 이은미의 알바트로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산 정상에서 듣고 싶은 노래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어쩜 이렇게 다 한 곡 한 곡 다 명곡인지. 7309님, 울산 도배하는 베로니카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문세 붉은 노을이요. 근데 노을 보러 산에 가면 집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깜깜해져서 이렇게 후레쉬 들고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7408님, 설악산 정상에서는 평방이 안 잡히니까 못 듣고, 듣고 싶은 노래는 한계령 들려주세요. 올 가을에는 설악산 공룡 능선이 자꾸 부르는데 산업계 버스는 자리가 없고 멤버만 만들어서 갈 거예요.

아니면은 아 공룡능선 여기 좀 어려운 쪽 아닌가요? 제가 산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공룡능선 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대단하시네요. 0691님은 힐더월드 마이클 잭스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일 것 같아요. 힐더월드 make it a better place.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죠. 한곡한곡다 진짜 다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었어요. 8766님은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빰빰 빠바밤 빠바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자, 이 중에서 이은미의 노래 신청해 주신 8266님께 청춘 누룽누룽누룽지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화가 날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노래 보내주세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드리겠습니다. 촉촉하게. 예, 화가 날 때는 마음을 촉촉하게 진정시켜야죠. 어떤 노래 들으면 여러분 화가 좀 진정이 되세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화가 날 때는 일단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으로 시작해 봅니다. 곽진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0: 뷰티풀 미셸님이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어때요?
1: 파이야!
0: 이거 어떻게 진정될까요? 어떻게 불 좀 태워요? 막 진짜 화 막 불태워 불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노래 보내주세요. 인텐시브 크림 드립니다.

0: 용서해줄게.
1: 오, 끝에 용서해준다고 하네요. 싹 다 불태우고 용서해주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8766님, 꽃피는 봄이 오면 BMK 노래 신청합니다. 마음도 봄이 오듯 녹아내리는 노래라서 힐링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신동철 님이 MK 누님 요즘 잘 지내시나요? 보고 싶어요. MK 누님. BMK 누님. 잘 지내세요. How are you? 예. 네. 잘 지내시겠죠? 저도 궁금하네요. 0691 님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다니요. 저바다에 누워 신청합니다. 불은 끄고 봐야죠. 예. 네. 저바다에 누워. 외로운 불새 될까 하셨고, 5273님은 진주에 난 괜찮아 I'm fine 요거 신청하셨고, I'm fine thank you. 9941님 화가 날 때 진정할 수 있는 저만의 추천곡 리센의 Pretty Girl, 컨츄리 꼬꼬의 김미 김미. 2037님 비띠 화가 난 적이 없어 어떤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가 났으니 진정을 해야 하니까 신승훈의 I Believe 신청해요 하셨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화가 난 적이 없으신 우리 2037님. 진짜예요? 갑자기 화가 나네. 진짜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빌립 너무 좋다, 그쵸? 에, 신동철님이 소방차 불러 그녀에게 전해줘. 이거 아시면 7890이라고 하셨는데, 아유, 이 곡은 명곡이라 모를 수가 없죠. 7080, 90, 뭐 다. 네, 너무 좋은 명곡이죠. 자, 화가 날 때 마음 진정시키는 노래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인텐시브 크림 받으실 분은요, 요 좀 내려주세요 PD님. 네, 바로 진주의 I'm fine thank you 요거 신청하신 5273님 인텐시브 크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빵빠레 갑자기 끊어버려. 갑자기 화가 나네. 갑자기 확 나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거 외에도 또 마음 화가 날 때 딱인 노래 아이유 마음도 신청하셨고, 또 아이유의 좋은 날도 신청한다고 김마태우님이 또 보내주셨고, 요런 이 제목들만 봐도 예, 마음이 좀 진정이 되네요. 나훈님이 부르르 불태운 후에 진정하는 건가요? 행복이 마음이 저 이분이랑 비슷해요. 화날 때 락 같은 거 들으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나면 화가 싹 가라앉는 느낌이랄까? 내 안의 화, 나쁜 감정 다 토해내야 해요. 맞아요. 네. 행복인 맘님, 빗띠 이너피스. 자, 이번에는요.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듣고 싶은 노래. 생각만 해도 낭만이다, 그죠? 선물은 인텐시브 아니고 비누 드려요. 예. 비누 드릴 테니까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53번으로 그리고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듣고 싶은 노래. 저 이 노래 골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남녀가 떠오르는 곡입니다. 첸, 우리 어떻게 할까요?

7309님이 김필의 그때 그 아이요. 그때 그 아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그때 그 아이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듣고 싶은 노래. 좋은 곡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0691님, SG 워너비 사랑해. 가로등 아래는 아래니까요. 7408님, 오래된 노래지만 늦가을 낙엽이 쌓인 가로등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을 불렀는데 뒤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내년에도 불러주세요 하던 사람은 어디쯤 있을런지요? Where are you? 꽃빛띠바라기님,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 서면 토이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것도 명곡이다. 2037님, 빛띠 가로등 아래는 오래전 우리 동네 골목길에 서 있었죠. 손디아의 어른. 9006님,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귀동요한님, 가로등 아래. 최용준 씨의 아마도 그건.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2005님, 노을에 너의 집 앞에서 들려주세요. 요즘 집 앞에 있으면 신고당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이 갬성을 왜 다 깨버려요? 깨끗이 씻으시라고 2005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오늘 끝곡으로 신동철님이 신청하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요. 불 꺼진 그녀 집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신고당할 수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세요. 내일은 특별한 손님이 놀러와요. 2시엔 콘서트 가수 송하예 씨와 함께하거든요.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날 끌고 가.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계일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저희 수녀원에서는 시간만 나면 뭘 하게요? 실을 잡고 씨름하는 수녀님들이 많습니다. 예,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WYD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매듭 목줄을 만들고 있어요. 실을 당기고 매듭을 짓고 또 다시 당기고 묶고 처음에는 뭐 좀 재미있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는 수녀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목줄을 보고 있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노랑, 파랑, 초록, 빨강색. 아우, 그렇게 매듭 목줄이 참 화려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색깔의 매듭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목줄이 되는 모습이 꼭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올 청년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같았어요. 비록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어도 이 작은 묵주 하나에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담아보는 거죠. 손가락으로는 매듭을 묶고 마음으로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오늘도 수녀님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도의 매듭들이 우리 오솔길로도 연결되길 바라면서 출발합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딸기나무가 부른 묵주 한알한알. 아유, 오늘 여는 말하고 아주 딱딱딱 어울리는 노래를 듣고 보니까 참 기분이 좋으네요. 예, 여러분도 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겠죠?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봉헌해 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상을 잇는 사랑의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묶어주고 싶은 이웃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요? 예, 사랑의 매듭 무엇인지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도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와, 또 벌써부터 부지런하게 문자 올리신 분들 네, 많이 있는데요. 임유리님, 네. 이런저런 잡념과 상념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었네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수녀님 생각도 나고 이름 불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수녀님들이 수작업 하시느라 바쁘신가 봐요. 네, 그렇답니다. 뭐 저희 그룹에서 벌써 뭐라 그러나요? 할당 그 개수가 100개든가요? 150개든가요? 그래요. 우리 전체 수녀원에서 천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근데 손이 빠른 수녀님들이 있어요. 손이 야물다 그러나요? 그렇게 잘 묶고 이렇게 하시는 수녀님들이 너무나 잘하셔서 그 수녀님들 덕분에 자꾸 이제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게 너무 고마울 뿐이죠.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이상하게 그걸 잡아당기고 뭘 하려다 보면 뭐 자꾸 풀어지고 승질이 급하다나요? 우리 수녀님들 말에 그건 차분하게 여기 감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더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혜정님, 네. 요즘 저희 친할머니께서 불안하신지 계속 저희 아버지를 찾으십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위로 형님, 큰아버지가 두 분 계신데요. 큰아버지 두 분께서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겠죠? 그 형님들께서 할머니를 전혀 안 찾으시니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아무리 딸들이 잘해드려도 아들들이 할머니를 전혀 안 찾으시니 일단 저희 아버지가 가끔 찾아뵙지만 그래도 할머니 입장에선 불안하시겠죠. 아무튼 저도 할머니를 위해 지난 주말 미사 중에 생미사로 할머니를 위해서 미사 지향 드렸어요. 스님께서도 저희 할머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저희 할머니 성함은 이춘남 안나이십니다. 아이고, 네. 안나 할머니 지난번에도 또 말씀해 주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한테 왜 어머니인데 왜 그 큰아버지나 그 또 아랫분은 왜 안 돌보실까요? 안 와보실까요? 한번 연락을 하시죠. 아버지나 아니면 고모나 고모들 계실까요? 바쁘실까요? 할머니들은 좀 그렇게 서운해하는 게 좀 있긴 있죠. 그래도 아버님처럼 네 우리 계정 스텔라님 아버님처럼 어쩌다가 생각나면 그렇게라도 찾아가 뵙는 분이 계셔야 할 텐데 네 한번 말하기도 참 그렇죠. 손 아래 사람이 큰아버지한테 왜 가세요 뭐 이러기도 좀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춘남 안나 할머니를 위해서 예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037님 아침에 내린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오후에는 가을 햇살이 수줍게 비추고 지금은 구름에 가려 흐린 가을 하늘을 보여주네요. 아이고 예쁘게 말도 하셨네. 가을 햇살이 수줍게 비춘다니 제가 오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아우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햇살이 살짝 비추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제가 오늘은 명동성당 지하성당에서 기도를 성체조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참 고즈넉하고 했어요. 위에 큰 대성당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엄청 많은 관광객들도 들락날락 하는데 지하성당은 굉장히 조용했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명동성당 이제 가을이 깊어가기 전에
한 번쯤 지금 오늘 비 온 뒤라서 낙엽도 벌써 많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분위기도 좋았답니다. 예,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233번지 노래입니다. 평화의 인사.

네, 233번지가 노래 부른 평화의 인사 잘 듣고 왔습니다. 069 하나님께서 네, 수녀님 묵주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묵주 모양이 상상이 가요. 그렇군요. 예, 더구나 수녀님들께서 기도드리시면서 직접 만드신 묵주라니 그 묵주를 받을 수 있는 분들께 더 특별하게 다가올 듯이요. 수녀님들께서 드리신 기도의 지향이 예, 묵주를 받는 분들께 모두 적용되길 기도해봅니다. 예. 이 묵주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WYD에 참석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아마도 쓰여질 묵주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 청년들이 이걸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저희 수녀원뿐 아니라 여러 수녀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묵주 만들기 대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다들 기쁘게 하하호 때로는 웃으면서 또 때로는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네, 유채칠리아님께서 네, 수녀님들이 매듭 묵주를 만들면서 마음으로 세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저도 마음 모아서 WYD 세계 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도 보탭니다. 선선해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어요. 뭐 이제 오늘 그래도 조금 더워요. 근데 바람은 이제 선선하고 근데 곧 아 춥다 할 날이 또 오겠죠. 바람이 좀 많이 세게 불어서 이제 벌써 낙엽은 뭐라 그럴까요? 물든 낙엽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어떤 외국인이 그 낙엽을 막 발로 퍽퍽 차면서 막 날아가는 낙엽을 발로 찬들 발에 걸리지도 않을 텐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런 어떤 아저씨인데 외국인 아저씨인데 재밌었습니다. 바라보는 게. 지니 클라라님, 네, 성바오로 달 해아나무 설립 6주년 축하드립니다. 와, 어머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해아나무가 진짜 거기 진출한 지 6년 됐군요. 예, 저도 축하를 해야겠네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 이루고 사시는 우리 수녀님들 정말 열심히 여러 프로그램도 하시고 예, 거기는 가면 카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를 자랑하자면 그 원두가 굉장히 질이 좋은 원두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소문이 나서 커피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참에 책도 보시고 아 정말 재밌죠? 예,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예, 사도직하고 계세요. 원배님께서 봉담성당 주임 조윤호 윤호 요셉 신부님 연수 잘 받고 오시길 기도 청합니다. 와, 그 봉담성당 건축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신부님 화이팅하세요. 사랑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청취하면서 레지오 회암 노트 정리하며 청취 중이에요. 봉담성당 자비의 모 프레시디움 단원분들 왕언니 88세 에서부터 막내 63세까지 와 어르신들 프레시디움 단원들이시군요. 정말 아유 천천히 걸어서 성당에 오셔서 함께 묵주를 들고 또 기도하시고 아유, 단원 10명 협조단원 함께 기도 봉헌하며 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예, 지금 서울교구에 신부님들이 다 지금 연수 들어가시느라 안 계신 본당들 있죠. 신부님들이 예, 우리 백종원 신부님도 들어가셨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다들 잘 연습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도록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하루의 삶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걸어갈 때마다 참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예, 오늘도 참 담백하게 쓰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또 잘 은총 속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417님, 수녀님, 우리 수녀님인가요? 하트를 3개를 막 날려주셨는데
어제 병원 진료 다녀오는 길에 공릉동 성당 들려서 축일이신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을 기억하며 그렇군요. 사제님들 성화와 영육 간의 고통 중에 계신 수도자 수녀님들 WID 또 안전하게 성공을 기원하면서 초봉헌하고 왔어요. 와, 공릉동 성당에서 또 그렇게 지향을 두고 하셨군요. 제가 20년 전 세례와 견진을 받았던 성당. 그렇군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서 수녀님께 보여드리려고 찍어왔어요. 아이고, 사진 보여주세요, 피디님. 어머, 너무 재밌다. 웬 기찻길 페스타가 다 있어요. 이 본당은 참 재미난 것도 아시네. 뭘 팔고 계시나요? 좀 분위기가 있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D-Day 295.

이게 뭘까요? 성탄?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직 뭐 WYD 295일 남았다. 그 말이군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아마도 이 신자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돕고 있기 때문에 WYD 우리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으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희 수녀들도요. 아침 기도 때 꼭 이 WYD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기도문을 항상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리라.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오전에 비 내리더니 그쳐서 하늘이 맑아졌네요. 오늘 저희 성당 WYD 주보성인 유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또 성 김대건 신부님 성 카를로 아쿠티스 세 분 유회를 받아서 일주일 친구 예식 있어요. 어머 그렇군요. 너무 기쁜 일이네요. 네 많은 신자들이 가셔서 기도하면서 예 친구 예식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 디오니시아님 사연 함께 만나봅니다.

은퇴사제이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은 몇 주 전에 서품 60주년 축하미사와 기념행사를 할 때 교황님으로부터 수여받으신 여러 개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많이 투자했지 하고 웃으시며 농담까지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낙상사고 후 며칠 만에 갑자기 말이에요. 유쾌하시고 양들을 정말 사랑하시던 우리 신부님. 하느님께로 달려가시기 전에 이제껏 정말 감사했다고 기념행사를 해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고요. 신부님의 사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요니시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호주에서 혹시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이 사연에는 뭐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과 또 해리 신부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랑과 은총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었죠. 예,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예, 늘 먼 타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해주셨었는데 오늘은 한 사제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모가 있으셨던 해리 케네디 신부님은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서 환하게 예 하이파이브 하면서 웃고 계실까요? 예 고마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호주에서 디오니시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기도드립니다. 사제 서품 60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으시고 교황님께 받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내가 이것 받으려고 많이 투자했지 하시며 웃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던 신부님, 신자들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사제의 길을 걸어오신 신부님을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소서. 주님, 신부님께서 떠나시기 몇 주 전 서품 60주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이제는 사랑하는 신부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참 좋겠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언제나 주님은 또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보겠습니다. 또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하루의 삶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예. 아, 그렇군요. 아까 똑같은 문자 같기도 하네요. 네, 또한번 읽어드렸어요. 네, 계정 임님 그리고 임유리님, 네, 하느님 품으로 가신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러게요. 한국에 계신 우리 신부님들도 열심히 사시지만 또 다른 해외에 계시는 신부님들도 아, 나름대로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교황님의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자랑했다고 하니까 그 풍경이 눈에 선하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 이제 가셨어.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또 두런두런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지니 클라라님, 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분명히 신부님은 천국 좋은 데서 디오니시아님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겠죠? 그 많은 신자들 한분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네. 네, 저희 본당 부주임 신부님도 보좌 신부님 모두 연수에 다 들어가셨어요. 목요일까지입니다. 은총의 시간 기도드립니다. 예, 지금 서울교구의 신부님들이 다 지금 연수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네. 크리스나님, 디오니시아 자매님, 멀리서 많은 소식 전해주셔서 잘 듣고 감사하고 있답니다. 해리 케네디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들이었죠.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온종일 수고한 직장인들과 열악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애쓴 모든 이의 노고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침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성과 하나 없을지라도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오늘 하루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했던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의 수고와 작은 노력들이 저와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 애썼지만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바치는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제가 만났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전해지게 하소서. 하루의 무게를 견디며 애써 살아온 모든 이가 이 저녁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생명의 숨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새로운 희망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멘.

박지성이 부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머, 이렇게 멋진 노래네요. 박지성 하니까 저는 축구선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르는 또 동명이인이 계셨네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B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진 또 사연을 또 보겠습니다. 2037님, 디오니시아 자매님의 신부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면서 신부님의 서품 60주년을 함께했다는 감사함에 듣는 저도 뭉클하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사목을 다 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해리 케네디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슬픔 그런 마음보다 왜 그런지 더 기쁘고 저희 마음도 이렇게 환해지는 걸 느끼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가신 신부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천국이 그냥 막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가톨릭회관 2층에서 영성학교 강의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의 시로 찬미하는 가톨릭 영성 강의 듣고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와, 저도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님의 글을 참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제가 늘 소장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저도 기회가 됐으면, 시간이 맞았으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고 몰랐어요. 그리고 잘 069 하나님, 네, 훈장을 여러 개 받으셨다는 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세상에서 훈장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직접 얼굴 보고 살자 하신 듯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천국에서 예수님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딱 확신이 들어 다른 기도가 필요 없지 않나 하지만 신부님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그래도 빌어드립니다 하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부족함,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다 피조물, 그러니까요. 잘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또 부족한 게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 디오니시아님 오셨네요. 네. 노래가 나오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데 해리 케네디 신부님께서 행복해서 하하 웃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신부님 80세에 보좌 신부님으로 정년 퇴직하실 정도로 정말 양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시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신부님 수녀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동감하는 마음에 좋아서 배시시시 웃었답니다. 우리 디오니시아님은 늘 즐겁고 또 긍정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힘이 나기도 하고 참 귀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기도 안에서 만나요. 멀리 계시지만,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공을 들인 작업. 페넬 베일리의 글로 묵상해 봅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공작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대는 상자를 만들어 도대체 어디다 쓸 건가? 꽃을 심으려고 만듭니다, 공작님. 공작은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흙을 담을 게 아닌가? 그런 물건을 그토록 공들여 이음새며 바닥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까닭이 무엇인가? 저는 완벽한 물건을 좋아합니다. 괜히 헛수고를 하는군. 그것이 완벽하다고 해서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는가? 단순한 꽃상자가 그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다네. 하지만 그도 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 정신이 그걸 필요로 한답니다. 혹시 나자렛의 목수께서 어떤 물건을 공을 덜 들여 대강대강 만드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이 말에 화가 난 공작이 소리쳤다. 신성모독이다. 너 무례함은 채찍질을 당해서 마땅하다. 네 이름이 뭐냐? 미켈란젤로랍니다, 공작님.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꽃상자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정말 유명한 조각가죠. 예, 우리도 매일의 작은 일 안에서 사랑과 정성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차리는 밥상,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담아보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일이지 않을까요? 예, 끝곡으로 전희투 해븐이 부르는 죽게 드리리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동희, 비오,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8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빵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빵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빵이 두툼하기에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빵 안에 크림이나 앙금이 들어있으려니 기대하며 가장자리부터 차근차근 먹었습니다.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빵의 중심을 베어 물었더니 빵의 중간은 크림이나 앙금 없이 마치 공갈빵처럼 공기로 가득 차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빵은 맛있게 먹었지만 나름대로의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급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혼을 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겉과 속이 같아지고 속을 꽉 채우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겉을 꾸미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바로 겉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겉이 제대로 꾸며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겉과 속이 같아지도록 겉을 꾸며야 할 것입니다. 속이 채워지지 않은 채 겉만 꾸미고 가꾸는 것을 보고 우리는 허식이라고 말합니다. 허식은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이웃에게 진실되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신앙인으로서 의무는 다하지만 생활이 신앙인답지 못하다면 겉으로는 열심한 신앙인이지만 속은 신앙인답지 못한 생각, 말, 행동이 나온다면 그래서 속은 신앙인으로서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허영과 허식에 둘러싸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일독서인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저 겉으로 지키는 의무에만 열심히 행동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올바르게 겉과 속을 같이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지도록 양면 모두가 꽉 차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대구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사연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학교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대파 뿌리를 학교 곳곳에 심어둔다네요. 아니, 왜 대파 뿌리를요? 그 학생은요, 학교 구석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심어둔 대파가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대학 캠퍼스의 엉뚱한 곳에서 대파를 발견한다면, 아, 어느 학생이 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슬며시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쳤다면, 열정이 조금 식었다면, 자, 다 같이 대파 주의소!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화요일 첫 곡 원더걸스 So Hot 듣고 왔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참 다양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신나는 노래 부르고 누군가는 이렇게 대파뿌리를 심는 거죠. 우리는 성당에 잠깐 들르기.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게 딱인데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듣기 어떨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설레라 시작해봅니다. 유리님께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처져 있었네요. 날씨 탓이라고 우겨볼게요. 오늘 저는요, 대파를 많이 심고 싶은 날이었네요. 대파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화요일이셨군요. 날씨가 오늘 어땠을까요? 대구는 오전에 살짝 흐려지더니 점심 정도에는 비가 쏟아지고 이제는 또 해가 또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날씨였어요. 매운 음식은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좀 스트레스가 있다,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 나 오늘 너무 열일했다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매운 거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프링 왈츠님께서 대파가 약이 되나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투리를 좀 아셔야지. 대파 주의소 이거. 대파 주의소 이거는 대파를 내가 얻으면 이게 스트레스 효능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데워달라고. 스프링 왈츠님이 대파뿌리 다려 먹으면 기관지가 좋다고 하던데 버릴 게 없는 대파라고. 대파 주의소 이 말은 따뜻하게 데워달라라는 뜻입니다. 식당 가서 대구 사람이 식당 가 서울에 있는 식당 가서 대파 주의소 이렇게 했는데 대파를 잔뜩 주셨다는 그런 유머도 있었는데요. 우리 스프링 왈츠님이 비슷하게 딱 받아들이셨네요. 우리 기동님께서도 찬미예수님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엘리사베님도 설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날씨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비는 안 오는데 해가 잠깐 나더니 다시 우중충해졌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우중충한 날, 흐리흐리한 날 이런 날에는 괜히 기분이 살짝 다운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압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가 있대요. 내가 막 난 너무 기분파인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기분에 따라 이러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그 저기압이 이런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순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

전해드립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식도 정보도 살림에도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리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대구 GPBC 청취 인증 이벤트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지금 설레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 듣고 계신 시간 나오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통에 듣고 계시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인증샷 찍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 저희가 인증샷 이벤트 받을 거고요. 그 이후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조이가 부르는 여우야 듣고 올게요.

조이 여우야 듣고 왔습니다. 저희 CPBC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문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안내 나가면 많이들 또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보통은 차에서 듣고 계신 그 계기판이라고 하나? 그 화면에 떠 있는 주파수 인증샷을 대부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빵 어플, 빵톡을 지금 듣고 있다 하는 그 캡처 사진인데, 정말 가끔은 아날로그 라디오로 듣고 있는 그 주파수를 찍어서 보내주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있거든요. 0054님이 그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감성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게요.

배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영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가요, 전국 최고 기량의 이것 종목 선수들의 실력을 겨루는 대규모 이것 대회를 엽니다. 오는 15일에서 18일 운주산 이것 조련센터에서는요, 제13회 영천 대마기 및 제4회 영천시장배 전국 이것 대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대마는 큰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이것 대회의 명칭입니다. 이것은 말을 타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무슨 종목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승마, 2번 펜싱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말을 타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스포츠 이름 무엇일까요? 1번은 승마, 2번은 펜싱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이홍기가 부르는 마리아 듣고 올게요.

이홍기,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영천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천하면 말산업, 이것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경북 영천에서는 이것인들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장애물 경기, 마장마술, 릴레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이것 선수들의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이름난 이것 대회, 무슨 대회가 영천에서 열릴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승마, 2번 펜싱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9514님이 기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보기 없고요. 오늘의 정답과 기마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정확하게 찾아보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말을 타는 행위나 운동, 이것을 배우다, 이것 체험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9514님이 보내주신 기마라는 단어는 말을 탄 상태 그 자체를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주로 군대나 행렬에서 쓴다고 합니다. 기마부대, 기마경찰처럼요. 그래서 말 타는 취미나 스포츠를 이야기할 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승마, 2번 펜싱 중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31번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텐데요. 처진 달팽이가 부르는 말하는 대로 듣고 올게요. 나 스무 살 적에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처진달팽이 말하는 대로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은요. 승마입니다. 영천에서 15일에서 18일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 전국 승마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어린이들 승마 체험 같은 거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달릴지 그것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잘 가진 않지만 굉장히 장관일 것 같다,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경기를 직접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8900님께서 1번 승마 하시면서 고향이 영천이라 너무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영천 분이시군요. 고향 소식에 더 마음이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4817님도 정답 1번 승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547님도 정답 1번 승마입니다 하시면서 설디 오늘 비 오고 나니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승마 경기는 직접 해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요. 그래서 직접 보면 얼마나 박진감 넘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진짜 더 기온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최저 기온이 거의 11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온 잘 체크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817님께서는 맨 처음에 1번 펜싱 정답입니다 하시면서 보기만 듣고 바로 정답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5시에 라디오는 처음 들어보네요. 오랜만에 달달 라떼와 들으니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자주 놀러올게요 하고 보내주시고 조금 있다가 아 이럴 수가 승마입니다 하시면서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승마 정답입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게 빨리 보내야지 대뜸 보내버려야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 생각과 그 문자가 나가는 게 다를 때가 있죠. 않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검색을 예를 들어서 뭘 사야 돼서 검색할 때 뭐 김치를 사야 돼서 김치라고 검색해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엔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손으로는 막 갑자기 치즈 이런 거 검색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설레라 처음 들어와 주셨는데

하시면서 비슬산위 뭉개구름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정말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사진이었고요. 4023님, 1번 승마, 0054님도 1번 승마, 1166님도 1번 승마, 0921님도 1번 승마 하고 보내주셨고요. 모두 모두 정답입니다. 3529님도 승마대회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영천에서 15일에서 18일까지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 전국 승마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기프티콘 받으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8님께서 일주일 피로가 쌓여서 거창 감악산에 구절초 축제 보러 갔다 왔는데 꽃향기에 흠뻑 취하고 스트레스 훅 날리고 월요일이 행복하기까지 하는데 좋은 방송까지 들으면 퇴근하니 천국이 따로 없네용.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4248님. 오늘 화요일이랍니다. 우리가 연휴를 한 2주 지나고 왔더니 오늘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막 이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화요일, 설레라도 화요일 코너로 준비를 해왔다는 거. 거창 감악산에 가면 구절초 축제를 하고 있군요. 꽃향기에 흠뻑 취하고 싶은 분들은 거창 감악산으로 가보셔도 좋겠네요. 이따가 검색해봐야겠다. 어떤 축제인지, 어떤 풍경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는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핫 키워드에서 정리해봤거든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네요. 플러스 핫 키워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매도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6%의 급락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효력 정지,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했습니다. 출렁이는 주식장에 가슴까지 철렁해진 분들도 많은 오늘이네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우리 모두들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한숨 나고 일일도 손에 안 잡히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국이 문화유산으로 대거 지정. 중국이 아리랑과 판소리, 추석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무형유산을 자국의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대거 지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지켜오고 우리가 이어온 문화인데요. 굉장히 화가 나지만 할 말은 많지만 다 할 수는 없네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당당히 지켜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채용 공고, 블라인드 월급인데요. 국내 주요 취업 포털의 채용 공고에 난 5건 중 3건은 지원자가 월급이나 연봉 수준을 미리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는 계약 직전에야 연봉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 공개를 법제화해달라는 구직자들의 지적에 고용부는 법제화시키면 기업들이 사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금을 보수적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신 재직근로자나 산업별 임금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이력서를 요청할 때 희망 연봉을 물어보잖아요. 지원자가 얼마 정도 주는지 알아야 그걸 또 기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원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키워드는요.

어르신을 위한 입는 로봇.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 가운데 허리, 어깨는 물론이고 안 아픈 곳이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조끼처럼 생긴 로봇 장비가 나왔습니다. 이 로봇을 입으면 로봇이 어깨를 받쳐주는 등의 도움을 받아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하네요. 이게 기술 발전의 장점이겠죠? 마지막 키워드는 직장 내 괴로움의 기준은 입니다. 업무 실수를 반복하는 후배에게 웃으며 인사하지 않고 목례만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SNS에 전해졌는데요.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 않았지만 인사를 건너뛴 적도 없고 후배가 말을 걸어도 잘 대답했는데 웃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겠다는 후배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후배 입장에선 모두에게 웃어주지만 자신에게만 웃어주지 않는 행동 자체가 부담이고 괴로움이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선배와 후배의 입장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시고 아니면 모두 다 이해가 됩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았나요? 또 어떤 데 관심이 가는지, 인간관계, 직장 내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한 직장 내 괴롭힘. 이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뭔가 그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있기는 하거든요.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그거를 또 판단해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키워드들 중에 나는 이런 게 좀 관심이 갔다 하는 것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거북이가 부르는 사계 듣고 올게요.

거북이 사계 듣고 왔습니다. 유리님께서는 연봉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대로 다 줄 것도 아니면서요. 라고. 근데 저도 이제는 구직 시장에서 좀 멀어져 있긴 합니다만 한창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의아한 점이긴 했어요. 얼마가 준다는 게 정확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얼마를 원하는지 적으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적으면 이거 다 줄 것도 아니면서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봉 얼마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면접자가, 구직자가 면접에 가서 면접관한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히 듣고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그거를 물어본다는 게 좀 마음의 벽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연봉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창 취업을 준비하면서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톱 핫키워드를 보니까 기업들이 최소한의 연봉으로 기입을 하려나 고용부의 그런 걱정도 일부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업들끼리 막 비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구직자들의 생각처럼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직자와 구인하는 기업 입장에 다 딱 맞게 연봉을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좋은 구직자들이 딱 맞게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요즘 나 취업했어 라는 말이 그냥 그게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구직자분들 모두 원하는 일자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는 답이 없는 듯요 하시면서 간호사님들이 직장 내 괴롭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태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고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키워드 이야기가 후배는 선배가 나한테만 웃으며 인사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선배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인사하면 그냥 웃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목례로 받아주었고 대답도 다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양쪽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일부러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갑을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그렇게 수직관계가 좀 명확 한 그런 직장에서 더 많이 이런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말씀해주신 그 태움이라는 것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된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고 좀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과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는 다른 일일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대신 너는 야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거는 배우는 사람은 나는 몰라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무서워지고 일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일하러 내가 간 곳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출근길부터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글픈 일이잖아요. 직장 내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요. 일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우리가 서로 사람 때문에 더 힘들게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프링 왈츠님께서는 문화재 강탈에 간 중국 나빠요. 라고 나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찾아올 수는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문화잖아요. 추석도 그렇고 아까도 뭐 있었죠? 추석, 아리랑, 판소리 이런 무형유산을 자국의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대거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문화인데 이런 소식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잘 알고 당당하게 지켜나가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1029님은 뭔가 어릴 때부터 어울림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급식 먹으러 갈 애가 없어 점심 굶는다는 중고등학생들 보면 안타까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들어보니까 혼밥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급식을 먹는 친구들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또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게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질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좀손 내밀어 줄수 있는, 옆에 슥 앉아 줄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요. 우리 1547님께서 설디 전 폰으로 듣고 있어요. 요즘 레트로 사진이 유행하던데 레트로 음악도 신청해봅니다. 이별 아닌 이별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비타민 5시. 무엇이든 잘 찾아주시는 안토니아 성녀처럼 가톨릭 결혼! 결혼정보회사 광고에서 본 문구인데요. 정말 잘 찾아주시려나 솔깃해지더라고요. 아마 이곳에서 찾고 싶은 건 짝이겠죠? 성 안토니오에 대해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요.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 성인, 전통적으로 그의 전구를 청하면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신심이 전해져 내려온다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다면 청할 곳이 한 곳 더 생겼습니다.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것 생각보다 많잖아요. 우리 초심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 웃음도 잃어버리고 가끔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잊고 삽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하나쯤 찾아보는 하루, 성 안토니오 성인에게 살짝 부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잃어버린 것이 작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이런 것이면 안 돼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주주클럽 나는 나 듣고 왔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건 한때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깐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잘 찾아주시는 안토니아 성녀의 힘을 모아 오늘도 잃어버린 것 꼭 찾아보기로 하고요. 끝곡으로 박지헌의 보고 싶은 날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파울!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9: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8: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9: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8: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9: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

0: 편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0: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0: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1: 흑표옥 침대 대구 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 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

0: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우리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통상 갈등과 미국 측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동맹 위기설이 퍼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주적 실용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한 겁니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주파 인사에 대한 경질 요구를 색깔론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 정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과 관련해 굴종과 사대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 두 사람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대북 강경 대응을 내세울 때 민주당이 실용 자주 외교 노선을 지향하고 대북 유화책을 제시하는 것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외교 노선에 있어 반드시 한쪽이 옳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보수 정부에서도 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적이 많고 진보 정부에서도 대북 강경 노선과 한미 동맹을 강조한 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친 시진핑, 친 푸틴, 친 김정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미국 측의 대북 정보 제한이 순전히 안보의 문제로 볼 수만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내세우고 있고 무리한 대미 투자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소위 자주파 인사를 경질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미주 지역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요청한 비자를 미국 측이 발급 안 한 것은 감정적인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한미 간 갈등을 방치하는 것도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닙니다. 여당에서도 외교 안보 라인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북한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 정서에 반영하는 언행을 고위공직자가 지속하는 것도 남북관계 대화 동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 북한의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는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10월 13일 화요일 CBBC FM 김준일의 시사청구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되는데요. 평소 같으면 귀찮아서 넘겼을 02로 시작하는 번호 오시면 2주 동안은 반갑게 통화 버튼을 눌러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라디오 들으시냐 물어본다라면 저녁 6시에 무조건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듣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늘의 천국의 문 기분 좋게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경유 딜 논란부터 올해 노벨 평화상 후폭풍 그리고 프랑스와 인도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학생 청년 시위까지 굵직한 글로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우리 국제 뉴스의 8화를 차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하면 진짜 한 80%는 트럼프 얘기인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직간접으로 하면 100%예요.
0: 아, 100%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에 본인의 네.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푸틴 대통령과 경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 대북 제재 아니 죄송합니다.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경제 제재를.
1: 네.
0: 근데 본인이 푼다.
1: 네.
0: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1: 자, 왜냐면은 미국 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0: 물가 상승률도 네. 굉장히 높고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죠.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갤런당 4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유의 경우에는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경유가 주로 트럭이라든지 농기계 쪽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에 이제 면세 혜택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걸로만 틀어막을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주요 지지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지세 결집을 위해서라도 아니야 내가 당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 나 봐라 이렇게 해결했다.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원래는 세계에서 디젤 수출국으로 2위였어요. 예. 그런데 정유시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적으로 에너지 난이 발생을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부터 경유 수출 금지를 내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던 나라 중에 한 곳에서 수출 금지령이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더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니 미국도 산유국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이 기름값을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1: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 기업들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0: 뭐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정유사들은 비싸게 팔아야죠. 그걸 싸게 팔 이유가 없죠.
1: 당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시그널을 결국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러시아 경유 제재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제재 해제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러시아산 경유가 직접적으로 들어올 것을 비롯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경유 많이 풀릴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라는 식으로 대처 방안을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제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 디젤을 지금 세계 시장에 푼다. 뭐 이런 건데.
1: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거든요. 즉각적으로 30만 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50만 톤, 100만 톤, 뭐 300만 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하는 숫자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숫자를 얘기했을 때 그 숫자가 맞아떨어진 경우라든지 그 숫자를 스스로 지킨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0: 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대부분 없습니다. 많지 않다. 예.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 이게 들어온들 사실은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는 양이거니와 예. 러시아도 내부적으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 구체적인 수치가 시장에 풀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표현을 쓰잖아요. 짜고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 러시아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거야 예. 라고 받았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서로 짜고 친다라는 게 너무 그렇군요. 자명하다는 거죠.
1: 어쨌든 뭐 이제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미국이 11월 3일에 있을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네. 조치를 빨리 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9일날 이거 발표를 했고 11일날 그런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휴전에 돌입했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0: 러시아 측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늘 이상하죠. 그 휴전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근데 양국은 정작 당사국들은 우린 그거 처음 듣는 얘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휴전이라면은 휴전에 걸맞는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 좀 지금 급하니까 젤렌스키 너 드론으로 조금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좀 그만해라고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0: 압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우크라이나 정유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는 정유 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칭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고 그다음에 경유 딜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말 그대로 전쟁 자금을 대주는 거 아니냐 막 불만을 제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겠네라고 얘기를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러시아한테 60일 휴전 받아줘. 대통령 선거 치를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은 절대 안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뭐 미국 민주당에서도 지금 푸틴에게 재정적 생명줄을 줘선 안 된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켜질지 사실은 뭐 이란과의 이제 휴전협정도 잘 안 지켜지고 매번 깨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노벨 평화상 얘기 뭐 좀 뭐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비 필라이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임시재판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인데 지금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이렇게 선정을 한 것도 좀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좀 비판의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보다는 ICC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보복 뭐 네. 이런 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나비 필라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남아공 출신의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인데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다들 아실 거예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싸운. 흑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1: 예.
0: 그 사람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고요. 국제적으로 굵직굵직한 분쟁에 있어서 전쟁 재판을 도맡았던 재판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UN의 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에요. ICJ.
1: 예.
0: 그리고 이 사람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ICC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습니다. 사법재판소하고 형사재판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를 네,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고요.
1: 국가 간 분쟁이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그리고 이 형사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전쟁 범죄라든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곳인데 자, 이 ICC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1: 예.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이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ICC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른 그 혐의로 전쟁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1: 예.
0: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니들이 감히 우리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해 니들을 부셔버리겠어 이러면서 ICC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 예.
0: 여기에 나비 필라이 전 재판관까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버리니까 당일날 바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비 필라이 재판관이 어떤 인물이냐면 지난해에 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라는 유엔 보고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굉장히 찬사를 보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1: 예.
0: 자, 이 나비 필라이가 하필이면 이 수상 소식을 어디서 들었었냐면 나치 전범을 재판했던 그 뉘른베르크 포럼 그 이후에 그 포럼에 대해서 포럼이 진행되고 있던 그 과정에서 필라이가 수상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해요. 이제 박수를 치니까 아유 박수 그만 치세요. 더 많이 치면은 제가 이 상을 트럼프랑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1: 트럼프 소위 속된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긁힐만 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여러분의 박수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건 역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1: 예.
0: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작년에 유엔 보고서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왜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1: 예.
0: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 수상자 발표되기 전전날부터 노벨위원회를 압박하면서 이번엔 나 줄 거지 내가 8개의 전쟁을 끝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남북한 전쟁도 본인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뭐 만능입니다. 못한 게 없죠. 예.
1: 예.
0: 근데 사실은 이 노벨위원회에서는 작년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살짝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에게 상을 줬잖아요.
1: 예.
0: 저는 그것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정면으로 트럼프에게 대항하는 방식으로 저는 맞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스스로 만든 국제질서를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다 깨부수고 있는 상황이고 힘의 논리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1: 예.
0: 거기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이 철저하게 일생을 국제법 그리고서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룰, 규정 이런 걸 지키는 데 일생을 바쳐온 필라이에게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에 반대한다라는 걸 명확히
1: 알겠습니다.
0: 한 거죠.
1: 예, 뭐 저는 이제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본인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0: 네.
1: 그러니까 뭐 몇 개의 분쟁을 해결한 거는 저는 그 정도 개입의 정도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인정할 수 있는데 이란 전쟁을 새로 일으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한테 어떻게 평화상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0: 우리는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 예.
0: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란의 핵무기를 막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게 진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란의 핵무기를 막은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이건 전 세계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전 세계의 주장이 굉장히 맞서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뭐 ICC 뭐 자산 동결을 하고
0: 네.
1: 무슨 개인과 미국 기업과의 어떤 거래를 전면 6개월간 금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게 ICC한테 압박이 실질적으로 되는 건가요?
0: 사실은 ICC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이 일본인 출신이거든요. 이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어요.
1: 예.
0: 일단 미국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미국 관할권 안에 있는 ICC 자산은 다 동결이 된 상황이고요. 심지어 지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동맹국들 내가 움직여가지고 ICC 완벽하게 부셔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파괴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만약에 조금 자극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ICC 이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할 나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1: 예.
0: 지금 ICC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빅테크 기업의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한 9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다 독일제로 바꿨습니다.
1: 아,
0: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압박해가지고 야 프로그램 다 중단해라고 네. 불시에 이제 완전 그렇죠. 먹통이 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지금 ICC 소장이 일본 아카네 도모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부합하지 그렇죠.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0: 그래서 사실은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는 이미 이제 몇 달 됐거든요.
1: 예.
0: 그 당시부터 일본 정부가 굉장히 트럼프 쪽에 많이 로비를 해서 요건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요. ICC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일본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 발표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동맹들하고 참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자, 이번에는 유럽 얘기해볼게요. 프랑스에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6일에는 학부모와 교사, 대학생까지 가세해서 무려 26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교육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프랑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0: 그 실질적으로 학생들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1: 예.
0: 일단 교육 시설이라든지 수준의 격차가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위가 발발된 그 파리 외곽이라든지 이런 조금 지역 차별을 받는 곳에서 온 학생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은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천장에 비가 새고 예를 들어서 교사가 뭐 출산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또는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 예.
0: 교사 충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가 그런 지경인 거예요, 이게?
0: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학교 건물들이 다 엄청 낡았는데 학교 건물을 고치는 거는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1: 예.
0: 근데 지자체별로 사실은 지방 재정이 다 다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은 사실 이번 시위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그런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교육은 그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을 지칭할 때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프랑스를 지칭할 때
1: 예.
0: 우리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게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 모든 학생은 그 지역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잘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대하기 위해서 내가 시위를 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동의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신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예.
0: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의 시위권을 주체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왜? 학부모들이 공부나 해 또는 아우 우리 애는 그 시간이면 공부해야 되는데 또는 야 니들이 뭘 한다고 어른들이 알아서 할게 이런 분위기일 텐데 프랑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맨날 배우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저항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배우고 있다 늘.
1: 예.
0: 근데 왜 우리한테 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시위가 많아서 야 정말 자유의 나라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약간의 세대 갈등적인 요소가 있고 그거를 또 보도하는 언론들이 뭐 프랑스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연금을 많이 퍼주다가 학생들에 대한 이 교육 재정이 삭감이 돼서 교실에 쥐가 넘쳐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일부 지상파 유튜브에서 뭐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0: 제가 그 아까 어떤 학생이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교실에 쥐가 나타난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 하나를 딱 따가지고 쥐천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시설을 보수하는 담당은 지자체거든요.
1: 예.
0: 근데 지자체와 노인연금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연금 때문에

0: 프랑스는 또 자체적으로 이거 연금의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우리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라고 하면서도 교육 재정을 깎은 거라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교육 재정을 늘리지 못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노인 연금 때문에 지천지가 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약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들 그리고 그런 썸네일들이 좀 넘쳐나는 건 지양해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가 불안하고 차기 뭐 대선 여론조사 해보니까 극우정당에서 1, 2위를 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 프랑스 대선이에요?
0: 내년이요.
1: 내년이요?
0: 지금 마크롱 예. 대통령 임기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1: 어차피 마크롱 대통령은 더 못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왜 극우가 1, 2위를 하지?
1: 1위와 2위가 다
0: 극우입니다.
1: 극우정당의 인사들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를 궁금하잖아요.
1: 국민연합.
0: 네, 맞습니다. 그 내에 지금 현직 대표, 전직 대표가 지금 둘 다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물가가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왜 이 물가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예. 이유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각국이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지원금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예. 그럼 어디서 돈을 빼겠냐는 거예요. 재정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주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을 먼저 빼가지고 국방비를 보충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극우정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돕느라고 이렇게 국가 재정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야 됩니까? 우리 지원 안 하겠다.
1: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
0: 러시아로부터 우리 에너지 싸게 잘 구입하지 않았느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도 얘기해볼게요. 뭐 모디 정권, 모디 총리가 지금 12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최근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시위에 나섰다고 네.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0: 자, 일단은 그 올해 이제 큰 시위가 지금 두 번째 벌어진 건데요. 지난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대 시험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아, 예, 기억나네요. 예. 네,
0: 맞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 막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때 이 어딜 가나 대법원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도의 대법원장이 아유 저런 바퀴벌레 같은 것들 아주 죽여도 죽여도 살아나는 것들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분노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래 그럼 바퀴벌레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1: 그래서 바퀴벌레당 만들었다고 그때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바퀴벌레 민중당이 만들어졌고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7월에.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선관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인도 내에서 유권자 1억 3천만 명이 삭제당했다는 거예요. 선거 투표할 자격이
1: 명부에서 사라졌다고요?
0: 맞습니다.
1: 아니 뭐 우리나라는 지금 몇백 명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1억 3천만 명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그 선관위원장과 나머지 선관위원 2명 이렇게 3명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1: 예.
0: 이 2명 모르게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관위원 2명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인도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 민중당을 중심으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라. 특히나 삭제당한 그러니까 자격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이 거의 대부분 힌두교인들이 아니라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디 예. 총리의 지지 세력이 아닌 그 반대편 유권자들이 주로 자격을 잃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0: 맞습니다.
1: 뭐 계속 영구집권 하려고 지금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디 총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원장 일단 사퇴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시위에 나섰고 지금 정부의 대응은 지금 어떤가요?
0: 아, 뉴델리 인도의 수도잖아요.
1: 예.
0: 거기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딱 만들어놨어요. 자, 니들 여기서 시위해. 근데 중요한 건 알겠어 우리 시위할게 라고 신고를 하니까 너무 늦게 신고했어. 시위 못해. 라고 정부가 일단 막았어요.
1: 네.
0: 근데 그런 게 어딨어. 불합리하다. 이러고 시위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온 시위대를 다 잡습니다.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하철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시위 지역 인근의 인터넷도 다 통제해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위

0: 자체를 단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 어, 그냥 독재네요.
0: 그렇습니다.
1: 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모디 총리가 뭐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좀 힌두교 중심의 힌두교 원리주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0: 맞습니다.
1: 하다 보니까
0: 네.
1: 다른 종교에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도 있고 그런데 뭐 경제는 또 많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0: 일단 청년층에서는 예. 모디 총리가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이게 현실이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타나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럼 이게 선거가 언제 있어요? 인도에는?
0: 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방선거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한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기 집권이잖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 뭐 내각제이기 때문에
0: 네.
1: 연임의 제한은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도 국민당이거든요. 인도 국민당이 좀 장기 집권 플랜 자체를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짜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권자 명부를 아예 조작을 해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놓으면은 모든 지역 사실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인도 국민당이 인기가 없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유권자 명부를 다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서도 인도 국민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거에 대비해서 지역 선거를 비롯해서 총선을 비롯해서 아예 장기적으로 작년 여름부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는 해야지 부정선거구나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0: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우리 증시는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코스피가 6천선을 간신히 지켰고 외국인들은 역대급 매도세를 보이며 한국 시장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IMF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 중에 최대 상향폭인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허준영 서강대 교수 모시고 시장의 위기 그리고 경제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게 지금 오늘 5천대까지 장중에 빠졌다가 최종적으로는 6,035.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5일 만에 1,000포인트가 빠졌더라고요.
1: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빠지는 게 좀 눈에 많이 띄고요. 뭐 예. 개인들이 받아내고는 있는데 뭐 개인들이 받아낼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쭉쭉쭉쭉 지금 밀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0: 근데 삼성전자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뭐 이를테면은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지금 안 좋거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건 단기간에 전망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부분이 있습니다. 9월 정도부터 신흥국 중심으로 좀 자금 유출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제 긴축으로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약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게 아니고 대만에서도 빠지고 있고 뭐 인도에서도 빠지고 있고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거시적인 요소가 하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대만 같은 비슷한 반도체를 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지수가 빠지는 것도 좀 크고 예.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규모도 좀 크다라는 게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107조라고 하는 분기별 최대 영업이익을 했는데 왜 그러지?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이익 자체보다는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좀 반영을 하니까.
1: 미래 주식을. 가치를 반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긴 느는데 그리고 우리도 시장 참여자들도 아 느는 거 알겠어. 그리고 계속 분기별로 신기록 찍을 거 알겠어. 다만 올라가는 폭이 얼마나 되느냐. 그 올라가는 폭이 꺾이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100km 달리다가 120km 달리다가 130km 달리면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예. 빨라지는 폭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 빨라지는 폭 자체를 조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하는 기업들의 업황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그 성장폭이 꺾일 때 좀 선반영을 해서 미리 움직이는 게 관측이 좀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어쨌든 시장에 잘 나오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뭐 이런 거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하고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겁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1: 그렇죠.
0: 게?
1: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하고 채권을 조금 나눠서 보면 채권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니까 지금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0: 5% 뭐.
1: 예, 10년물이 뭐 5.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는 좀 자금 유출 같은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분명 있을 거고요. 실제로 관측되고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실 최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야말로 채권금리 같은 데 굉장히 민감한 어쨌든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와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 AI 같은 것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 AI를 생태계에 연관되어 있는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이 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만은 한국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고 빠졌지만은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또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뭐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제 동기화가 비동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한국이 좀 취약하다고 봐야 될까요?
1: 그 대만이랑만 비교해보면 산업구조가 약간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매출액의 70%, SK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가 100%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TSMC라고 하는 대만 전체 주가의 시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위탁 생산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메모리는 굉장히 업황의 그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반대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미리 선주문을 받아놓은 걸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파운드리가 저희가 아 위탁 생산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파운드리가 심지어 미국에서 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줄 때 그 파운드리 기업이 어떤 양식의 지금 공장을 돌리고 어떤 규격의 공장을 돌리고 있냐에 따라서 설계를 그거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SMC가 굉장히 마켓에 조금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0: 예.
1: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비슷한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SK 하이닉스 메모리, 뭐 양쯔 메모리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가격 수용성이 좀 큰 기업들인 거죠.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외 악재도 많은데요. 연휴 기간 빅테크의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불거졌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서버용 차세대 D램을 연내 양산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있는 것 같은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메모리 쪽이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돌려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철강 기업에 작년에 강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여쭤봤어요. 트럼프가 품목 관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죠? 그랬더니 거기 임원분 한 분이 품목 관세 때문에도 힘든데요.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전체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쫓아오는 게 더 무섭고 부담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든지 어떤 산업이건 중국이 손대기 시작하면 사실 중국이 가격 경쟁력 이런 걸로 엄청나게 덤핑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0: 예.
1: 사실 중국이 쫓아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 그 반도체 배터리 있잖아요. 반도체가 아니고 배터리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있잖아요.
0: 예.
1: 2차 전지는 공정이 한 150에서 200 공정 됩니다. 중국이 벌써 다 따라왔죠. 메모리 반도체 HBM 말고요. 그냥 메모리 반도체는 공정이 한 400개 됩니다.
0: 예.
1: 중국이 거의 다 따라오고 지금 창신 메모리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HBM이라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많이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AI 같은 반도체들은 공정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중국이 조만간 또 쫓아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블록을 심하게 치고 있어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 안에 들어가는

0: 반도체에 예를 들어서 뭐 녹음 같은 거 달려 있어서 이게 다 중국 본사로 갈지 어떻게 알아? 중국 반도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떼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1: 예.
0: 지금 애플 같은 데서는 벌써 중국 반도체 좀 쓰게 해줘라. 안 그러면 우리 단가 안 맞는다. 애플 폰 가격 올라가는 거 어떡할래?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1: 예.
0: 이렇게 봤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이격된 상태로 우리랑 경쟁을 할 건지에 대한 희망을 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1: 무섭군요. 네. 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계가 지금 중국과의 경쟁, 가격 경쟁력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어요. 석유화학 쪽이 이미 맞습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 그리고 중국이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수출을 막 덤핑으로 해가지고 석유화학이 이미 초토화됐고 맞습니다. 철강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뭐 자동차,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까지 지금 추격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연일 사상 최대치다 계속 이제 경신하고 있는데 네. 내수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IMF에서 올해 성장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3.3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통 예. 부르잖아요. 그게 보통 한 1.9% 정도 되는 경제예요. 거기에 3.3% 성장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사실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택시 타보시면 상점 가보시면 식당 가보시면 경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만나실 수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1: 아니 뭐 좋을 때도 좋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긴 한데 네. 이거는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안 좋은 게
0: 진짜로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1: 공실이 너무 많아요.
0: 네 일단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점들은 온라인 점포랑 싸워야 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조금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3.3이라는 숫자가 저는 가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가 끌어올린 3.3의 성장률이지만 그게 사실 여러 부분에 퍼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지금 6천이 깨졌 뭐 6천 선에 간신히 지켰지만 지금 6천이 깨졌잖아요. 올해 장중에서. 그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더 주가가 더 빠질 걸로 보시는지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주식 방송은 아닌데 워낙 여기에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실 주가를 유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0: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5월, 6월 고점 찍고 지금 그때부터 한 40% 빠져 있는데
1: 예.
0: 어떻게 저는 비유를 들고 싶냐면. 뭐 지금 결혼하신 건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결혼했지만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만나서 사귀어 보신 적 있으세요?
1: 그런 적은 없습니다.
0: 없으세요?
1: 예,
0: 예. 저는 있는데
1: 예.
0: 처음에 풋풋함이 많이 없어지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우리가 허니문에 빠져 있었다면
1: 예.
0: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어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헤어져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랑이 싹 트면 그 예전의 풋풋함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1: 예.
0: 미국의 금리나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아주 빠른 가파른 5월, 6월처럼의 성장세를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가름하고 싶습니다.
1: 그 얘기인 즉슨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정도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나 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0: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결국 돌아와줘야 되는데
1: 예.
0: 이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꺾인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변동성이 뭐 대만 같은 데보다 큰 거 아시잖아요.
1: 예.
0: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 같은데 쉽게 지금 아주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편입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그 주식하는 이런 뭐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다시 예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빠졌는데 이제 우리 국내 주식 하던 분들도 6월 달에 고점에서 한번 대인 분들도 있고 희망을 가지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0: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대만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말 대비 지금 50% 넘게 올라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1: 예.
0: 다만 100% 넘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이만큼인 거고 대만이랑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랐어요. 우리보단 덜 오르긴 했지만 대만은 좀 더 올랐더라고요. 예. 보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조금씩 오른 것이냐 아니면 쭉 올라갔다가 사실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존버 상황 뭐 이런 네네. 상황으로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반도체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특수성 기업의 특수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호황인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은 조선, 방산, 원전.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막 20%씩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실적하고 이게 주가가 지금 괴리가 있는 건지 너무 많이 빠진 건지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은 그렇게 좀 원래대로의 예상치만큼의 자리를 찾아가는 건지 좀 궁금해요.
0: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성인데요. 첫 번째로는 조선이나 방산 다 특히 조선은 향후에 한 10년 정도의 수주잔고에 대한 기대로 먹고 사는 이 주식시장입니다.
1: 예.
0: 그렇게 봤을 때 그 수주잔고라는 거 이면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 뭐가 있느냐. 방산도 그런데요. 약간 정치적 테마 같은 거 지정학적 테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년짜리 향후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0: 지금 제가 앵커님한테 100만 원 드릴까요? 10년 후에 100만 원 드릴까요? 하면 앵커님은 지금 100만 원을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100만 원을 지금 받아서 10년 동안 저금하시면 이자가 나오니까요.
1: 그렇죠.
0: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 미래에 투자일수록 이자율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산이나 원전 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래서 금리와도 연결된 그리고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도 또 하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미국 이제 어쨌든 연준의 기준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최근 20년이 너무 초저금리였지 더 장기 추세로 보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앞으로도 이 정도 금리가 유지될 거다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아까 전에 미국 국채가 한 5%를 더 상회하는 이런 금리를 보이고 있으면 이게 계속 가나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0: 오늘 IMF에서 나온 경고가 그겁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너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라는 게 아니고 부채 감축에 대한 생각 없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럼 기본적으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요. 저는 세계화의 테마가 끝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단초인 것 같습니다. 세계화라는 게 어떤 생각이었죠? 그 나라가 우리의 적이건 우리의 우방이건 간에 어떤 생각을 하건가는 그 나라가 가장 싸게 생산하는 나라면 그 나라의 공장 짓고 그 나라에 생산해서 싸게 쓰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블록으로 나눠지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보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한 20년 동안 목도했던 그 기간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백일몽 같은 기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금리가 더 낮아지기는 어렵고 좀 비슷하게 가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0: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매력이 있지만은 채권이나 뭐 적금 뭐 이런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0: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 이제 액면가로 다시 받게 되시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까 채권이 매력적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채권이 좀 문제가 생긴 경우는 단기채를 사셨다가
1: 예.
0: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니까 중간에 그 가격으로 파셔야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사실 단기 채권이냐 장기 채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했는데 이게 0.7% 포인트나 올린 거예요. 올해 2.6으로 했다가 지금 3.3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수출이 잘 돼서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 보면 될까요?
0: 수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설비 투자죠. 반도체 관련된 설비 투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요게 버티게 해주는 것 같고요.
1: 예.
0: 소비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뭐 반도체가 그럼 절대적이다. 근데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지금 이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거 원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미래 대응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 격차를 줄이겠다 뭐 이런 청사진도 밝혔는데 이 3.3% 경제 성장률 있으면 필연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다른 것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양극화는 더 진행되고 이게 좀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0: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내년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IMF가 한 2.8 정도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한 2.9 정도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3%대 중반 성장이니까 3.3 뒤에 오는 2.8이나 2.9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초체력 성장률에 비교하면요. 그러면 내년은 사실은 경기를 정부가 그렇게 진작할 필요는 사실 없는 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진작시키는 저희가 그 베네핏보다도 오히려 물가를 좀 올리는 코스트가 더 많이 들 수 있는 해거든요. 근데 내년에 예산도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고 하는,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좀 밟겠다고 하는 모드인데 또 재정 쪽에서는 약간 다시 엑셀을 밟는 모드여서 브레이크랑 엑셀을 같이 밟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그 예를 들어서 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앵커께서 저보다 두 배 더 많이 버실 것 같긴 한데 두 배 더 버실 것 같은데 저보다 두 배를 많이 드시진 않잖아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피해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피해는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좀 피해가 더 크다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뭐 엔게이지 수나 이런 게 높으면 영향도 많이 받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의 피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저소득 계층한테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정부가 뭐 미래 대응 기금 갖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놔서 저소득층을 어루만져 주는 게 또 한 축이지만 반대편에서도 물가 상승이라는 고통이 또 저소득층에서 많이 갈까 봐 그래서 냉탕과 온탕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까 좀 걱정입니다.
1: 예, 참 뭐 하나 쉬운 거 없는데 경제도 참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천국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10월 13일 화요일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3: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4: 하느님 감사합니다.
12: 10월 전교의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둑어둑해지는 가을 저녁을 채우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으면 울음 간격이 짧아지면서 빨리 울고요. 날씨가 점점 서늘해질수록 우는 간격이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작은 귀뚜라미가 자신의 방식대로 이 계절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속도로 이 가을을 지나는 중이겠죠? 나만의 리듬으로 만들어가는 가을 이야기는 조금 느려도 조금 빠르게 서둘러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안치환의 귀뚜라미 들려드렸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더니 오늘은 비가 내리고 또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훅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 내린 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가을의 상징 같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기온 변화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참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귀뚜라미가 우는데 왜 소리가 속도가 다 다를까? 어떤 때는 길게 울고 어떤 때는 짧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울까? 왜 그럴까? 자연은 무조건 그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그 귀뚜라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계절의 기온과 분위기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각자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 같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각자 다른 속도로 최선을 다하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것 같다고 조바심 내지 말자고요. 광고 듣고 갈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0: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총현 그리고 태연이 함께 부른 Lonely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평범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상품 고흥미역 유자 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월 28일 토요일 아침 여의도 공원에서 펼쳐지는 러닝대회 내년에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평화런 이 평화런의 신청이 1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10km, 5km 둘 중에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함께 달리면서 평화의 가치를 나누고 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는 축제 현장이 펼쳐지니까요. 가족, 동료,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 후엔 평화를 경험하는 체험 부스 그리고 공연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지니클라라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쫑디 저 왔어요. 네. 내 속도에 맞춰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제니클라라님. 자작나무님께서 밤 되니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내일 아침엔 정말 쌀쌀할 것 같네요. 네. 아니 바람은 많이 부는데 어째 지금은 쌀쌀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한 느낌이에요. 비가 온 다음이어서 약간 습해서 그런지 어쨌든 내일 아침엔 조금 지금보다는 더 또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매일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아 진짜 저는 감기가 제일 무서운 그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은 일단 목감기가 무조건 오니까 예전에 제가 목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방송을 쉰 적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앓고 나니까 겁나요. 저 오늘 독감 예방주사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으셔서 올 겨울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님께서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리아님 어머님 생신 축하곡 신청곡이라도 하나 올려주시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어머니 생신 축하 송 노래 신청곡 보내주세요. 삼이사모님께서 오랜만에 수영하러 갔는데 으슬으슬 세 바퀴 돌고 얼른 나왔어요. 저는 배영을 제일 쉽게 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방향을 잡으며 헤엄치고 얼렁 나왔어요. 내일은 더 신나게 한 바퀴 더 헤엄칠 수 있게 응원 바랍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운동하실 때 무리하면 안 돼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거기서 딱 멈추고 일단 몸 컨디션부터 회복한 뒤에 또 더 많이 열심히 운동하면 되니까 잘하셨어요. 클라라님께서 중디 퇴근하는데 바람이 부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진경님, 크리스탈님, 이동훈님 등등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쭝디라고 같은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박학기 그리고 승현이 함께 부른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광석과 로이킴의 목소리로 듣는 너에게

음악 있는 천혜 풍경 김영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가수 자신의 사랑과 이별 경험에서 탄생한 노래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김목경님의 처음 그리고 그 다음에 입니다. 이 곡은 1990년대 초 영국 오랜 영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목경님이 실제로 겪은 사랑과 이별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처음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끌렸고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틈이 생겼고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이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김목경님은 그때의 상처와 슬픔을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사랑의 아픔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블루스의 매력이 이 곡에도 잘 살아있는데요. 사랑이 시작됐을 때의 설렘과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온 변화를 특유의 블루스 감성으로 들려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가수죠. 리아의 눈물입니다. 이 곡은 리아가 직접 가사를 쓰고 가수 겸 작곡가 오석준 씨가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이 곡에도 리아 씨가

사랑하는 동안에는 미처 몰랐던 마음도 이별하고 나서야 선명해질 때가 있죠.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김목경은 블루스 선율의 이별의 기억을 담았고 리아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노랫말로 풀어낸 거네요. 사랑했던 시간과 헤어진 뒤의 마음을 담은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김목경의 처음 그리고 그 다음에 리아의 눈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가수 자신의 사랑과 이별 경험에서 탄생한 노래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카타리나님께서 저녁 먹고 출첵합니다. 쫑디 인사 주셨어요. 네, 맛있는 거 드셨어요? 로시아님께서 마음이 급해서 인사도 못했네요. 믹스커피에 에이스 과자 찍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수업 듣다가 잠깐 쉬는 시간인데 졸립고 배고파요. 아유, 어떡해요. 수업 끝나면 가볍게라도 뭐 꼭 드셔야겠네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피치망구님께서 오늘은 아들 석식 먹고 오는 날이라 오랜만에 신랑이랑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비가 와서 날이 쌀쌀해 샤브샤브 먹으러 왔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며 턱 남겨요. 야, 이런 날씨에 샤브샤브, 아우, 너무 좋죠.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샤브샤브는 저녁에 먹어야지 더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부담도 없잖아요, 먹고 나서. 그렇죠? 맛도 있고요. 아유, 더군다나 그 데이트 겸 남편분과 함께 오셨으니 또 얼마나 맛있고 좋으실 거예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477님께서 쫑디, 어제 새 친구들과 지리산 다녀왔어요. 심야 버스 타고 새벽 4시에 노고단 대피소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니 말도 안 되게 맛있다네요. 그 꼭두새벽에 어떻게 먹나 했답니다. 랜턴도 처음 써보니 모든 게 다 어설프고 웃기죠. 새벽에 비가 와도 맛보기는 모두 다 했어요. 반야봉까지 갔다 원점 회귀하려 했으나 노고단 정상에서 하고 싶은 단풍놀이를 하얀 우비를 입고 셋이서 전세를 해서 원 없이 놀며 운해까지 보고 왔답니다. 뭔가를 잘하기보단 함께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산행이었답니다. 아이고야, 함께 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정상까지 오르신 거 아니에요. 예, 중간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중간까지만 갔다가, 아유, 너무 잘하셨네요. 산은 진짜 정상까지 올라야 정말 진짜 그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고 여기까지만 와도 좋은데 뭐 그만하지 뭐 이렇게 포기할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오르고 나면, 아, 정말 정상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산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 멋진 순간을 또 친한 친구들과 함께였으니 다음에 또 가자고 날 잡겠는데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죠. 엔플라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utumn Dream.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3947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오늘 4살 쌍둥이 아들 어린이집 보내고 동네 카페에 혼자 갔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일도 그만두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쌍둥이를 잘 키우는 게 우선이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카페 구석에 모자 눌러쓰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평소 어린이집 오가며 인사하고 지내는 아이 엄마가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다가오신 겁니다. 그분은 아이 셋 어머니시고 막내가 저희 아이들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만 쉬다 가러 왔어요 라며 울먹이니까 그분이 뒤에서 안아주신 거 있죠. 그러시며 저도 첫째 키울 때 많이 울었어요. 아마 쌍둥이라 배로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다 잘하고 있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답니다. 육아 선배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많이 울고 또 힘도 났던 하루였어요. 우효의 민들레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947님의 신청곡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아유, 사연 자체가 너무 따뜻한 사연이네요. 진짜 이렇게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어설픈 그 말의 위로가 아니라 살포시 어깨를 감싸주는 이런 위로, 참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눈물을 왈칵 쏟고 나면 속도 후련해지고 좋잖아요. 그리고 참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3947님께 좋은 친구가, 아주 좋고 따뜻하고 현명한 친구가 하나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947님도 그냥 생활하시면서 쌍둥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시간도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것부터 뭔가 3947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꼭 그런 걸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행복일 뿐이겠지만 그 작은 시작이 3947님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나중엔. 저는 항상 제 지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3947님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경님께서, 너무나도 사연자랑 사연 공감되네요. 5살 도균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빠듯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까도 생각하면서도 도균이를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전 주변에 그리 토닥여주는 사람도 없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들 다독여주는 것 같아 조금은 힘 난답니다. 쫑디랑 음저풍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진경님. 진경님, 이 라디오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누구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잖아요. 그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미소천사 도균이, 그 녀석 옆에 그 녀석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947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 5659님이 신청해 주신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

0: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요즘 서울의 테마파크 퍼레이드에는요 K-POP 가수가 오지 않아도 콘서트 못지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몇 시간 전부터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응원용 조명을 손수 준비해오고 무대 위 한 캐릭터만 따라 찍는 직캠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뜨거운 환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얼굴 부분이 가로등인 캐릭터 베스퍼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열리고 있는 놀이공원 페스티벌에서 키 2m, 머리에 커다란 가로등을 단 신사가 등장하는데요. 눈도 코도 입도 없지만 관객들 사이에선 오빠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환호가 터져 나오면서 가로등 신사, 가로등남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도대체 얼굴도 없는 캐릭터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퍼레이드를 기획한 감독은 그 매력을 빈칸이라고 설명합니다. 얼굴이 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표정과 이야기를 채워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정 대신 손하트와 하이파이브, 정중한 몸짓 하나하나가 얼굴이 되도록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은 기묘하게 생긴 존재가 뜻밖의 다정하게 다가올 때 그 반전에 마음을 빼앗긴다는데요. 이런 흐름은 테마파크 밖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만두에 갓을 씌운 군만두 선비, 나침반 머리를 한 여행 메이트처럼 기업들도 익숙한 사물에 성격과 사연을 입히는 중입니다. 그냥 지나치던 물건에 이야기를 더하는 순간 말을 걸고 싶은 누군가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곁엔 얼굴 없는 다정함이 참 많잖아요. 귀갓길을 말없이 비춰주는 가로등, 차 마실 때 손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머그잔처럼 그동안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준 존재의 힘을 테마파크 가로등 신사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영화 위대한 쇼맨 OST죠. This is me. 키엘라 세틀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테마파크 퍼레이드에 머리가 가로등인 신사 베스퍼가 요즘 엄청난 인기라고 하네요.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까지 이 베스퍼 보려고 테마파크를 10년 만에 갔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N차 관람에 뭐 굿즈까지 등장을 하고 SNS가 들썩들썩 한다고 해요. 특히 가로등 신사 베스퍼가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한가 봐요. 그래서 설렌다는 반응도 많고 그리고 가로등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한다는 그 자체로 약간 판타지 세상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특별함을 만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오픈런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음저풍 가족들 중에 이 베스퍼 직접 보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형준형 안녕하세요. 연장 근무하고 지친 몸 이끌고 와서 저녁 먹으면서 들어요. 아이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녁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적당히 허기만 채울 정도로만 드셔야지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기대되네요. 모시고 올게요.

0: 徐慧。자오늘도김광현편집장님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김광현입니다
0: 네바쁘시죠
1: 네바쁩니다
0: 네진짜가을이제일바쁜그시기일네것같아요
1: 맞습니다재즈공연뭐페스티벌지난주에이제그렇죠지난주금토요일에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끝났고요그리고뭐이제단독공연들도아마11월까지이번달다음달이제재즈행사들에게이제많은기간입니다
0: 네아니이럴때일수록진짜건강관리잘해야되는데우리편집장님은제가지금몇년째보고있는데
1: 네
0: 잘안아프시나봐요건강하신가봐요
1: 이제중간중간에이제뭐 이제목감기도들고이제그렇지만뭐제가물론뭐나이가이제다이제중년의나이가됐으니까요뭐기본적으로이제약같은것도뭐매일먹는약있죠저도당연히근데막어디아프거나그런거는별로없었던것같아요아마
0: 그러니까
1: 이게이제이렇게라디오가정해져있고이제매번반복되는스케줄이있어서이제거기에맞춰서아프면안되니까요
0: 그럼그렇게말씀하시면아파서라디오를쉬었던제가뭐가돼요 아니진짜이렇게편집장님도그러신것같은데약간체질자체가건강체질인분들이계신것같아요
1: 제가이제한번도제가건강체질이라고생각은안해봤는데뭐병원에입원여태까지병원에입원하거나그런적은없었던것같아요
0: 잔병치레같은거잘안하시죠
1: 감기있고뭐그런정도는있긴한데요뭐이렇게그때그때며칠약먹고뭐이렇게있으면은그냥
0: 그러니까네그것도부러워요
1: 그렇습니다뭐아마제가이제간혹말씀드리지만제가이제술담배를안해서그런거같다는생각은언제나
0: 저도안해요
1: 그럼건강하시잖아요그렇게
0: 저도안하고저도운동도꾸준히하는데한번감기걸리면좀심하게좀앓는것같아요
1: 이제그러더라도운동은조금해야되는데약간이제이게게으른게좀있어서이제언제든언제나이제운동을좀 해야된다는생각은하고는있습니다근데잘안되더라고요
0: 아니참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편집장님뵈면군살도없고
1: 네아니배도나오고그렇습니다
0: 아유그배를나왔다그러면제가뭐가돼요아어쨌든참너무부럽습니다그리고계속그건강유지하시길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그러면오늘은또어떤이야기어떤노래들준비해주셨나요
1: 네이제2026년도이제뭐분기로친다면은마지막분기4분기가벌써3분의1이지나서10월이제중순으로또넘어가고있습니다보통이제연말이되고그럴때언제다한번씩그하는계획이긴한데요올해우리곁을떠난음악가들이있습니다마침제가몇년전에공연을또봤던이제어떤밴드의보컬리스트가세상을떠난부고소식을전해드렸어요그래서그후배에게전해듣고너무놀래가지고아이제는나와동년배인음악가들도이제하나둘씩우리그들떠날수있구나언제나그런생각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한 1, 2주동안고민을하다가오늘은올해우리그들떠난음악가들한번소개해드리고그리고그들의노래를들으면서좀추모를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0: 네아유참마음은조금아프지만
1: 네
0: 이시간을통해서추모하는그마음을네또전하는그런시간이됐으면좋겠네요자그럼첫번째곡부터소개시켜주시죠
1: 네첫번째팀은얼마전에지난주였죠10월 6일날세상을떠난한국의헤비메탈밴드입니다블랙신드롬아마이제이쪽장르음악을잘모르신분들은이름이좀생소하실텐데요벌써결성된지가40년가까이됐습니다
0: 네
1: 1980올해가어떻게보면은결성된거는40주년이고요그리고이제음반이나온건1988년입니다86년에결성되고88년에1집을낸블랙신드롬의보컬리스트박영철씨가이제크게병이있진않았지만조금네갑작스럽게세상을떠나게됐습니다
0: 네
1: 예순이제한갑이갓넘었습니다예순하나이거든요1965년생이니까 이제 60대는 뭐 요즘은 청년 세대라고도 할 정도로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국내외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이 때. 근데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2: 네.
1: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혀 주변에 선후배들이 그런 줄 몰랐는데요. 갑작스럽게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2: 네.
1: 그 블랙 신드롬은 보통 이제 헤비메탈이 80년대하고 90년대 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다가 매팀이 나오다가 이제 90년대 초반 중반이 지나면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대중음악 씬의 굉장히 큰 사건인 서태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좀 많이 바뀌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이제 아이돌 팀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헤비메탈이 이제 뒷견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무도 안 듣는 음악이 되고 소외된 음악이 되는데요. 이 블랙 신드롬 특히 이 보컬의 박경철 씨는 한 번도 헤비메탈을 떠난 적이 없었던 보컬리스트입니다.
2: 네.
1: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진짜 귀인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후배들 많이 챙기고 언제나 현장에서 그 갈라지는 목소리, 헤비메탈의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했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됐습니다.
2: 네.
1: 그들의 음악 중에서요. 이 블랙 신드롬이 또 갖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 헤비메탈 팀 중에서 최초로 일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90년인가요? 일본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헤비메탈 기록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게 최초의 라이브 음반. 그러니까 헤비메탈 밴드가 라이브 음반을 내는데요. 1992년에 비바 아토홀이라고 이태원에 있었던 거기서 이제 한 많은 팬들을 모여놓고 1,000명 정도 모여놓고 이제 라이브를 가졌고 그걸 네. 이제 앨범으로 냈는데요. 오늘 선곡은 그들의 라이브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4집 퍼스널 런이라는 타이틀이고요. 그 타이틀곡 개인적인 외로움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개인적인 외로움

0: 역시 라이브네요. 네, 블랙신드롬의 Personal Lonely, 1992년에 발매된 라이브 음반 그 속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진경님께서 저 그 가수 이름은 처음 듣지만 노래는 라디오에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쫙 풀리네요, 음악이. 참 그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헤비메탈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1: 그럼요. 네, 네. 뭐 창작곡으로 계속 음반을 냈고 한 번도 다른 쪽 장르를 하지나. 근데 약간 일탈이라고 할까요? 드라마는 한번 나온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팀이 네, 이렇게 드라마에 나왔지만 헤비메탈 외길을 걸었고요.
0: 네.
1: 이제 계속 공연을 하고 무슨 몇 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블랙신드롬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과 음반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팀이 됐습니다.
0: 네, 저 데뷔했을 때만 해도 아주 유명한 밴드였고, 전 진짜 그 어릴 적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뵌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워낙 선명해서 네. 헤비메탈 그 밴드라고 하면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저는
1: 네. 거칠고, 너무,
0: 네, 거칠고 약간 네.
1: 사납고
0: 무서울 것 같고 막 그런데 네.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네. 선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깜짝 놀랐어서 그때 헤비메탈이라고 다 음악한다고 그런 건 아니구나. 저의 선입견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던 정말 저도 참 좋아했던 그런 그 선배님인데 네.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는 마왕 신해철님이 또 문득 생각나요.
1: 네네라고.
0: 신해철 선배님도
1: 헤비메탈 음악 굉장히 좋아했죠.
0: 좋아하고 시도도 네. 했었고
1: 네. 네. 밴드도 만들어서 하고
0: 네. 네. 아무래도 이 블랙신드롬이라는 이 밴드명 자체가 좀 오래된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헤비메탈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선 유독 90년대 들어서 인기를 얻지 못했던 네네. 것 같아요. 다른 네. 장르의 음악들이 대세가 되면서
1: 맞습니다.
0: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잊혀진 그런 밴드가 된

0: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우리 음악계에 굉장히 뜻깊은 족적을 남기신 그런 분, 그런 팀인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또 네. 빕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올해 우리 곁을 떠난 음악가들의 노래를 만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70년대 활동을 했고 뭐 최근까지도 TV 예능쇼나 그런 데 패널로 나와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가수 오키.
0: 네.
1: 오키 씨가 지난 6월에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신장암 투병 중이었다고 하시는데요.
0: 네.
1: 이 어떻게 보면은 53년생이니까요. 뭐 지금 그 나이 때 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제 병을 좀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예전 70년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 가수 그 당시에 아주 활동적인 뭐랄까 약간 소울이 짙은 목소리에
0: 네.
1: 댄스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었던 여자 가수 중에 한 명이었었죠. 54년 부산 출생이고요. 이제 미팔군에서도 활동하고 또 미국으로 또 이렇게 진출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키 씨가 리더로 있었던 아마 5인조 팀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 시스터스라고 있었는데요.
0: 네.
1: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장기 공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해외 공연하는 것처럼 그것을 60년대 68년에 이 팀이 결성되고 이렇게 서울 시스터즈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하다가 뭐 당연히 이제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1974년에 나는 몰라요라는 이 김희갑 선생님의 곡을 받아서 솔로로 데뷔하는데요. 이 솔로 데뷔곡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0: 네.
1: 지금 이 노래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계셨던 분들은 어린 시절 보냈던 분들은 다 알 정도로 그리고 지금 들어도 꽤 세련된 창법과 노래입니다.
0: 네.
1: 리듬 앤 블루스 스타일로 노래를 했는데요. 개인으로 독립해서 발표한 음반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바로 MBC의 10대 가수상을 받는 가수로 등단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이후에 수많은 연예 예능에도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세계 권투 챔피언인 홍수환 선수와 이제 결혼하면서
0: 네.
1: 또 많이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0: 네.
1: 또 6월에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키 님의 나는 몰라요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가 그 74년에 네. 녹음된 앨범이니까
1: 네.
0: 오키님이 21살, 그렇죠. 22살 이때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 서울 시스터즈는 훨씬 더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10대 때 그 활동을 했던 거죠.
0: 네, 네. 와, 참 목소리가
1: 그렇죠. 거의 한 중년의 어떤 소울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0: 목소리,
1: 자신감 넘치는 발성과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음역대잖아요.
0: 네.
1: 근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아마 그게 이 서울 시스터즈라는 그런 팀으로 오랜 시간 활동했기 때문에
0: 네.
1: 트레이닝이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된 거죠.
0: 참 그 이 곡도 왜 그 김희갑 선생님이
1: 예, 작곡
0: 하신 거잖아요.
1: 네.
0: 선생님 곡 중에 정말 명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1: 많죠. 네.
0: 근데 생각해 보면 선생님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줄
1: 네.
0: 나이는 어린데 이렇게 멋지게 불러줄 가수들이 주변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참. 아, 자.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올해 우리 곁을 떠난 그래서 조금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네. 그런 아티스트들의 노래 함께 만나면서 그분들의 명복을 빌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곡 듣기 전에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소개를 네. 많이 못 시켜드리고 있네요. 8439님께서 TV에 출연하셨을 때는 굉장히 활발해 보이셨는데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몰랐네요라고.
1: 네.
0: 네. 진짜 TV에서 뵀던 모습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1: 네.
0: 건강하신
1: 네, 네.
0: 그런 모습이셨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그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닌데.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인공 또
1: 네,
0: 만나볼까요?
1: 이제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처지지만 또 소개는
0: 그러니까.
1: 처지지 않게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수는 제리 케이입니다. 이제 막 힙합 씬의 아주 중요한 프로듀서이자 또 래퍼이자 활동을 많이 했었던 아티스트인데요.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4년생이니까요. 네. 지난 4월에 42살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때 힙합씬에서는 뭐 다들 추모하고 그렇게
0: 네.
1: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뇌종양이었다고 합니다.
0: 아.
1: 네. 2001년 고등학교 동창 래퍼와 함께 이제 듀오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힙합은 이제 크루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께 모이고 활동을 하잖아요. 힙합 크루 소울 컴퍼니라고 있는데요. 이 소울 컴퍼니의 원년 멤버로 많은 아티스트와 같이 교류하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끌어주고 또 데뷔시켜주고 했었던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뭐 정규 앨범과 싱글, EP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냈는데요. 2021년에 발표한 화창한 봄날에라는 노래가 좀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0: 네, 제리 K의 화창한 봄날에 듣고 왔습니다. 진경님께서 차분해지네요. 뭔가 그래도 오늘 음악 장르가 다양해서 듣기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1: 네. 그러네요. 그 굉장히 다양한 음악이 헤비메탈 그리고 7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리고 힙합까지요.
0: 네, 네 그러네요. 3235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네. 편집장님, 제가 사는 충남 쪽에 재즈 행사 없을까요? 라고.
1: 그 지난 조금 초 늦여름 네.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8월인가요? 9월에 그 대전 재즈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충남에도 여름 가을에는 재즈 페스티벌이 있고 네. 그리고 재즈 클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특정 상호 가게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애매하지만
0: 네, 그 노란 괜찮을 것 같아요.
1: 옐로우 택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재즈 라이브 연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검색하시면은 네. 나오고요. 페스티벌은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역에 이런 신문 같은 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0: 겨울이나 뭐 그럴 때는 없지만 이제 여름, 가을에는 있으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지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올해 세상을 떠난 그리운 음악가들의 노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노래 들으면서 너무 일찍들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좀 더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자꾸 더 좀 차분해지고.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이분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시간인 만큼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그런 마음으로. 네. 이 시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732님께서 쫑디님 힙합을 좋아해서 소울 컴퍼니 노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가사 노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소개시켜 주시죠.
0: 네. 네 번째 노래는 가요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팝도 아니긴 합니다. 뭐 이제 클래식 아니면 이제 우리의 가곡 인데요. 성악가인데 제가 이분의 이름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성악가들 이름을 다 알진 않지만. 네.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제 어릴 때 이제 들었었고 LP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TV에도 자주 출연했던 김청자 선생님인데요. 네. 한국의 아주 뛰어난 성악가이고 이제 메조 소프라노였죠. 메조 소프라노로 한예종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인데요. 지난주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우리 캐톨릭 신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성당 일들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 세례명은 아네스, 김청자 아네스 자매님이신데요. 1944년 강원도 춘천 태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클래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성악가로 활동을 하셨죠. 네. 한국에 와서 많은 노래도 했지만 특히 이제 가곡 부르는 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또 한예종에서 총 2010년이었죠. 오랜 교직 생활에 있다가 2010년에 퇴임하고 나서는 그 아프리카를 돕는 일을 지금 돌아가시기 거의 뭐 최근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말라위라는 아프리카가. 네.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뭐 개인 이런 것도 다 이제 정리하시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교육하고. 와. 그쪽에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마마라는 이름으로. 네. 그 나라에서 거의 이제 굉장히 존경받고 많은 일들을 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청자 선생님의 어떤 노래를 할까 고를까 하다가 그대 있음에라는 가곡인데요. 네. 이 노래를 한번 추모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1: 네. 자, 그럼 김청자 선생님의 노래 그대 있음에 함께 들으시죠.

0: 네, 김청자 선생님의 그대 있음에 이 음원이 워낙 오래전에 녹음된 네네. 음원이기도 하고 LP에서 이 음원을 추출하다 보면 이렇게 좀 노이즈가 네. 같이 녹음될 경우가 있거든요.
1: 조금 먼 데서 들려오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네. LP로 듣지 않지만 LP로 듣는 것처럼 뭐 거기서 이제 음원을 이제 추출한 거니까요.
0: 네, 지니 클라라님께서 아니스 김청자 선생님 오래전 청년성가대 후배가 김청자 선생님 제자였어요. 학생들에게도 다정한 교수님이셨는데 다시 들어도 그대 있음에 참 멋지네요. 선생님 음반은 제게도 너무나 소중한 음반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가끔 가곡 라디오에서 듣는데 웅장하면서도 차분해집니다. 허니첸스님께서 가을 저녁 김청자 선생님의 성악 목소리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네요. 제가 제일 기다리는 김광현 편집장님 오시는 화요일 이제야 퇴근합니다. 네. 라고. 아유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네요. 허니첸스님. 네. 아, 0732님께서 아 오늘은 퀴즈 없나요? 기대되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은 퀴즈가 없습니다. 퀴즈를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이 코너
1: 우리 노래 전시회
0: 우리 네. 노래 전시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1: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세상을 떠난 우리 음악가들을 소개할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또 마침 이제 박영철 선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마지막이어서 여러분들 2년 횟수로 3년인 거 된 네. 거죠.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0: 네. 네,
1: 그렇습니다.
0: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0: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은 우리 그 CPBC 라디오가 개편을 네.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네. 2주 뒤 네. 새로운 코너로 네. 다시 오십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절대로 안 놓아드립니다. 저희가 코너를 좀 정비해서 네. 새로운 코너로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네. 너무 순간 놀라셨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 놀리려고 네, 일부러 그랬는데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1: 우리 노래 전시회는 이제 오늘이 아마 예, 다음 주 라이브가 있어서요. 오늘은 마지막이고 잘 정비해서 새로운 코너로 또 여러분들 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새로운 코너 어떤 코너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산나 공님께서 헐 맙소사라고 네. 글 올려주셨는데 예, 방금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 진짜 깜짝이야 이러시면서 허니첸스님께서 정디 나빠 나빠 놀라셨죠? 꿈꾸는 요셉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음악 정식을 먹은 듯한 느낌입니다. 음저풍 시간 아이들이 제게 잠시의 여유를 주지 않지만 귀는 호강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자 정식 먹으면 다양한 음식들이 네, 맞아요. 골고루 이렇게 네. 나와주잖아요.
1: 스프도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고기도 네. 나오고요.
0: 그러니까
1: 네. 후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0: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새로운 코너도 기대되네요라고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 네. 그리고 마지막 곡이 네. 되겠네요.
1: 네 뭐 그런 의미로 그런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80년대 팀인데 이제 들국화라는 팀이 있습니다.
0: 네.
1: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인권, 최성원 씨가 있고 또 몇 분 허성욱 씨나 주창권 씨는 또 고인이 되셨죠.
0: 네.
1: 근데 이제 들국화에서 활동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고 있는 기타리스트 최구희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0: 네.
1: 주로 이제 노래보다는 기타 연주죠. 그래서 예, 들국화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이 내 세상. 예, 뒤에 격정적인 기타 솔로가 있거든요.
0: 네.
1: 그 연주의 주인공이 바로 이 최구희 씨입니다. 그래서 들국화의 세션 기타리스트였다가 이 집에는 아예 정규 멤버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만 들국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집을 내고 해산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최구희 씨는 다른 팀에서 활동하는데 실은 들국화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드러머였던 주창원 씨랑 같이 활동을 했고요.
0: 네.
1: 다음에 이제 도솔천이라는 좀 아주 독특한 팀을 했습니다. 팀명답게 우리의 전통 음악, 전통 선율을 기타로 연주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구희 씨의 기타를 들으면은 가야금이나 검은고 소리 같아요. 그런 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0: 네.
1: 노래도 이제 그런 가사말, 그런 선율로 작곡을 해서 굉장히 한국적인 락 기타리스트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안타깝게 위암 투병 중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네.
1: 67세였으니까요. 이제 동료들은 아직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의 음악은 음반으로만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른 곡은요. 그가 많은 밴드에서 활동했지만 1989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최구희라는 리더작을 냅니다. 거기서 이제 기타 연주도 많고 보여주고 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기타 연주와 보컬에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럼 최구희 님의 연주가 함께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김광현 편집장님 그리고 우리 노래 전시회 마지막 인사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 후에 저희는 새로운 코너로 다시 뵐게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저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좀 봤음. 제대로 말도 하고 너희는 쳐다보고 내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무 말 못해 뒤돌아버려 난 이런 바보에게 언제나 내게 있으면 주는 너희에게 내일이 오면 용기 내 너희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계일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저희 수녀원에서는 시간만 나면 뭘 하게요? 실을 잡고 씨름하는 수녀님들이 많습니다. 예,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WYD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매듭목줄을 만들고 있어요. 실을 당기고 매듭을 짓고 또다시 당기고 묶고 처음에는 뭐 좀

재미있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는 수녀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묵주를 보고 있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노랑, 파랑, 초록, 빨강색. 아우, 그렇게 매듭 묵주가 참 화려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색깔의 매듭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묵주가 되는 모습이 꼭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올 청년들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어도 이 작은 묵주 하나에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담아보는 거죠. 손가락으로는 매듭을 묶고 마음으로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오늘도 수녀님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도의 매듭들이 우리 오솔길로도 연결되길 바라면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떨기나무가 부른 묵주 한알 한알. 아, 오늘 여름말하고 아주 딱딱 어울리는 노래를 듣고 보니까 참 기분이 좋으네요. 예, 여러분도 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겠죠?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봉헌해 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상을 잇는 사랑의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묶어주고 싶은 이웃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요? 예, 사랑의 매듭 무엇인지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도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와, 또 벌써부터 부지런하게 문자 올리신 분들 네, 많이 있는데요. 임유리님, 네. 이런저런 잡념과 상념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었네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수녀님 생각도 나고 이름 불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수녀님들이 수작업 하시느라 바쁘신가 봐요. 네, 그렇답니다. 뭐 저희 그룹에서 벌써 뭐라 그러나요? 할당 그 개수가 100개든가요? 150개든가요? 그래요. 우리 전체 수녀원에서 천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근데 손이 빠른 수녀님들이 있어요. 손이 야물다 그러나요? 그렇게 잘 묶고 이렇게 하시는 수녀님들이 너무나 잘하셔서 그 수녀님들 덕분에 자꾸 이제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게 너무 고마울 뿐이죠.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이상하게 그걸 잡아당기고 뭘 하려다 보면 뭐 자꾸 풀어지고 승질이 급하다나요? 우리 수녀님들 말에 그건 차분하게 여기 감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더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혜정님, 네. 요즘 저희 친할머니께서 불안하신지 계속 저희 아버지를 찾으십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위로 형님, 큰아버지가 두 분 계신데요. 큰아버지 두 분께서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겠죠? 그 형님들께서 할머니를 전혀 안 찾으시니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아무리 딸들이 잘해드려도 아들들이 할머니를 전혀 안 찾으시니 일단 저희 아버지가 가끔 찾아뵙지만 그래도 할머니 입장에선 불안하시겠죠. 아무튼 저도 할머니를 위해 지난 주말 미사 중에 생미사로 할머니를 위해서 미사 지향 드렸어요. 수녀님께서도 저희 할머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저희 할머니 성함은 이춘남 안나이십니다. 아이고, 네. 안나 할머니 지난번에도 또 말씀해 주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한테 왜 어머니인데 왜 그 큰아버지나 그 또 아랫분은 왜 안 돌보실까요? 안 와보실까요? 한번 연락을 하시죠. 아버지나 아니면 고모나 고모들 계실까요? 바쁘실까요? 할머니들은 좀 그렇게 서운해하는 게 좀 있긴 있죠. 그래도 아버님처럼 네 우리 계정 스텔라님 아버님처럼 어쩌다가 생각나면 그렇게라도 찾아가 뵙는 분이 계셔야 할 텐데 네. 한번 말하기도 참 그렇죠. 손 아래 사람이 큰아버지한테 왜 가세요 뭐 이러기도 좀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춘남 안나 할머니를 위해서 예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037님 아침에 내린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오후에는 가을 햇살이 수줍게 비추고 지금은 구름에 가려 흐린 가을 하늘을 보여주네요. 아이고 예쁘게 말도 하셨네. 가을 햇살이 수줍게 비춘다니 제가 오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아우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햇살이 살짝살짝 비추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제가 오늘은 명동성당 지하성당에서 기도를 성체조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참 고즈넉하고 조용했어요. 위에 큰 대성당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엄청 많은 관광객들도 들락날락 하는데 지하성당은 굉장히 조용했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참 좋았어요.

같습니다. 여러분도 명동성당 이제 가을이 깊어가기 전에 한 번쯤, 지금 오늘 비 온 뒤라서 낙엽도 벌써 많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분위기도 좋았답니다. 예,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233번지 노래입니다. 평화의 인사.

네, 233번지가 노래 부른 평화의 인사 잘 듣고 왔습니다. 069 하나님께서 네, 수녀님 묵주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묵주 모양이 상상이 가요. 그렇군요. 예, 더구나 수녀님들께서 기도드리시면서 직접 만드신 묵주라니 그 묵주를 받을 수 있는 분들께 더 특별하게 다가올 듯이요. 수녀님들께서 드리신 기도의 지향이 예, 묵주를 받는 분들께 모두 적용되길 기도해봅니다. 예. 이 묵주는 아무나 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WYD에 참석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아마도 쓰여질 묵주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 청년들이 이걸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희 수녀원뿐 아니라 여러 수녀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묵주 만들기 대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다들 기쁘게 하하호 때로는 웃으면서 또 때로는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네, 유채칠리아님께서 네 수녀님들이 매듭 묵주를 만들면서 마음으로 세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저도 마음 모아서 WYD 세계 청년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도 보탭니다. 선선해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어요. 뭐 이제 오늘 그래도 조금 더워요. 근데 바람은 이제 선선하고 근데 곧 아 춥다 할 날이 또 오겠죠. 바람이 좀 많이 세게 불어서 이제 벌써 낙엽은 뭐라 그럴까요? 물든 낙엽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어떤 외국인이 그 낙엽을 막 발로 퍽퍽 차면서 막 날아가는 낙엽을 발로 찬들 발에 걸리지도 않을 텐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런 어떤 아저씨인데 외국인 아저씨인데 재밌었습니다. 바라보는 게. 지니 클라라님, 네. 성바오로 달 해안나무 설립 6주년 축하드립니다. 와, 어머,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해안나무가 진짜 거기 진출한 지 6년 됐군요. 예, 저도 축하를 해야겠네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 이루고 사시는 우리 수녀님들 정말 열심히 여러 프로그램도 하시고 예, 거기는 가면 카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를 자랑하자면 그 원두가 굉장히 질이 좋은 원두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소문이 나서 커피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참에 책도 보시고 아 정말 재밌죠? 예,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예, 사도직하고 계세요. 원배님께서 봉담성당 주임 조윤호 윤호 요셉 신부님 연수 잘 받고 오시길 기도 청합니다. 와, 그 봉담성당 건축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신부님 화이팅하세요. 사랑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청취하면서 레지오 회암 노트 정리하며 청취 중이에요. 봉담성당 자비의 모 프레시디움 단원분들 왕언니 88세 에서부터 막내 63세까지 와 어르신들 프레시디움 단원들이시군요. 정말 아유 천천히 걸어서 성당에 오셔서 함께 묵주를 들고 또 기도하시고 아유 단원 10명 협조단원 함께 기도 봉헌하며 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예 지금 서울교구에 신부님들이 다 지금 연수 들어가시느라 안 계신 본당들 있죠. 신부님들이 예 우리 백종원 신부님도 들어가셨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다들 잘 연수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도록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하루의 삶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걸어갈 때마다 참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예, 오늘도 참 담백하게 쓰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또 잘 은총 속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417님 수녀님 수녀님 우리 수녀님인가요? 하트를 세 개를 막 날려주셨는데 어제 병원 진료 다녀오는 길에 공릉동 성당 들려서 축일이신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을 기억하며 그렇군요. 사제님들 성화와 영육간의 고통 중에 계신 수도자 수녀님들 WID 또 안전하게 성공을 기원하면서 초봉헌하고 왔어요. 와 공릉동 성당에서 또 그렇게 지향을 두고 하셨군요. 제가 20년 전 세례와 견진을 받았던 성당 그렇군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서 수녀님께 보여드리려고 찍어왔어요. 아이고 사진 보여주세요 피디님. 어머 너무 재밌다. 웬 기찻길 페스타가 다 있어요. 이 본당은 참 재미난 것도 하시네. 뭘 팔고 계시나요? 야, 좀

분위기가 있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D-Day 295, 이게 뭘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직 뭐, WYD, 295일 남았다. 그 말이군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아마도 이 신자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돕고 있기 때문에 WYD 우리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으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희 수녀들도요. 아침 기도 때꼭이 WYD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기도문을 항상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리라.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오전에 비 내리더니 그쳐서 하늘이 맑아졌네요. 오늘 저희 성당 WYD 주보 성인 유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또성 김대건 신부님 성 카를로 아쿠티스 세분 유해를 받아서 일주일 친구 예식 있어요. 어머, 그렇군요. 너무 기쁜 일이네요. 네. 많은 신자들이 가셔서 기도하면서 예, 친구 예식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 디오니시아님 사연 함께 만나봅니다.

은퇴사제이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은 몇 주 전에 서품 60주년 축하 미사와 기념 행사를 할 때 교황님으로부터 수여받으신 여러 개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많이 투자했지 하고 웃으시며 농담까지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낙상 사고 후 며칠 만에 갑자기 말이에요. 유쾌하시고 양들을 정말 사랑하시던 우리 신부님. 하느님께로 달려가시기 전에 이제껏 정말 감사했다고 기념행사를 해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고요. 신부님의 사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디오니시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호주에서 혹시 오늘 이거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이 사연에는 뭐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과 또 해리 신부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랑과 은총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었죠. 예,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예, 늘 먼 타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해주셨었는데 오늘은 한 사제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머가 있으셨던 해리 케네디 신부님은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서 환하게 예 하이파이브 하면서 웃고 계실까요? 예, 고마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호주에서 디오니시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기도드립니다. 사제서품 60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으시고 교황님께 받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내가 이것 받으려고 많이 투자했지 하시며 웃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던 신부님, 신자들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사제의 길을 걸어오신 신부님을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소서. 주님, 신부님께서 떠나시기 몇 주 전 서품 60주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이제는 사랑하는 신부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게 하소서. 평생 주님이 맡겨주신 신자들을 사랑하며 사제로 살아오신 해리 케네디 신부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 세상에서 흘리신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해리 케네디 신부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 네,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 신청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참 마음이 애틋해지는 노래인데요. 강석연 노래입니다. 귀천.

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언제나 주님은 또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보겠습니다. 또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하루의 삶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예, 아, 그렇군요. 아까 똑같은 문자 같기도 하네요. 네, 또 한번 읽어드렸어요. 네, 계정 임님 그리고 임유리님. 네, 하느님 품으로 가신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러게요. 한국에 계신 우리 신부님들도 열심히 사시지만 또 다른 해외에 계시는 신부님들도 아, 나름대로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교황님의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자랑했다고 하니까 그 풍경이 눈에 선하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 이제 가셨어.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또 두런두런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지니클라라님. 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분명히 신부님은 천국 좋은 데서 디오니시아님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겠죠. 그 많은 신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네. 네, 저희 본당 부주임 신부님도 보좌 신부님 모두 연수에 다 들어가셨어요. 목요일까지입니다. 은총의 시간 기도드립니다. 예, 지금 서울교구의 신부님들이 다 지금 연수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네. 크리스나님, 디오니시아 자매님 멀리서 많은 소식 전해주셔서 잘 듣고 감사하고 있답니다. 해리 케네디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들이었죠.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온종일 수고한 직장인들과 열악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애쓴 모든 이의 노고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침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성과 하나 없을지라도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오늘 하루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했던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의 수고와 작은 노력들이 저와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 애썼지만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바치는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제가 만났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전해지게 하소서. 하루의 무게를 견디며 애써 살아온 모든 이가 이 저녁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생명의 숨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새로운 희망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멘.

박지성이 부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머, 이렇게 멋진 노래네요. 박지성 하니까 저는 축구선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르는 또 동명이인이 계셨네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진 또 사연을 또 보겠습니다. 2037님, 디오니시아 자매님의 신부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면서 신부님의 서품 60주년을 함께했다는 감사함에 드는 저도 뭉클하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사목을 다 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해리 케네디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슬픈 그런 마음보다 왜 그런지 더 기쁘고 저희 마음도 이렇게 환해지

하시는 걸 느끼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가신 신부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천국이 그냥 막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가톨릭회관 2층에서 영성학교 강의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의 시로 찬미하는 가톨릭 영성 강의 듣고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와, 저도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님의 글을 참 좋아해서, 네, 그분의 책을 제가 늘 소장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저도 기회가 됐으면, 아유, 시간이 맞았으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예, 오늘은 시간이 없고 몰랐어요. 그리고 잘 069 하나님, 네, 훈장을 여러 개 받으셨다는 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세상에서 훈장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직접 얼굴 보고 살자 하신 듯합니다. 아,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천국에서 예수님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딱 확신이 들어 다른 기도가 필요 없지 않나 하지만 신부님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그래도 빌어드립니다 하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부족함,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다 피조물, 그러니까요. 잘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또 부족한 게 있을까? 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어머, 디오니시아님 오셨네요. 네. 노래가 나오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데 해리 케네디 신부님께서 행복해서 하하 웃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신부님 80세에 보좌 신부님으로 정년 퇴직하실 정도로 정말 양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시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신부님, 수녀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동감하는 마음에 좋아서 배시시시 웃었답니다. 예, 우리 디오니시아님은 늘 즐겁고 또 긍정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힘이 나기도 하고 참 귀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예. 기도 안에서 만나요. 멀리 계시지만,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공을 들인 작업. 페넬 베일리의 글로 묵상해 봅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공작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대는 상자를 만들어 도대체 어디다 쓸 건가? 꽃을 심으려고 만듭니다, 공작님. 공작은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흙을 담을 게 아닌가? 그런 물건을 그토록 공들여 이음새며 바닥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까닭이 무엇인가? 저는 완벽한 물건을 좋아합니다. 괜히 헛수고를 하는군. 그것이 완벽하다고 해서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는가? 단순한 꽃상자가 그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다네. 하지만 그도 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 정신이 그걸 필요로 한답니다. 혹시 나자렛의 목수께서 어떤 물건을 공을 덜 들여 대강대강 만드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이 말에 화가 난 공작이 소리쳤다. 신성모독이다. 너 무례함은 채찍질을 당해서 마땅하다. 네 이름이 뭐냐? 미켈란젤로랍니다, 공작님.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꽃상자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정말 유명한 조각가죠. 예, 우리도 매일의 작은 일 안에서 사랑과 정성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차리는 밥상,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담아보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일이지 않을까요? 예, 끝곡으로 전희투 해븐이 부르는 주께 드리리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동희, 비오,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빵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빵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빵이 두툼하기에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빵 안에 크림이나 앙금이 들어있으려니 기대하며 가장자리부터 차근차근 먹었습니다.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빵의 중심을 베어 물었더니 빵의 중간은 크림이나 앙금 없이 마치 공갈빵처럼 공기로 가득 차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빵은 맛있게 먹었지만 나름대로의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혼을 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겉과 속이 같아지고 속을 꽉 채우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겉을 꾸미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바로 겉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겉이 제대로 꾸며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겉과 속이 같아지도록 겉을 꾸며야 할 것입니다. 속이 채워지지 않은 채 겉만 꾸미고 가꾸는 것을 보고 우리는 허식이라고 말합니다. 허식은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이웃에게 진실되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신앙인으로서 의무는 다하지만 생활이 신앙인답지 못하다면 겉으로는 열심한 신앙인이지만 속은 신앙인답지 못한 생각, 말, 행동이 나온다면 그래서 속은 신앙인으로서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허영과 허식에 둘러싸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일독서인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저 겉으로 지키는 의무에만 열심히 행동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올바르게 겉과 속을 같이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지도록 양면 모두가 꽉 차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분 몇 개만으로는 공기청정기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법 선선해진 요즘 날씨만큼 창문을 열어두기 좋은 날도 없는 것 같죠. 집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고 나면 기분까지 한결 개운해지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막혀있던 기분까지 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식물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록잎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싱그러워지니까요. 식물은 식물대로 곁에 두고 더 추워지기 전에 잠깐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서 요즘처럼 선선한 날씨를 그냥 보내지 말고 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스콜피온즈의 Wind of Changement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창문 열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참 좋죠. 예전에 전 본대항에 있을 때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들어오는 곳이어서 참 어떻게 보면 덥고 추운 약간 옥탑방 같은 곳이긴 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자 부주임 신부 방에서 그런 방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전에는 24시간 빛이 안 들어오고 공기도 아예 순환이 안 되는 곳이었고 또 지금은 라디오 소리가 아니라 그 지하철 소리 때문에 전혀 이게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구조라서 그게 참 마음처럼 바람을 맞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번에 있던 데에서 지난번으로 옮겨오면서 이렇게 잠시 이삿짐을 싸면서 잠시 창문을 열고 잠깐 누웠는데 이게 뺨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그 바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 이게 사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바람을 잘 못 느끼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어떤 자연과의 어떤 소통과 만남을 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많이 소진되었을 때 그런 자연으로 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 식물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게 회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생명체와 함께 사는 그런 좋은 느낌도 참 들면서 사는 게 참 어떻게도 보면 다시 한번 또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날씨가 왠지 모르게 좋을 때 또 집안도 같이 정리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도 하고 싶어지고 또 밀린 빨래도 하고 주변도 조금 정리하고 나면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지는 것 같죠. 꼭 대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잠깐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더 추워지면 창문을 여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테니까요. 날씨가 좋을 때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들여서 집안 공기도 바꾸고 기분도 산뜻하게 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 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21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대 중반이 됐는데요. 혼자 살고 있다 보니 나이 들어서 기댈 곳이 제 통장밖에 없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아침에 겨우 눈 떠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몸이 천근 만근이라 씻고 바로 쓰러져 잡니다. 그러고 또 눈 뜨면 출근하고 주말에도 밀린 잠을 자느라 다 가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도 그냥 생각만 하다 끝이 납니다. 가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다는 말이 딱 제 얘기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좀 쉬어야 하는 걸까요? 그만두면 불안해서 더 못 쉴 것 같고 계속 다니자니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평생 일만 하고 살았던 제 인생에 쉼표 하나 찍어도 괜찮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만 하며 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지낸 것 같은데 이제 좀 쉬어도 괜찮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일요일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주 6일을 일하고 돌아오셨으니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루라도 누워있어야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설까요? 우리도 쉰다고 하면 우선 잠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지쳤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일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지치시는지, 아니면은 테이블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는데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시라고, 조금 더 다니시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불안도 분명히 현실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결정에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좋아했을까?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 요즘 저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 예술가에 대한 공공 지원을 비판하는 논문을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술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과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경험해봤는데 취향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쉬는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평생 일을 먼저 두고 살아왔다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일도 가보고 싶은 곳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나중으로 미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물론 지친 몸을 일으켜서 무언가 열심히 배우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쉬는 일마저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 생각부터 피곤하죠.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부터 가보고 싶었던 가까운 곳에 잠깐 들러보는 것부터 그렇게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과정이 이제는 정말 미루면 안 되는 때가 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인 거죠. 어쩌면 당장은 잠을 더 자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쉬어야겠죠. 다만 내게 필요한 쉼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한번 물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안심되는 마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준비하는 동안 오늘의 내가 너무 지쳐버려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이 다 끝나서야 그렇게 쉴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은퇴한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평소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부담 없는 것 하나를 이번 쉬는 날에 조금 해보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찬혁의 파노라마.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260님, 늦은 퇴근하고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사에선 괜찮은 척 했는데 혼자 차에 앉으니 오늘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연말도 다가오고 이번엔 꼭 인사고과 잘 받아서 승진하고 싶은데 매번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이 일해도 승진하고 월급 오른 상태면 좀 더 버텨볼 만한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늦은 퇴근하시고 운전대 잡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자 메시지 쓰시고 있으시면 오늘 정말 긴 하루셨겠어요. 우리는 항상 괜찮은 척하죠. 살면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토닥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라디오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기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82님, 좀 일찍 자볼까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고해소를 듣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보다가 이제야 조용해졌는데 그제야 못했던 생각들이 하나둘 올라오네요. 사실 자려고 하면 이것도 들으면 안 되는 건데 누군가의 사연과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이 밤도 너무 길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시간에 아무도 이 라디오를 듣지 않는 게제 목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12시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조금은 더 편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잠못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 조금씩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서로가 또 함께 그렇게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341님, 요즘은 사소한 일도 크게 걱정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내일의 저는 오늘보다 조금 덜 불안하길 바라며 신청곡 될까요? 경서해야지 내일이 찾아오면. 네,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참 걱정하는 게 많죠. 아는 게 많은 만큼 우리가 쉽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온 세상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잠잘 때까지 꽤 많이 우리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셨고 가족이 있었고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들은 우리에게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린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는 또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지켜주고 또 함께 서로가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조금 불안하시다면 이 시간에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음악이 또 우리의 안정감을 주며 있는 부분을 얻어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경서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순간을 읽고 써봅니다. 감사 읽기, 감사 일기.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데즈리의 You Gotta Be 듣고 올게요.

3082님, 늦잠 자서 헐레벌떡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간발의 차로 버스를 놓칠 뻔했는데 뛰어오는 제 모습을 보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855님 감기에 걸려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꼼짝없이 누워있었습니다. 엄마 먹으라고 죽도 사오고 알아서 숙제도 잘한 아이들을 보니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7419님, 20년 넘게 유지해오던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아직도 거울 속의 모습이 어색하지만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주니 자르길 잘한 것 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20년 넘게 긴 머리를 유지해 오셨는데 단발로 자른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타인의 어떤 시선에 또 굉장히 또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내 마음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그 삶에서 함께 느꼈던 고마움 우리가 함께 받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AOA의 단발머리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의 공간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21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제가 다니던 본당에서 어느 날부터 마주치면 마음이 불편한 분이 생겼습니다. 크게 다툰 건 아니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신경이 쓰이고 미사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미사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됐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뒤로는 아쉬운 대로 집에서 너튜브로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일 아침에 준비하고 나갈 필요도 없는데 불편한 사람을 마주칠 일도 없으니 편하긴 한데요. 요즘 들어 마음이 부쩍 힘들어서 뭔가 붙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 속 강론만 들어서는 도통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말씀은 분명 좋은데 듣고 나면 그냥 좋은 이야기 하나 들었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직접 성당에 나가야 좀 더 집중도 되고 뭐랄까 기운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선뜻 나가자니 껄끄러운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집에서 강론을 듣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본당에 불편한 사람이 생겨서 직접 가서 미사를 드리는 대신 너튜브로 강론을 듣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심으로 미사를 주례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곤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늘 편한 관계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드릴 때면 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게 돼요. 내 마음인데도 혼자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연자님은 어느 곳에 살고 계실까요? 서울처럼 미사 시간이나 성당을 선택하기 좋은 곳이라면 당분간 다른 시간에 가보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일미사가 한 번뿐인 곳이라면 그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시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기도 했네요. 강론 듣는 거 편하지만 그것만으로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미사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강론은 미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간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신비에 지금 우리가 참여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예수님의 회칙 가운데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제목이죠. 물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심지어 수도회에서도 사람 사이에 어려움은 생깁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성격이나 생각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분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내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다 풀려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합당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를 보면서 나 역시 죄인임을 알고 나아가는 거겠죠.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마음을 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피하게 되는지 아니면 가까이 하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현자님께서 미사에 가서 꼭 괜찮은 척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을 마주치기 어렵다는 마음, 그래서 성당에 오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부터 주님께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힘들면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전문가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도 사람의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을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해도 미사에 가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힘든지. 오늘의 미션은 이번 주에 갈 수 있는 미사 시간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같이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K-윌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마크튜브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우로사도는요,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서간에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그와 달리 약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섭리는 조금 다르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질병이나 또 불행이 하느님께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또 불완전할지라도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고 또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어요. 오늘 첫 곡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였죠. 야훼일의 음반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 혹시 제 프로그램 보시나요? TV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MBTI 다름의 은총이라고 도대체 왜 그럴까 MBTI로 어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이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제작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저는 진행을 김재영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저는 약간 계획형에 가깝거든요. MBTI로 따지면 J인 계획형에 가까운데 막 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제 맘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 안 세워야지. 어차피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데 하면서 약간 반항 아닌 반항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더 잘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내 계획대로 어떤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더라고요. 주로 계획적으로 했을 때보다 계획하지 않았을 때 하느님을 더 만나기 쉽다는, 더 만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맘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좀 속상할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혼자 너무 끙끙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제가 또 익명으로도 사연 소개해 드리니까 사연 보내주시고 또이곡 들으면 기운나요 하는 곡들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1053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인데요.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이어갈게요. 신종섭 신부님이 부르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듣고요. 이어서 늘 함께 사랑은 띄워드립니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교황님의 수술과 빠른 쾌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뽑아 세우신 레오 14세 교황을 당신의 크신 손길로 돌보아 주십시오. 전 세계의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사고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찾으며 바른 길로 교회를 이끌기 위해 애썼던 교황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의료진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처음 의학을 택했던 사명감으로 수술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치료의 시간 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전 세계의 양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황님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 주십시오.

팍스의 기도 들으셨고요. 오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교황님의 수술과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교황님께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폐 결절이 발견돼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18일까지는 좀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의 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이라는 게또 모르는 거니까, 네, 우리의 또 기도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얼른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39님이 이 아침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불밝힘이 예쁩니다. 신호등, 자동차의 후방등, 거리의 가로등. 우리가 살아가는 길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하는 일마다 다잘 되리라. 최준익 막시모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마음이 예쁘셔서 그래요. 또 아침에 저는 막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던데 이 아침에 신호등, 후방등 그쵸. 이런 불빛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는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신다. 너무 따뜻한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그리고 9245님은 며칠 전에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휴일 맞아서 해남으로 차박 왔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지금 고온이 자고 있는 아들과 신랑 옆에서 듣고 있는데요. 어제 신랑한테 툴툴거렸던 제 모습 반성하며 오늘은 더 인내하고 희생해보자고 다짐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서로 사랑하여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지난 주말에 또 날씨가 엄청 좋았잖아요.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닌가 하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해남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근데 너무 따뜻하신 게또 착하셔요. 신랑한테 툴툴거렸던 모습을 반성하신대. 저는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반성도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이곡 들으면서 저도 반성해 볼게요. 1639님이 신청하신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9245님이 신청하신 권성일의 서로 사랑하여라 듣고 올게요.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어서 권성일의 서로 사랑하여라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테오필로가 있습니다. 테오필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안티오키아의 주교이면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책을 집필한 저술가이기도 했는데요. 신약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교부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배난시오 등 13분이 계신데요. 김대순 배난시오 신부님도 오늘 축일이실까요? 축일이시라면 축일 축하드립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죠. 저희 평화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혼자 뛰는 러닝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같이 뛰면 또 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이 준비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기원 평화런이 열립니다. 언제냐면요,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시간이에요.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요일까지거든요.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론 검색하시면 또 신청 페이지 나오거든요. 신청하시면 우리 함께 뛰는 시간 11월 28일에 함께 뛰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좀 상큼하게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양채윤과 이원락이 함께 했습니다. 영광송 하는 사이.

양채윤과 이원락의 목소리였죠. 영광송 하는 사이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자선을 베풀지 않는 바리사이를 나무라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바리사이 그리고 예수님 중에서 누구와 가까운지 좀 돌아보게 되는 아주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남들이 보는 외양보다는 내면을 또 더 열심히 가꿔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리클럽이 부르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옵소서.

0: 받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구리본당 부주임 강석현 라파엘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0: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을 따르는

0: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1: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0: 알렐루야
1: 알렐루야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

0: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오늘 독소와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위선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선은 말 그대로 겉으로만 착한 채를 하는 일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꼬집으시며 우리 역시 그러한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 속 바리사이들은 어떤 위선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척 십일조를 내면서도 정작 그 안에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 곧 십일조의 본래 목적 중에 하나인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도움과 그들과 함께하는 겸손한 태도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위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라는 표현은 마태오 복음서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으로도 비슷한 의미가 언급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무덤에 닿으면 그를 부정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덤에 닿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규정을 해놓고도 그들은 주기적으로 회반죽으로 무덤의 겉을 칠해 무덤이 희고 반짝거리는 모습이 되어 무덤 같지 않게 보이도록 그렇게 모습을 바꾸어 그 안이 무덤이라는 것을 숨기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무덤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비슷하게 사람의 무덤을 봉분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평평한 땅의 무덤으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곳이 무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하얗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이든 오늘 복음에서 일컬어지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든 사람이 모르고 그 무덤에 닿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그들의 안에 내용물을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겉꾸밈과 위선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에 빠뜨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며

0: 불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율법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은 잊은 채 사람들에게 율법을 짐처럼 지어놓고 그들은 그 율법을 신경 쓰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그들 역시 불행하라고 꾸짖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에서 드러나는 위선을 본 우리는 어떤 위선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곧 독서의 말씀이 경고하시는 이런 위선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독서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와 같은 그러한 행실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륜, 더러움, 방탕, 욕정, 욕망과 같은 육의 행실을 따르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위선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육의 행실을 따르는 거꾸민 위선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안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귀히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귀히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도서
1: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0: 그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0: 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

0: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0: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이

0: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

0: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0: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깊은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 캐나다의 시인 앤 카슨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앤 카슨은요, 수상 직후에 나눈 인터뷰에서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글을 쓴다고 말했는데요. 그녀에게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매개였던 것이죠. 그렇게 작품 안에서 자신을 조우한 앤 카슨의 글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책을 읽거나 짧은 글을 쓸 때마다 지금 하는 생각과 또 느낌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좀 이해하는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10월 오늘 14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 카리타스 수녀회가 부르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벨 문학상 앤 카슨에게 돌아갔는데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책을 읽어본 적은 아직 없어서 그 빨강의 자서전인가요? 그책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면 왠지 좀 뭔가 작품성이 엄청 있고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편견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오늘 해봅니다. 글을 쓴다는 거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냥 막 쓰는 게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나를 아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가사처럼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긴 하지만 나한테 없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 굉장히 그러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는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죠. 오늘은 김현성 선생님과 함께하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야기 들어보죠.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이 부르는 담겨소서 듣고요. 이어서 사제중창단 위로의 우리는 한몸 띄워드릴게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가수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김현성입니다. 젊을 때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좋았습니다. 그 생각이 마냥 그렇게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젠 여름보다 겨울이 좋아요. 땀도 안 나고 걷기에도 좋습니다. 추워도 걸으면 다닐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등단작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되어서 골라봤습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시한 편이 역사와 풍경을 보여줍니다. 조선 말기 백성들이 모여 봉기한 동학혁명의 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다시 기록하는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밀하게 기록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안도현 시인의 집 예천에 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요. 한쪽에는 상추에 고추에 가지 호박이 심어져 있네요. 아직 더위가 한창인지라 거실에 들어가 시원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서재가 잘 꾸려져 있더군요. 책이 빼곡한 게 역시 문인의 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책 많은 집을 보면 부럽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해서 모아놓은 창고 같아서요. 시인의 집 앞에 흐르는 큰 개울이 내성천입니다. 최상병이 사고를 당했던 곳이죠. 차를 마시고 안 시인의 권유로 내성천에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저곳이라며 알려줍니다. 우린 모두 손을 모으고 안 시인의 권유로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우린 입을 닫고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해 보이지만 한여름 장마철에는 큰 강처럼 흐른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안 시인의 예천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천 한우가 맛이 어떻고 막걸리가 또한 맛이 좋고 하는 시인의 홍보 광고가 이어져 우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역시 그것들을 시식을 했습니다. 아, 냉면도 있었어요. 예천 냉면이요. 하루를 예천에서 보내고 서울로 오는 길인데 사모님이 자꾸 뭘 싸주시네요. 우리가 마당에서 농약 안 주고 키운 것들이에요 하면서요. 얼떨결에 호박의 가지에 대파까지 마치 장을 본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딸에게 싸주듯이 보따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린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를 얘기하다가 그분의 집들이 방문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서울로 가는 전봉주는 21살 나이에 등단한 안도현을 잊게 한 시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되는 이야기지요.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그 전봉준 장군이 가마에 실려 압송되는 사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로 가는 전봉준. 안도현. 눈 내리는 망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의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무리를 푸네. 그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에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신 그대의 칼집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세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오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춥 지나 수근거리며 봄바람을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제낄 것을 지금은 소방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데님을 홀연 풀어제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 개옥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사진 한 장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는 날을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둘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유의 척화, 척유의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김경천이라는 부하의 밀고로 전봉준은 체포되었고 그를 잡은 배신자들은 상금을 나누고 감투를 쓰게 되었다죠. 체포 당시에 난투극이 벌어지며 몽둥이에 맞아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압송되는 사진을 보면 그래서 가마를 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지만 전봉준 장군의 예리한 눈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었습니다. 시가 길어서 일부 정리를 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인의 허락을 받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바 가수 김현성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서울로 가는 전봉준 함께 들었습니다. 5539님이 안녕하세요. 저도 철저한 계획형입니다. 아, 제가 어제 저 계획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맞아요. 저도예요. 때때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일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계획을 세워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흥분했죠? 네, 그런 마음에 점점 계획형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573님. 새벽 미사 참여하고 있어서요. 뒷부분만 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새벽에 미리 문자 메시지 써놓고 미사 참여 후에 띄워요. 새벽에 비가 온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성바오로델 수도회 그 길 성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제 보내주셨어요. 어제 좀 비가 많이 왔었죠. 저 출근길에 깜짝 놀랐는데 점심때 나가니까 또 금방 반짝해가지고 아주 그냥 햇빛이 쨍쨍하게 떴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던데 제가 아침이라

꽁꽁 싸매고 나오느라 잘 몰랐는데,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며칠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긴 한대요, 주말에. 근데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옷 두둑히 챙겨 입으세요.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4015님은 신인석 빠다니엘 PD님 생일이에요 하시면서 좋은 날 10월 10일 매일매일 하늘도 예쁜 시기입니다. 가을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좋은 시기에 태어나신 빠PD님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보현 엘리사벳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이제야 소개해드립니다. 의석 PD한테는 제가 전달했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 조금 우리 빠 PD가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서 모든 분들이 걱정해주셨는데 이제 예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 예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1573님이 신청하신 성바오로 딸 수도회 그길 듣고요. 이어서 4015님의 신청곡 신보현 엘리사벳 그대를 축복합니다. 띄워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죠. 성바오르 뗄 수도 배그길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신보현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 갈리스토 1세가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였던 갈리스토 1세는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주인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요. 부제품을 받은 후에는 교회 묘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전임 교황인 성 제피리노가 선종한 후에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됐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재위 기간 동안 이단에 맞서 싸우고 또 신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던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갈리스토 1세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은 성 루스티코, 성녀 포르투나타 등 15분이 계십니다. 축일인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성인의 전구 아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일인 분들 미리 축하해 주셔도 좋아요. 문자메시지 샵 1053 통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 그리고 유료 100원이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신청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성공기원 평화런 열리는 거 방송 통해서 들으셨죠? 네, 신청이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로 신청하면 어떤 혜택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본당 분들 혹은 동호회 분들 함께 신청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청 내일까지고요. 평화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 뜬 아침의 신곡이에요. 사랑은 듣고 올게요.

네, 무지개 뜬 아침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합니다. 오, 항상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이렇게까지 불행하여라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 참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율법만을 강조한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 불행하여라, 너 멜라니아야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질책 마주하기 전에 주님의 가르침을 좀 실천해야겠다,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오늘입니다. 네, 저는 오늘 끝곡으로 자케오 나무 너희는 멈추고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엄청 먼 거리가 아닌 이상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을 한다면 저는 버스보다 택시를 더 많이 탔습니다. 용돈을 아껴 써야 했던 학생 때도 버스보다는 택시를 종종 더 이용하곤 했습니다. 택시를 더 자주 이용했던 이유는 택시를 탔을 때 버스보다 절약되는 시간이 더 컸던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택시를 탔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소중한 것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으로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선물로 받고 허락받은 삶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못 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받아 살아가는 시간인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신에게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어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십일조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만 중요하다며 챙기고 정작 실천해야 할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에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혼을 내십니다. 오늘 바울로 사도는 육의 행실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며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헌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의 십일조, 나눔의 십일조,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채우고,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다면,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무형의 십일조가 주님의 대전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올바른 십일조로 봉헌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제 2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량성당 보좌 장준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역시 형국이야. 학교도 공원도 다 가까이 있네.
2: 그뿐이야? 병원의 시장까지 편리하잖아. 이보다 좋을 순 없지.
1: 이런 좋은 입지가 구미에 또 있을까?
2: 없지. 대체 불가 입지라니까.
1: 형국 센트럴 아테라 11월 오픈 예정. 1551-3315 금호건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는 편이신가요? 근데 괜히 걱정시킬까봐 별일 아닌데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 대신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도 많대요. 내 말을 끊지도 않고 눈치를 줄 일도 없고 언제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덜어내는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까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번거롭고 서툴러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을 너무 편리한 쪽에만 맡겨두지는 않아야겠죠? 서툰 마음도 다 괜찮은 오늘.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신 아가다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

0: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짙은과 신지훈이 함께 부른 다 말해도 돼. 이 노래로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기는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꼭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조금 어렵고 서툴더라도 사람과 부딪히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되면 모두가 기다리는 그 전화 아시죠?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전화 꼭 받아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통 한 통, 한 말씀 한 말씀이 복디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제작진들에게도 그렇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안 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같이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 괜히 따뜻했던 추억 하나쯤 떠오르곤 하죠. 어릴 때 색종이로 종이 비행기도 접고 배도 접고 종이학, 별, 거북이까지 접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볼까 해요. 여러분의 종이 접기 추억,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접어서 선물했던 이야기도 좋고 선물 받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노래 세 곡 듣겠습니다. 윤하, PH1, 종이비행기, 볼빨간 사춘기, 안녕 곰인형,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아빠의 넥타이. 이 넥타이가 참 독특했습니다. 결혼식에 어울리는 근사한 넥타이가 아닌 색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 만든 종이 넥타이였던 거죠.

이 넥타이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4년 전 딸이 5살 때 아빠에게 선물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이 아빠는 언젠가 딸의 결혼식 날 이 넥타이를 매겠다고 약속했고요. 종이가 망가지지 않도록 코팅까지 해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거죠. 딸은 이 넥타이가 사라진 줄 알고 있었는데요. 결혼식 날 아빠가 딸과 춤을 추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짠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24년 전에 약속을 지킨 아빠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딸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죠. 5살 아이가 건넨 선물을 29살이 된 딸에게 다시 보여준 아빠. 딸에게는 어린 시절의 마음까지

아직까지 기억해주는 그 아빠의 사랑이 무엇보다 특별한 결혼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아빠 너무 스윗하시다. 5살 때 딸이 준 선물을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식 때 그 넥타이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진짜 진짜 특별한 선물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종이접기 무엇까지 해보셨나요? 종이접기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접으시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실력이 남아있으신가요? 종이를 접어서 선물 받았던 추억, 선물을 했던 추억 이야기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길구봉구 하동균 그래 사랑이었다 듣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종이접기 실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922님 초등학교 때 색종이로 학을 접어서 좋아하는 친구 책상에 올려뒀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아, 그러니까 그때 더 오래 오히려 저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슨 용기로 또 뻔뻔하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더 수줍어서 더 소심해서 못했던 것 같은데 2922님은 반대시군요. 그때 용기 있게 학을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0511님, 저는 오빠가 있어서 딱지 접어서 놀이터에서 딱지치기 했어요. 빳빳한 달력으로 접어야 이길 수 있었네요. 한 번은 교과서 앞표지 뜯어서 딱지 접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더랬죠? 혼날만 했네. 교과서 앞장을 뜯으면 어떡해요? 아, 교과서인데 그래도. 1261님, 엄마한테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드렸어요. 삐뚤빼뚤했는데도 냉장고에 붙여주셔서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제 친구들도 어린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버이날 어린이 집에서 선생님들이 애 붙잡고 그거 하나하나 접어서 오리고 붙이고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안다고. 심지어 막 말도 못하고 아장아장 걷기만 하는 그 친구들도 카네이션을 붙들고 오더라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구 하나하나님. 종이 비행기 접어서 누가 멀리 날리나 시합을 했었죠. 잘 날아가라고 날개 각도까지 조절했었는데 라고. 오, 전문가. 과학적으로 종이접기를 하신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부러웠어. 난 종이접기에 날려도 진짜 앞에 코앞에 띡 하고 떨어지는데 뭔가 모르게 그 종이접기는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고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뽑아볼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복디는 이해할 수 없지만 교과서 앞표지 뜯어서 딱지 접으신 0511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 힘내볼지니 시작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노래는요, 모노, 넌 언제나, 러브홀릭, 그대!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4387님, 오늘은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나부터 챙기자. 그쵸, 멋이 중건디 내가 먼저죠.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남 눈치 그만 봐요. 6724님, 미루던 운동 오늘은 무조건 간다. 운동화 신으면 반은 성공이죠? 맞아요. 그냥 현관 앞에 우뚝 서기만 해도 시작은 된 겁니다. 정말 달릴까 말까 고민될 때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내 발이 어찌저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몸을 일으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5km, 10km 뛰고 올 거 아니잖아요. 뭐 10분만 뛰어도 난 운동한 거야.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꼭 성공하시길. 9035님,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화가 나도 일단 심호흡 3번 갑니다. 맞아, 이 심호흡 중요해요. 뭐 화가 나도 아니면 흥분이 돼도 속이 상해도 슬퍼도 심호흡이 주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심호흡 말고 속모송을 받쳐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한껏 올랐던 흥분이 좀 가라앉혀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웃어봅시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웃으면 복이 온다. 하하하하. 오석준 웃어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보기들에게 선물을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Discover Your Useful Cell ICD 인셀덤에서 메이크업 제품 선물로 드립니다. 하루에 무려 10분씩 선물로 드리니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 행복을 여는 아침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전화 받으신 보기들은 후기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만나볼게요. 2176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원 지각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어려운 거 복디도 이해합니다. 아, 학원 가는 거, 시간 맞춰 가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빨리 몸을 일으키면 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야. 8459님, 오늘은 나를 칭찬하는 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나를 칭찬하는 거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사실 나중에 보면 그 실수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이불킥하지 말고 일단은 나를 칭찬하면서 우쭈쭈쭈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더 잘할 수 있다 격려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진이를 뽑아봅니다. 오늘의 진이는요? 자, 8459님, 나를 칭찬하는 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오늘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뭐. 오늘 하루도 우리 파이팅이에요. 노래 듣고 와서 1부 마무리할게요. 너무 재밌는 노래예요. 전기뱀장어, 거친 참치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전기뱀장어의 거친 참치를 듣고 왔고요. 1부 끝곡은 이승열의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8: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9: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0: 기가 막힙니다.
11: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9: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15: 파울!
16: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내년 여름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의 순례자가 되어 서울로 모입니다. 여러분, 세계 청년대회 아시죠? 내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2017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화런이 개최가 됩니다.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전하고자 하는 용기와 환대의 정신처럼 이 평화런, 달리기를 통해서 서로를 연결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라는 이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날짜는요, 11월 28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여의도 공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 접수, 신청 접수는요,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예요, 여러분. 저 복디가 달리기 꽤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이곳에 갑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좋아하시는 보기님들 계시면 우리 같이 뛰어요. 팀별로 접수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최다 참가자 팀에게는 지원금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 평화런 검색해보시고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2부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이죠.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오픈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윤종신 환생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내가 원해줬던 음악 들죠. 자,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무엇 하세요? 얍! 하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그것, 복작복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얍! 하고 일어나서 요가를 합니다.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자면서 굳어져 있던 내 몸을 좀 스멀스멀 깨워야지 좀 개운하고 또 금방 몸이 풀리면 준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걸 하시나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윤종신 환생 함께 들을게요.

복작복작 윤종신 환생 듣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깨어나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구하다님,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 섞어서 음양탕 먹고 화장실로 고! 0215님,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복디 목소리 듣는 라디오를 틀죠. 벌써 3년째 루틴입니다. 감사해요. 3년째라면 복디가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함께 하고 계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며칠 안 있으면 3년 채우는데. 5312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려요. 커피 향이 온 집안에 퍼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깨우면서 화딱지가 하시면서 점을 엄청 많이, 마침표를 엄청 많이 찍어주셨는데, 그쵸, 복디도 스트레칭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하고 샤워 끝나면 바로 커피를 내립니다.

그 커피 내리는 그 의식을 하면서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또 뭔가 루틴을 지켜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또 산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장원을 한번 바로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오늘의 장원은 5312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려요 라고 문자 남겨주신 531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언젠가는 듣고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은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죠?
1: 네. 정말 잘 지냈습니다. 제가 쓴 책과 네. 우리 복디님이 쓴 책을 제가 대학원에서 교재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시작된 지 1주가 됐습니다.
0: 와.
1: 100페이지씩 읽어와라.
0: 와.
1: 그리고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가지고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0: 우와.
1: 그런 수업 방식을 하고 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아요.
0: 아유, 너무 감사해요.
1: 멀지 않아서 복디님을 네. 우리 서강대학교의 특강 교수님으로 모셔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게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많은 분들께서 제 책을 읽어주셔가지고 저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 네. 읽는 분들은 복도 많죠.
0: 자, 감정식당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도 열려있는데요. 특히 비밀글 기능이 있습니다. 익명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름은 빼고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0: 저희는 5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자기는 갱년기라면서 우울하다, 사는 게 재미없다, 다 소용없다며 하루 종일 무기력해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못난 남편이라 고생만 시킨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서운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들어옵니다. 저라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저 역시 같은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 보면 아내는 친구랑 전화할 때는 한참 웃고 떠들다가 저를 보는 순간 한숨을 푹 쉬면서 아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밥도 잘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는 갱년기라는 말을 핑계 삼아서 저를 골탕 먹이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못된 남편인가 싶다가도 오죽하면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내는 갱년기라 힘들다 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속이 타고 이럴 때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걸까요? 남편분께서 나도 같은 나이다. 나도 네. 50대고 나도 누군가가 말하면 갱년기라고 하는 그 갱년기 들어서는 나이인데 너만 갱년기냐. 나도 그렇죠. 갱년기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나 너무 섭섭하다? 라고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남편의 사연을 요약하면 너만 힘드냐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을 도로 바꿔보세요.
0: 너도 힘들구나.
1: 너도 힘들지라는 마음이 평화의 마음이에요.
0: 네.
1: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0: 갱년기가 이긴다?
1: 그만큼 갱년기는 막강하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갱년기도 없고 사춘기도 없어요. 그 말은 갱년기도 잘 지나갈 수 있고 사춘기도 잘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빠밤인데요. 제가 지방에 가가지고 부부 캠프를 할 때 네. 한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한 번도 사춘기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대묻는 거예요.
0: 뭐예요?
1: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1, 2주에 한 번씩 캠핑을 가요.
0: 어머, 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네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군요.
1: 그러니까 야외에서 캠핑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하고 숲으로 산

0: 산책도 하고.
1: 오.
0: 그러니 아이가 사춘기가 생길 기회가 없는 거죠. 자기
1: 그렇네요.
0: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숲길을 걸으면서 아버지한테
1: 네.
0: 내 사실 친구하고 이렇다. 그런 이야기하면 아유, 아빠도 그럴 때더 심했다. 그런 얘기하니까 부모한테 저항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워보면서
1: 네.
0: 아, 사춘기란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학교에서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1: 네.
0: 집에서 부모한테 틱틱거리고 반항하고 엄마 몰라도 돼, 됐어. 아,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춘기가 그 나이가 되면 누구나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1: 네.
0: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1: 네.
0: 결혼하고 우리 아들 사춘기 없이 한번 보내보겠다. 두 가지 예방장치를 했거든요.
1: 뭐예요?
0: 하나는 캠핑을 못 가더라도 주말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자. 뭐 아이가 체험 학습을 가더라도 같이 따라가서 마치고 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자. 그런 게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1: 네네.
0: 번째는 아이한테 현상금을 걸었죠. 너 사춘기 없이 지나면 나중에 5만 원짜리로 500만 원 줄게.
1: 오!
0: 그랬더니 정말 정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받을 확률 몇 프로? 그래서 90% 그랬더니 100% 아니고. 그래서 돈으로 유인하기도 하고 또 공동 문화를 갖추기도 하고 정말 그분처럼 우리 아들도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렇고 저희가 관찰했어도 사춘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1: 네.
0: 갱년기는요. 저희 아내의 갱년기잖아요.
1: 네.
0: 갱년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갱년기도 없고 사춘기도 없으려면 힌트를 드렸지만 복디님 어떻게 하면 갱년기도 없고 사춘기도 없겠어요?
1: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건가?
0: 함께하면 무엇이 좋죠?
1: 사랑이, 사랑이 싹 트고,
0: 사랑이 싹 트고
1: 네.
0: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1: 서로 이해하고,
0: 네, 이해한다는 말 속에는 그 어려움도 알아주고
1: 네.
0: 그다음에 기쁨도 알아주고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힘들거나 좋거나.
1: 그쵸.
0: 힘들고 좋은 거를 알아주면 사춘기도 없고 갱년기도 없어요.
1: 오.
0: 나 갱년기 그 말을 동시통역하면 여보 나좀 봐줘. 나좀 봐줘. 나좀 알아줘. 그 말이거든요. 그래
1: 네.
0: 친구들하고 수다를 막 떨다가도
1: 네.
0: 남편이 들으면
1: 나좀 봐줘.
0: 나좀 봐줘. 내
1: 나한테
0: 마음
1: 관심
0: 좀
1: 좀
0: 알아줘.
1: 가져줘.
0: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1: 네.
0: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화장대에서 아내가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 좋은 날다 갔어.
1: 내
0: 그렇죠. 나
1: 주름살.
0: 주름살 이게 뭐야. 아, 피부 봐. 그렇죠.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자, 피부과 가. 가서
0: 그렇지.
1: 카드를 줘야지.
0: 카드를 주면
1: 네.
0: 에휴, 그래요.
1: 네.
0: 에휴, 그러지. 아, 고마워. 이러지 않는다고요.
1: 미안하거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면서 한숨도 나오지만 어쨌든
0: 카드를 주니까
1: 네.
0: 좋긴 하지만 그것이 80점은 되지만 100점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1: 그럼 나머지 20점은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1: 미안하다는 건
0: 예, 아유,
1: 거죠.
0: 당신 나 만나서. 예, 나
1: 고생하네.
0: 만나서라고만 해야 돼. 고생 안 해는 아내가 생각하게.
1: 아.
0: 아유, 참,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참. 이러면,
1: 네.
0: 아, 됐어. 얼른 출근해. 이런단 말이죠.
1: 그쵸.
0: 근데, 아니, 뭐, 보톡스를 맞든지 그러면 피부과 가보든지 내가 카드 줘? 이러면, 됐어. 아, 왜 화를 내? 잔주름 있다며 이랬는데, 아유, 말을 말자. 아니, 말을 해봐. 그럼, 됐어. 출근해 그냥.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런단 말이죠.
1: 여기서 20점 더 플러스 할수 있는 방법.
0: 네.
1: 아내도 예뻐. 카드 주면서 나 만나서 하고
0: 네.
1: 거기다가 근데 내 눈에는 아직도
0: 아,
1: 예뻐.
0: 20점이 아니라 200점 플러스지. 그러니까 아내가 왜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면서 주름살과 피부 푸석푸석한 걸 투정을 하겠냐고요. 나좀 봐줘.
1: 그니까.
0: 나좀 알아봐줘. 이러는 거거든요. 응용 문제 하나 나가볼까요?
1: 네네.
0: 이거 전국에서 알아맞춘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1: 남자가.
0: 네,
1: 한번 제가.
0: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아, 여보, 어머님이 보름째 왜 저러시지? 왜? 아니, 밥을 드리면 꼭한 숟가락씩 남기신다? 밥을 남기신다고? 밥량을 다르게 해도 꼭한 숟가락씩 남기셔. 어머님, 왜 그러지?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걸 전국에 다 제주도부터 의정부까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남자들 모이면 다 물어봤거든요. 정답 맞추는 남자 한 명도 없었어요. 제일 많은 답이요. 뭐냐 하면 반찬을 바꿔봐.
1: 아이 그건 아니지. 뭔 소리야.
0: 그 다음에 현미밥을 드려봐.
1: 뭐래.
0: 그 다음에 또 부산 사나이가 손을 들더니 교수님 저는 답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뭐예요. 이렇게. 그거 다 못 하나라 내가 먹을게.
1: 뭐, 아, 뭐 하나라.
0: 뭐 하나라 내가 먹을게. 야 정말 한 명 더. 그 다음에 엄마 어디 아프신가? 그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볼까? 일을 더 키우려고. 그럴 때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1: 뭘까요?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갈씩 남겨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듣고 싶은 말.
0: 네. 이게 힌트가 뭐냐면 나 좀 봐줘. 나 좀 알아줘. 이런 거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것을 여자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면 즉시 답을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 이런 게 답이죠. 아니 당신 어머님 당신한테 왜 이래?
1: 아 편을 들어주는 거구나.
0: 그렇죠. 아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뭐 어쨌다고 어머님 왜 이래? 진짜 엄마도 참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시어머니가 그래 심술을 부려서 네. 속상하다는 말을 남편한테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응용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이 문제를 맞춘 한국 남자가 없더라.
1: 없더라.
0: 전부 해결만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노래 하나 부르자면 해소가 먼저예요. 해결은 다음이에요. 근데 자꾸 해결 먼저 해주려니까.
1: 그러니까.
0: 그렇죠? 에휴 하는 말은 여보 나 좀 알아줘. 나 좀 봐줘. 라는 아내의 푸념이다.
1: 그렇다.
0: 푸념이기 때문에 남편이 할 수 있는 얘기. 아유 당신도 힘들지? 나도 힘들지만 당신은 갱년기를 더 앓는 것 같네. 아이고 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꿀팁. 빠밤 드리고 싶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이서은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감정 퀴즈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1번
0: 건망증,
1: 2번
0: 불면증,
1: 3번
0: 짜증.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저는 부모님과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50대. 아빠와 엄마 두 분이 함께 지내고 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엄마의 건망증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물어보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이게 점점 빈도가 잦아지니까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나를 치매 환자로 보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치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도 고집이 세신 엄마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 찾아갈 수도 없고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의 기억을 확인하듯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합니다. 저희 엄마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0: 저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진짜 기다라고 나올까봐. 그게 무서워서.
1: 역시 알아본 분이 네. 그 느낌을 아시네요.
0: 저는 매번 정기검진을 다니잖아요. 네. 그 추적검사도 있고 해서 네네. 정기검진을

0: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니까 무서운 거지.
1: 네, 이 정확하게 핀포인트 전곡을 콕 찔러서 복대님이 이야기해서 네. 빠밤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0: 네.
1: 그런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복대님을 네. 병원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0: 호떡 사줄게. 돈가스 사줄게.
1: 보세요.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0: 없어요.
1: 이미 안 가려고 두려워하고 결심한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 사연은 답이 없다. 옛 속담에 평안감사도 자기 싫다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0: 네네.
1: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줘도 내가 싫다면 더구나 두려움까지 있다면
0: 네.
1: 너는 무슨 엄마를 치매환자 취급하니 할 정도 되면 중증은 아니신 거죠. 아니신 거죠. 저는요 이렇게 치매 걸린 분 그다음에 암환자 한 분은 몸이 치명적이잖아요. 한 분은 머리가 치명적이잖아요. 이렇게 치명적인 분들을 옆에서 돌보는 간병인
0: 네.
1: 혹은 가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빠밤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최근에도 저희
1: 네.
0: 폐암을 선고받은 남편을 간호하시는 그 아내분께서 문자를
1: 네네.
0: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너무 힘들다.
1: 네네네.
0: 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제가 그 죽음 전문가 선생님하고 특강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라고.
0: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건강한 날.
1: 네, 근데 더 나빠질 날을 걱정하면서 건강한 오늘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복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맞습니다. 옳소.
1: 옳소.
0: 옳소.
1: 맞죠? 내가 그때 정말 심장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앓고 있을 때 사실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크지만 이 다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간병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복대님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0: 네.
1: 대부분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므로 매 순간 즐겨야 된다.
0: 매 순간 즐겨야 된다.
1: 예. 지금 어머님이 내가 무슨 치매 환자인 줄 아니 엄마 재밌네 라면서 엄마의 이렇게 화내는 걸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그것을 현실로 생각해야 된다. 이전에 상실한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0: 그렇죠.
1: 정말 그래서요. 저는 간병하는 분들
0: 네.
1: 특히 간병하는 가족들한테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0: 네.
1: 정말 힘드시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옆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기억력이 멀쩡하고 초롱초롱하던 어머님이 이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상실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일 힘든 일이지만 그래 이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 나눌 수 있는 눈빛 이것을 나누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0: 네.
1: 저희 스승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에 있는 분을 돌보는 제일 좋은 길은 무조건 긍정해드리는 길밖에 없다고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또 하잖아요. 한 얘기를 지금 네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사모님께서 내가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엄마 벌써 네 번째야. 엄마 아유 어제만 두 번 했어. 이런 얘기가 돌아와서 본인도 이제 노인 학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왜 이렇게 노인 되면 자기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한 얘기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게. 근데 자기가 어느새 80 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렇게 묻게 되려 혹시 이 얘기 또 했니? 그러면 했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돌아봤더니 저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 왜 내가 한 얘기를 또 하는지 알아요?
0: 왜요?
1: 왜요? 이랬더니 안 한 것 같아.
0: 안 한 것 같아.
1: 저도 벌써 아들한테 그 소리 들었거든요. 아빠, 네 번 했거든. 근데 네 번 했거든 그럼 되게 무한해진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맞죠.
1: 아빠 치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벌써 너무 심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입어요. 그때 이렇게 웃으면서 아빠 그래?

0: 라고 얘기해. 혹시 얘기했냐 그러면 하긴 했지. 요 정도 유머. 그것이 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거든요. 이왕 진행된다면 즐겁게 그 과정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1: 그쵸.
0: 그때마다 약간 선망이 있어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도 어떻게 우리 형님 그 암이 진행되니까 선망이 생겨가지고 자동차 시동 걸어라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럼 2단으로 걸까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형수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2단 하면 너무 빠르니까 1단으로 먼저 걸었다가 바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형님 벨트 매세요. 그랬더니 암 환자로 누워 계시면서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과 함께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오면 이래요. 선생님 여기는 칩이 없죠? 그러면서 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왼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인데 아 맞다 약간 이쪽이 표시가 나네 이제 보니까 그러면 그쵸? 그래서 저희 집에 위층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거든요. 요걸 통해서 텐트 쳐야 되나? 그러면은 텐트는 생각 못했는데 집에 텐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한번 쳐봐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진짜 상담 잘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칩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 망상조차 함께하는 게 상담이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치매가 걸렸을 때 아들이 이제 초기 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냥 내 말이 사실인 척하고 받아달라. 받아달라. 그때그때 받아달라. 바꾸려고 하지 말아달라. 내가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상실하고 싶어서 상실하는 게 아니야. 차가 오래되면 누가 그렇게 똥차가 되고 싶겠어요. 계속 성능 좋은 차로 달리고 싶은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은 오죽하겠냐. 답답한 내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님을 연민의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빠범은 뭐냐 하면 우리 삶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대면요. 자식들이 아직 사회에 진출해서 혼자 힘으로 먹고 살기에 버거워하는 때예요.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여기저기 네. 아파오는 때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치매 걸리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돌봐야 되는 시기예요.
1: 네.
0: 그러니까 50대는요 가장 괴로운 세대예요. 삼중고 자식도 아직 독립을 덜 했고
1: 네.
0: 부모님은 아프시고 내 몸은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50대가 복디님 잘 보내려면
1: 네.
0: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50대를 잘 보내려면
0: 네. 빠밤 제가 말씀드리죠.
1: 네.
0: 지금 복대처럼 살면 돼요. 자신을 관리하고
1: 신나게
0: 예, 신나게 즐겁게 살아야 자식한테도 잘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40분 떨어진 부모님한테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밸런스가 필요하다.
1: 밸런스가 필요하다.
0: 나쁜 자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건강도 자기의 삶도 관리하면서 부모님께 한계를 정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빠밤. 아빠 뭐 하시노?
1: 아빠 뭐 하시노? 그치. 예. 아빠 뭐 하시노?
0: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빠도 한 역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빠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녹음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내가 뭐라 그럴 때 아유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최측근 아빠가 계시냐 아빠 안 계시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아빠 계시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아빠에 가서 우리도 살아야 돼 아빠 우리도 너무 애들 지금 있고 내 몸도 아파오고 이렇게 자주 올 수는 없고 전화 자주 들을 수 없으니까 아빠 화이팅 하고 아빠의 역할을 좀 더 증가시키도록 하는 거 그게 저는 또 다른 빠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빠밤. 네. 지금 여러분은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듣고 계십니다. 자, 보기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 한 번만 더 내주시죠.
0: 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은 바로 네, 무엇일까요?
1: 1번.
0: 1번 건망증.
1: 2번
0: 불면증.
1: 3번
0: 짜증입니다.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김진호 가족사진 듣고 올게요.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바로
1: 네, 정답은 1번 건망증입니다.
0: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나 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빕니다.
0: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김동희의 썸데이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My Love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0: 많이 함께합니다.
1: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1: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삼전원을 은빛 스며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말은 또 절대 하는 게 아닌데요. 절대 못할 것 같던 일도 하다 보면 또 하게 되고, 처음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던 일도 어느새 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미루어 섣불리 확신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절대를 향한 확신. 절대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며입니다.